0: 당대 다 가이 베네. 야 과심래. 시와. 시와. 수시시. 로초시오래.
1: 용구유.
0: 교시. 아, 수시다. 야, 딱 말해. 로준자 두즐레샤. 야.
1: 봐라. 나 간고 삽슈네 난다.
0: 시와. 아무나게 능이 렌게제 왔다. 지진주 능주기. 동지팅지. 인지 지심 거리. 신수회. 니라로 두베 땡츠유. 삼대셔시. 드린시.
1: 봐라. 지시 튀니 싸뇨비.
0: 간고 모베.
1: 고.
0: 니하르뇨시. 니에포송자. 지시 땡도 낭다요 말이. 인다.
2: 가지예.
0: 니랑 공세시니. 추슨비시리. 잡으시죠.

0: 야, 니도 갈래 가서.
1: 让你搞来卡斯，我刚才是，他都不过将这提出来。
0: 我搞来很多，
1: 将这跟这提多，我没时间的。
0: 要不是他吃下，我们俩没时
1: 间。这俩我没时间的，我别的什么当爹的。
0: 啊，这卡拉斯，听到大笑的。
1: 是的，有的。
0: 啊，这你要卡拉斯的？
1: 没，这开心嘛是。
0: 嗯，呀。
1: 没，我到我们都收没。이게 참 뷰티 집이래. 니네 놈이 누가? 문에 경고쳐. 사과 겁나 들렀디. 가게지 신금 민두가.
0: 장게 폴리 이치시다. 치시 된조도 낭다 영마시.
1: 이치 유 이네 요거든 제 신금이 쓰성 부제. 주조나네 뒤인 텐데 꾸. 딘제 근데 신 부제 아. 장게 럽제 문에 신 부제.
0: 어. 야.
1: 아, 씨, 당 아디에 먹어. 랑게 주로 재매 봐.
0: 소신, 랑게 계시 된 제시에는 오늘 쌤 계고도 와. 랑게 나이 지매, 폴리 지매 봐.
1: 기라니가 로리 지매. 얇게 겨우 된 제 조지 성민도.
0: 소신, 남자 질러비는 좀 더 약통 말이. 전다 가리네 클리 클리 채우리. 나란히 그 포팅을 대수 지금 매달이. 당대 클리 클리지. 얇게 죽는 거야. 다게 죽어리.
1: 클릭할이 장용아, 양한테 제스기. 미술 보고 되다. 니르신 얇게 겨우든 제주기. 이네 말하니 볼 되다. 다그란 대대네. 장게 던도 클릭치 클릭치스.
0: 니 개인키 제 시에죠. 딱제 역제 제비. 별로리 시에고 하면도. 이네 삼시 투카스도.
1: 제장, 아직 나 성매 도민도. 제장 말하니 게 승리 유제 부귀간 돈제 겨우지 살롱 용부 채우지.
0: 아무 주면다. 새 뉴에비네 제일 매번 용도야. 나라니게 보고 뉴슈 마제비너 차로여야라 편도여리.
1: 시샤 다람 팔로 십조리로 여리 보고 나와 마케니 용도게.
0: 젠디르시 제현세 주리.
1: 수세가.
0: 라오조.
2: 니스토스게도. 야. 히스돈다. 수고슈리리.

0: 도스네 무티게 보다. 당아 라즈 로스다체. 문에 옥다 쳐님도 와. 보르초스 게브다가 나니닝 육제 대호르투 음도.
1: 니라 아셰오. 케소시게 부그장자라 딱제 체스고니. 나니닝 육제 아르호르팅무도. 거르투시. 레카레카고 유자. 니 로코 체고스음기. 이네 보고종 텔레비아디 오늘 이 갈래시 다도 거브시왕게 동교업시딘 뒤사마 안 치고사제 장제디 레샤고 섬기 보고로세다제 탄더 잼세야 뒤지 말베야
0: 왜 라게 섬지레다나 혀리 섬주가 내 뒤조디 켄주 나가 보고 잼시제디 뒤 미즈 보고 나를 롭초 제대 혀리 계세 보고 롭촌 레제 게라가 다바 하게 담이나 디두 상운에 뇨고 수리
1: 탄더 보고 걸부 양을 땅을 수고 말베 다도 코브 양을 개다하면 누구?
0: 아, 대문이 너. 딩랑에 딱봐 네두 직시두. 네는 표면에서 네티 담두 살아서 부유. 다도 삼등두. 디제 재미도. 디야 곰시지 하도와. 놈다지도 네 김다지 중원에 시에너 부구 진주다 토주등두. 정식에 딩수리리. 견수나 부구는 시 잼야 지주너 누린파야 각자 유등두 장박야 매수리. 라이 마시 마시시. 다들 알롱도 유지해. 부부중간에 룹슈르츠 룹슈네 머지르츠 바샤샤 다운의 란타도 부정규다 도주던데 롱두구대니 이베
1: 니 롱두구지 대세임해 이내 보고 눈단지 야딘제러 망원에 이 수나기기 장게 신고 이베 아 장구진제 누구를 응답시하디 보고 살롱을 교육해 그러버 김다상매 보고 열개 연주가 성공하리 전도 김다제도 특히 유구도인지 광토부제니 루쿠강군 요약이 경찰하래야 보고서 라브 야구질을 취급치야다 제마 내가 야구질하야 취해두라버 연이 그제질 야구스래 무유다라버 是吧 다오나 무유유배시고 지소토를 리쿠충부 송구하래 니신들이름도 토망아주 보고 미큰제질을 소교체구임에 세입심체구기 마즈니엘로 보고 삼로다 심감테로 롭스기 보기 롭스기지 보고 응원에 페누 카르토에 고아레스노 이규 그 장제다 라지토메디 시진스지르 지규 하마리 보고 승예디 가가조르 체대야우리 나니 양포 파메치르데 수수 진이드베 레그치 류디 심기 주노 다가라 그지바
0: 역시스 라시네 삼통샤 왜 나게 nga xie bian zu su xi xie nyu yu bei
1: rob de xie bi
0: ai ma ran ni ji bu xia wo ding a zu jie bu qiu gen wen xie de te jiu xue de ji ran yu a ni ra li yang jia suo ne xie te plan shi le jiu sa sang qian du yong ya le pian dou you xi 谢谢喂
1: 卡总说了不
0: 他哩两个谁写节目组呢？看他名字写吧，你就这。
2: 第哪批的
0: ？Les。
2: 小江，顾小杨那批是。
1: 顾小杨了。
0: 好，
1: 看不上，看不上，
0: 看不上。
1: 江苏那个，从早上过去下。
0: 去哪塞啊？
1: 嗯。
0: 刚进的，眼睛看被拿下都不过瘾。
1: Les。别了。
2: 顾小杨了，休的休的。
0: Les。
1: 哦，你吃不着。
2: 杨啊，公母从去让杨青那批过去是。
0: 年薪个月，咱们苏那个天天那样的，俺做啥去不哩？一年刚起不归我那些呢，开心不洗茶衣。
2: 日日，给俺个开了送个玉米新给，头儿得不呢？刚起俺做康贝那下雨。听这日，俺做康贝扫大点些，爹妈不洗水雨，给俺去洗的。爹洗的，爹。俺做钢筋的，跟着右边日照我的下雨，这下雨呢，老全其实用白马车，啥子动物马来车超了中马日，日照的能大咩？俺做青啊，所长啊姐，现在骑着单白马车，困的吐不起来水雨，车长不顾大俺们数年呢，日照的点他去雨，车得吐了路线，爹贴不下子的，接了路线，很多沙发亲戚下子的，俺做沙发的日照是给不赢呢。不过俺们广大，你是给对的，对不用个人。是，很多得是的。 마담 배차다. 그거 가르이네. 태가 송르나.
1: 구천이라. 태무이네. 저송데 모두 소마리. 이네 다리 계속하게 생각이랑 마비스였어.
0: 허지. 허지 야호도. 우네 야호도. 딜레라스 가르고래라. 샘수라 토제나. 키라 꿀레스요 송아.
2: 걔는 마리. 던진랑 마리. 네 부귀 아마니에 쓰시면 용마리스 쉬비인 바.
0: 라리 허지 때문에 이 빼먹습에 야호수여샤
3: 디린 주도 제비 남장 몽구지여리 내다 집지여리 낭다매바
2: 낭다매
3: 디린 인구니의 구자 위를 칼라치 등지여 让다 지허 님도 쇼다 내파마지오 제도와
2: 땅한테 주우매 나를 부자지러 무교당구여 나를 시산주고 육상으로 디민도 마사 神子好 지겨 구라 님도 칼라사가 주구져바 쿠라니 깁제샨타리 제마제
3: 용아 영아인 우주 경매 용도가
2: 나타바 단조
3: 손소도
4: 닝도 랑게 시와 아무라가 살고 배치 신예인베 그선 용민도 슬럽송어
5: 하 니야마란 뒤로 장례지 와야 가래 30대 등 뒤 샬구디 문에이 찌르체샤 범에디 준다 휩쓸이샤 샬구다 삼다나디에 신다레 시라게 종도 로친면에 비싼다 시라렌샤 계승의 자구공수 종비나 안타몬 마란 속에 당바
4: 수수 보고래 나도 양치 통민도고 칠리윤에 내 주의 친부딘 제슬합시 보증한 아무티 주의 모란 가르스 유입자도 괜찮은 마이 캡치 게마케니 아무딘제도 유블레 메그르스기
5: 메그르세 미즈게 용바사두구요레 다리다 어디 이든지 모두다 딩근제 제베 아
4: 두신 숨조 열바 나래 암라르 락다시니비
5: 튜진디레 근저레 물 지식스단제 라다뇨그베 마윤보사바 레랍딘데 여르베 산라다 카르과이스네 녜유장치유 산카르구유네 아시치그로바 산삼괴 타진이 여르베 제마레
4: 콘로 포메마베 야오딘데스다 나산데 야오딘데치 괴사시
5: 셴모고 게시디 야오체슈아 상계라이시다 둔다디 딘데스 추주그리 성두게 아 니에사베 핀지레메네 비주당 고사당우리 니에사베 무 핀지레메네 미상메 도무체제 신당 원도 부고리 이내 강백고 주사성 무 핀지레메네 근수도르죠 아마리 니에시베기시든 셈쇼라
4: 요 하코소
5: 기싱제 시유 사산마다 주는 민두가 네 돈냄새랑 시유다. 정대 답을 하고 겹라. 시에마도 니즈 드릴 텐비다. 네 라제 병우디는 용등기. 제동수 시유. 말이. 야담 쓰셔.
2: 디리 주이엔스 니에게 청샤디. 네 수베 마비디 통디. 항상스. 섬일에 대입자. 문에이. 미조에 당조치기. 나래 숨구 티니라 시체주. 하면서 내리 부글럽 정치에도 갈래시라이 겹이
1: 랑촌샤디 레카진 열도
2: 폐지 디카르사 시제 다원 태에게 렉칭 예임자
1: 팡을어
2: 디카르스래
1: 럽스토가 렉칭은 약쇼래
2: 랑삼리 거다 털털 죽도가 갈다기
1: 저야 질다기 어리 니에지 저리 부스업 준수를 질러 명도 꼬이비
2: 快明的过吧。十九日的十一月，你这是的。天天念老祖，天目松古里亚街道，刚来西茶街不一。这不给把三妹吧，藏不下去。昆州铺，浦中海的自助套住的，刚休息些十九日的。明的开始到你朝外头那几次。哟，小三妈的，你明的过啥？毕业可多时间，老在硬打的。可多着热。十年阿周去的去吧。十年阿周去的去吧哎。
6: 钱呢？
2: 계속 말이 니 구조 제고
1: 근데 나는 연구를 해
4: Phuket

0: 지그래 부자 개 지그래
1: 푸 개치가 좀
0: 제장 접속 인다 아씨 다 죽어 되다 도스네 럽전 야우제 년고 다 화중에 랭게 뒤에 라고게 쿠쇼 비부쳐 다 화중에
2: 어 이네 그런 거 있게 알랑 좋아하시라마 된손다 응 하는 게 미켄도 요문도 영 누가
0: 걔라가 좋아마 되는 장가 신유메 하고 마셔 봐
1: 다그리 좀 퍼져 그러고 빨라다 아무나게
0: 아닌도 영 예지배.
1: 지, 다리. 나 저기 많이 속으라 가봐 줄까?
2: 다시 뛰어야 그래. 말랑 나 보인다.
0: 수셔다. 만지다. 수셔.
1: 지, 고, 클리다.
0: 공마소, 공마소. 지금서. 랑화 주유.
2: 나 좋아해.
0: 지다 수셔다. 칼리 뉴시, 칼리 뉴시. 야, 나도 다 죽을 듯. 예지배 아.
1: 지, 다리. 나 저기. 아니 쇼스니
0: 공마소 아 공마소 그리 쉬교 디귀르 섭정 진지 시여르베 제가 럭전 처스니
3: 시다 어 나스디 집에 삼 후기 칸리 제가 보고 수고 좀 다시 다 누리 패스리
4: 클린다
0: 아 디제 스메 녀선은 인게다 개이 전로 겹스 자스데 스기
3: 어 나스디 디제 허리 인게 그 미케다 개이 이거 좀 자스제 개라게 님도 잼스 그스 그래 그리
0: 제가 그 봐제
3: 사타 하지 난 주디 로파 조리.
0: 이니 대야 갈럽스레.
3: 난 주디 축도 좀 시기. 롭스디 니시.
0: 터지나 터지. 장가 놈에 봐. 라조게 셔야 디르베.
1: 뭐야 말이. 라조게 나 유스코라 가 가지 좋아.
3: 그냥 부셔 쏠라 그럼 좀 남들 봐.
1: 예.
3: 쟤는 비밀로 신화서 얻어 봐.
1: 그래.
2: 신화유 신화유 신화유다.
3: 쟤는 가 부르시에 좀 다시 가도 이.
1: 영아.
3: 쉬시.
1: 신화 죽여 봐. 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我不算的

0: 인도 등기 네 시와 수구조디 마하셰 자도 피발라 잼즈데 그두 치레스기
1: 제다 잼즈세 걸마슈다
0: 네라 잼즈데 감에 싱기 이네 시와 그 갑시라 치기 라주다 푸피겔레다 가타 쳐주기 계속 은니게 소셔 야구 재미는 류제버 제르 차줘이라
1: 전에 부치제 잼즈제 뒤 사지피가 류제버제 소경 체스시다 집에 아 불어잼라지 야르시자 마르시포 디 로스 면제가 부그 잼즈스리
0: 제제제 조다 네 분이 당고
1: 네란 셰오 제마 라오조게 카르원 조체네 아 이체스 마시 미스 딘란다 오늘 둘이야 민도
0: 어 전다디 라오조 죽을 네 보여 말해 말은 놓치지 네 덕시 야고 잼도 민도 가져와
1: 부간예이 노부 소셔시 야 소셔 잼정 마시

0: 신유 로브정 교주의 김자 가르침의 신유배 상가에 보모 김성치의 망차제 가사가라 카야산 체브리
1: 진짜 마시
0: 익주침의 개침제 익주침주 개침 마르베 지시진지제 노비나 저도 이제 안탐을 랜도 후르베 디님이 니람장지
1: 그신 상월인 수교던두 신유의 지제나 안탐을시야
0: Tema chika rang Louis Singh duke. Louis Singh dhebatin dhe khan chere. Galei ki wukri. Nala buku chedu galei dhoz kem na yong duke.
1: Nye Louis Singh chige pomo da dhoche lopchon lakbu yu.
2: Bala amlal gam guma nanda.
0: Xinye, ame rang lo shobo che. Shangai ama shobo chigi yu be. Shangai dhe su lopchon e. Babi ama zizhengi laba kharyo le. Ame rana suzhi yabu chi shi minduwa. Chishitin zizhe kadyu yunen no zhugduwa. Bala chilo leka zhudu unen inga le shiradu. Nye rewala ame rana yabu chi labcha wa sengi. Rang pochi rana lobzho tenzo ama leka zhugri. Ine rana ama leka zhugu marda. Rang ama khonsta dubi na nesu dibri xing yu be.
1: Xiongyang, nga napo lun shu da.
3: Yong a zhe.
1: 我自己希望我们来我自己该不去了嗯啊去了昆阳阳去了永平拿点饼的布丁给弄了去我那一点同样是大米多得了俺们这些饼呢省不给不着吧对的昆阳拿破仑的行不行我没给去可以我没给去用啊然后没给去用哎
4: 마기부총아.
1: 전비게죠. 신유 암라이 비게유. 아지 다겨스 줘다지. 시다. 신유 암라. 뜨다. 신유 암라 리스. 나즈님도 저스 시간 뒤에도. 야, 요거 시다. 아지 쇼다지. 야, 쇼아. 저야. 이제 저스 니간 그 아. 나즈 저스 제비.
3: 용아자.
1: 어디? 도도가 저 신체 감도 없고.
3: 신체 감에.
1: 응.
3: 아자 통치 가르고.
1: 가르고.
4: 아. 비라 동이.
1: 俺也 比, 比他东西，钱都比他你输的。用啊这。嗯，俺先不给面子啊，去了昆阳也吃个羊皮，给你开车说，羊也不会弄烂鱼干嘛的吧？
5: 挑个弄烂鱼。
1: 俺就不会俺们铁子，如果要是没偷呢，别啥的话。

0: 수인바.
1: 어? 세세 마이 키란 수인바.
0: 아 나나 차이. 아 데데노 주시베.
2: 키라니 머신에 수소 카체도 요 마르버.
3: 야구도
4: 娘这里，您这里，我走过。

0: 야, 고시시주다.
1: 랑신도드 세자 가지가. 나서 니 미르 파제즈 유다.
0: 아, 지미 야야체 고시게 브루. 두다, 신체 갸르샤. 파제 가리브. 하다 다 그리. 파제미너 미르 통추셰버서 좀 말베. 나게 파제니나 신다 뉴제. 미 쫓아 다 그리.
1: 다리 권에디. 아무디게 신나 잡 근제 유명해 신에 하고스. 콘속 와라시 유나. 베드 심제 갸르체제 디기. 춘네 트브리. 나는 아무디 결띠인지 좋아할게 오메.
0: 근데 이미 아까 식말이. 라는 식이니 니 신다다 좋아하신 게인지. 춘네 말 봐. 소배다 좀 유매다. 아메 소배나로. 니 주 근데 유매. 라는 규모스 개미 해봐. 저의 소배나 뭐 주위나 저의 가르치 주위면 신경 말고. 어디 딱사나 뭐 주위나 떡주 근데 신토 없지 없지.
1: 但 아이 교수 부재시라 로체나. 아메 가마르도 주 토고 칭마시.
0: 我这，查子的是我妹呗。你那些，这下子心都都不要点做，我那也要休息一下，对不对了？要你
1: 懂啊？
0: 要你下，天都能牛呗。
1: 我春秋前把我那来他们都啊。
0: 嗯，多个这么多啊？

0: 가르도
1: 케민도
0: 미드 야네 돈에 부재가 제일 많고 죽어도 랑글 해시게 뭐를 빼야
1: 디린 피존 랍지 대다가 신비 계속 부문에 비게 담비는 콘주 럽윈디 럽지를 지게 고기 로직 럽윈 오늘 톱시라도 디가 부재게 산슈다 조선 톱시라 마르베
0: 다디 녀라라 돈에 보지 시린다 무유스야디 배주당야시보 간다 년닝도게 보고섭중당야라 심재마셰치 나래대도 샤닥다 제베마세 기부체 대로체노 조소당고주니 떠리효리
1: 년원에 도야 여민도 성부두게
0: 도야에 랑게 도야스 그승임에 식매협자
1: 년원에 우유도아시민도 수입에 저는 용안 예란 시오. 나선이 두배 친부 신요가 주의.
0: 녀시.
1: 두배 권치시디 뉴이.
0: 간다랑 가부 준비시고. 두배 녀 향시시. 디테일 녀랑 가 계시 말이.
2: 왜 닝도. 장가 봐유. 아, 뭐지 시의 유에. 요요.

0: Tiri nganzu lo yeba dhru hamdi ane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iru dhosi daga dhru. Ti shabsha zi yuwa di jik tsu dhosh dago nani nandu gwe?
1: Dewa shushdu gwa la.
0: Nase?
1: Yangu shushdu.
0: Chinu lemba di tibu dhwe?
1: Da di hao ma shi gwa la.
0: Ti lo yeba dhru ham ane kira liya piya yi.
1: Nase nase?
2: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0: 제제
2: 하고도 공부지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0: 그래서
2: 아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0: 다스나 렘바디 그란티부도 왜
2: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0: 다 그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2: 그래서 그래서
3: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0: 나시텐덴
3: 로지바도
0: 어디 그란 그 추음다가 람사 티나소 너 그란이야 내가 부위

0: 인도 아니 두게 놔둡시
1: 따라한지스 칸님시에 먹어
2: 야 빨라빨라 마시 이게
3: 미치 말해 미드윤대시 야 가지럽 좀 두게 놔둡시 아 뭐 야 간다 그만다 야 미드윤대시 강파마 되시 드윤대비나 그래도 저 두리 뭐 야 가지럽 좀 두게 시험 말해 로시아시시 어도 스톤다 되다 다시 라신도와 야 때문에 침 두게 되다 야 야시 라신시야 이 그쳤어
2: 빨라 나 미인을 좀 유대음도
3: 나 미인신어 아무나 가보신 거리 让看我学习呢，我可不用吧，就个女婿嘛，是呗？
2: 耶！
3: 走，哎呀，牛豆啊，牛豆西，那个也不见谁呀，牛西，没牛豆西，哎呀，赶快嘛对啊，哎呀，收钱去，赶快收钱，呀，那个也不见辛苦的，呀，再不些东西。牛子，牛豆西。
1: 多久没见的？爷爷常没过吧？岂不停这里，停这空间，还是个？
3: 啊，不，老实些。不过你，坐下给出品车不远。
2: 跑过去，马上给你坐下，不过你一个。
1: 你一批给跟这轻松。
3: 你一批给，让给，就当我跟你俩吃一杯。那他们，老在那边嘛，在明都过一杯。
1: 明都过一杯。
3: 嗯。
1: 叫我停这，自己开开过吧，可得老早走的。
3: 啊，这让你。做嘛，我听你讲的。
1: 阿子，俺我那搞媳妇去，你用的嘴巴，刚来是哪样的？姐子，人情别说个，等到家里那就偷的。
3: 刚来是前面多，入门时间，也一个那连锅都是的。
1: 连锅都是。
3: 哦。
1: 就最开始多的。
3: 前面，吃下几下，可都需要吃什么多？
2: 哦哦，
1: 第一吃下几下是。明都是大块头油麻子，明大概是老淡不是。
3: 应该嘛是。那么多呀，你这样做啥去啊？俺别看亲戚，你都不会差别接了。
1: 这时间没过，所以到了咱爷爷跟这轻松。
3: 朋友搞不清明多，
1: 朋友搞不清明多是，人家才能跟这多。

0: 카솜시 닌다르 시켈라가 제다제 나미르게치 랑체도 냠마부터 제시고기
1: 선유 사뱀부르 나 잼자 조이 또 땡겐다
0: 조쇼미요 닌다 싱 타라블라 돈도로 찌찌기스 선이 가만히 조쇼미요
1: 뭐가 거든 설레면 또 셔즈낭게
2: 얘야게 너희는 가는 거 없듯이 우리 신다시제 시신다니 여러베 아세 키나니 오늘 괜찮지 키나니 나를 슬렁데 시제슈 아지 다 키나니 생각도 왜 라 전다 신다시제 시제 다음에 있는 얘야게 순수 넌저 하고 우르베
3: 아세 니니 랑게 아마 로봇 세는 용도에
2: 나 장수연 롭스키가 담아나 데 키나니 둔다로 아 괜찮다.
3: 아 담이요 담이요. 어 선이 장게 어 중부치제 잼자치는 용도에.
2: 기타 쳐버리. 되지매. 키나니가 연연 칠월 땅매 나를 어제 뒤수 말배.
3: 이 불발하게 시자. 제야 요마시. 니에셔 봐지고지. 장수 뭐지 되다. 계속

0: 중부 잼사가 치니 캡과실이라 녀야치 과 디스서 도로라 녀야치 과 아, 지닝이 아메 잔지슈이 아마 로봇에는 용도가 아
1: 아지다 하고스 Can I my tether?
0: See, do thinking
1: my tether.
0: Who's thinking that was?
1: Can I my tether? See,
0: do thinking in that?
2: Cassian and Yuma. Madoda. Madoda. Madam Babuta. Yes, you are in Yibe.
1: Yuma, who doesn't know the young person?
2: Yes, I say that. Come on, Rosom, you. So, so, Carno, you may save you. Do call my Yagasta.
3: Oh, yeah, sure, Dinda. You come to. Da.
1: Loss.
3: Wait, you come to.
4: Duck and JJ, ah. 그들 수부주네 스팅간 루페 보르샤
3: 제다 잠깐 그두이네 스팅간 보슈기 어야 감샤
1: 러스
3: 클리치야 더빙아
4: 듀시 야 랑규

0: Oye, yo te inda. Yo camin tú. Inda. Que xuxi.
1: Güey. Yo
0: camin tú.
1: Da can jeje a. Que tú su putu ne se tinga le pe bo de xa.
0: Che da, ranga que tú ne se tinga bo xuki. Oye, cam xa.
2: Los.
0: Que le xa, da bion a. Xuxi.
1: Yo. Rangyu.
0: Ah, ta burda.
1: Kies xiong jiao de zhu guri, ti ren a ta bu ji.
0: Ye, yong ma da.
1: A zi yong ma ji, nga ga le ke ge, nga ga le ke ge ji.
0: Wo zhang ge de zu ge, yong ma da.
1: Shang sam dong da. Ti ren ka la nie su song a. Po ni zhu song a. Zu zhang ge zhu zhe qie bi, yi ne nga ro ba zhou zhe bo. A da zhang ge da.
0: Zhan ye gan bi da.
1: A zi da ge da. Di nian nian si yin, nian nian san nian mo o.
0: Ka chuo le. Zhang ge ne lu ge de qian xi yin du.
1: Nian ne lu ge de xi yin du e.
0: Zhe de ge, wo ne xi nong ha ta bu ri. Zhang ge ge du yin ne ge du de ge. 그거 틈녀 줬어요. 그거 쇼녀 줬어요. 신경균도.
1: 녀란 씨하고 드리니 아자 양라스야한테 통배지를 녀 삼방은 녀가 라니게 차사라체 남게 라무군 줬다 숨규 태제 나라니를 럭 침매 줘 숨기. 아, 진짜 약을.
0: 라니 하선 좀 하시다.
1: 문에이. 네 문에 락베스 베스르치오. 라삼돈다. 아자 라디 경부 싶으시도. 부재 주고 말도가 코니마 응치기게 르샤. 나라니게 김장기게 시든 제 쉽다 지구지. 제마제 뇌더리 쳐샤.
0: 더리 쳐샤. 이네 아자라데 다레 라지가 되자 그래.
1: 니마 아자라 척동을 봐. 단대대 폐지 개동스 제와 치리.
0: 가즈.
1: 개동.
0: 개동에.
1: 시 단도 권제 다그리. 수샹. 장도 삼던다. 니마 부제 메디. 먼저 다 바치네 칼라게 당구르 봐. 장문이 요마시. 디간 검게자 당구르 봐. 제마제. 두두 카셰지게 부제시게 당에 여지. 디간 미스 럽젠 치투 여다. 제마제. 아차디 윤 미인레 당고 심마시.
0: 야면 드레시. 니 신다도 그랬대요. 편수도 어제지. 그 환케도 다 쇼리. 용두게. 테마제. 디가르 주베. 부제 아자라든 주 산에다. 톱단라기 앙자. 카셰시 탁치샤. 계속 내줄라면 맞아 태야 여러분. 미용 어제 제압돼서 계속 내줄라면 맞아 화세가 더 그래.
1: 단대 부재 등한 주 최다가 여지 선이 돈 지그지. 뒤면 저는 양자 채초를 용도게.
0: 영아, 너그득 채도.
1: 장계 셰프 능신 차도니 팅의 기간 신유 유브된 제지 잡이네 광재 디크 봐 채제. 지금 마시.
0: 더 던주래.
1: 지스.
0: 님도 계속 부재 잡이네. 아니 부재가 녀고 시그리. 딘데체는 랑푸니야 그거 왜 말다.
1: 장례 그거 왜 말이.
0: 나도 기회면도 쏘라지. 제단 들이 나라비 그거디 랑제죠 용도게.
1: 먹어.
0: 삼을 켜는 마담 봐. 난 삼을 헐었지.
1: 시시한 아무네 깔려시라 크기. 디진. 얼른 안 예를 예주다. 디네 부니에가 교.
0: 니야 한 예주다에. 당대포 고비 대체 대샤 창가 대체 되겠다.
1: 언니는 안 예주다.
0: 영아 영아 니는 유시 적치다. 니는 시켜놓는다.

0: 쉬다.
1: 니니도 바르게지. 치켈랍다 줘야라. 제시신이.
0: 치켈 주니이. 장발하게 김베르베.
1: 말했음 주이. 치켈 샤르샹가 줘야디. 녜폭사미 무장게 싱그르베.
0: 이니 장암라게 당그르베.

0: 홍고 차솜러 고모 솜주체 미니 돈베 홍고 차지러 고모 니슈 그치 니 돈베 고모 조솜 치시대 오늘 내 튼두 댄체지부 디제 친부이나 치렌치 주고 말다 디 랍자만 초공기 부근근에 시에나 삼루베 초주부지
1: 슈자 자양라 키랑의 송탕랑시 니에 치시디 가수진이 지금 개 도움이도
0: 탄데 럽스 지시대죠 추제 돈용 큐니 요마리
1: 슈자 뭐도야마도 신다 큐니 신민도 지에 요대시다 아자양랑의 장댄스리 베티엘은 낭나민도 숨기
2: 안해라
1: 문해이 다이나 아마 신내로 디스나
0: 신예 은혜 돈엔 배가르 렌구이 차시도 난조 기겐데조 부그딘젤 가부예다
1: 예수수 보모 되어가다면다 신예 칸님 부시라유 총드네가 선제 수뇨메 다단데 교글로 총주조유자 지만에 아자 양라이키라를 김조 망시오키바
0: 신예 아무라 키랑게 라삼 남다게 아데게 단도 요니 신기 마세팅을 저와치 뉴여지 이네 니케린세 미자신다게 김다디에 야고시도 처음엔 어제 제비 제자 맨스 러브신 범인도
1: 데가 저시 킹긴의 샤야 요마지 카네시에 봐 차샤야 요마다 상마 당부치야 왕치 요시 무신의 키랑게 미세는 윈리메 봐
0: 리메
1: 제자 윈리네 주메서야 요다 차스겜네 카카치네 민두에 아자 양라이키랑 공부시다 미장 판단 어디니가 레집 손자 칼라소야다 나레치야 부구수기치야 통도 부구수치치고유자 칼레시라 요시 이내가 좀 나차샤비네 나레스치고이킹마시 조리디 난주 신예르 습치치네 다가주오시 신예 정리리시 무신의 예수쉬면다 미장 판단 어디 부구부손자 부다 보면 팔러 개바 친구시라 요시 멋있네 간주 신유 범신다래 시랑게 경희 신유 아샬라를 정리 피시
0: 허지 야주 아신유
1: 워시 야쟁양라 니에 탄도 희랑 예간을 쓰가 치우
0: 니에 강불라
1: 응 당시 레스 나나스님도 쓰가 티에도
0: 어
1: 저 신유 아자 양라 녀가 미스테 가죠. 아자 양라 녀간디 녀 챙아 키랑 지지 셰피. 나즈나네 게르게 상완다 수수 되바 중야 테르 통치 시라지유. 칸부디 머시 챔부스 요마시. 이네 키랑 게르게 잘라 샤고 초노. 낭다메. 죽자 티조. 나 수수 비지 등거 유 야오시라도. 제잔 키랑레 사브스 지지 셰유. 신예 니쿠 베지르. 아니 키랑 흘려지에.
0: 自然呐，你也让苦姐休息。当我那名字批耶，给咱吃这的真难度了。我这来要点这吃这难度个。听我名字开下去了，终于有，咱们不过那么多年别嘛多，俺没记了，看不有吧？他的听我谈过应答，你那还可能，你得用那大个热度个。不在你干的，谈都不到，别就是等于有嘛事。
1: 俺做哪呢？不在了是挖土皮来取个鱼。我这样这样啦，给咱路就都丢干了，不过不是打泡沫鱼，老偏主意是这些的这是呗。
0: 是。
1: 给不得，就算拉出通过油炸这边了。嗯。年三大我先不忙过月子啊，起码来个菜队，我这几年去呢，这次有嘛事。哈哈哈。
3: 俺做阿姆桑买的这些啊，不过吃的嘛是呗。既然是带给允许餐的，多多下来那个配件，我那过来是。既然俺做点小呢，天天找不用的生意。哈哈哈哈哈。让你们一边啊，吹点一个了，三三顶的这么多哎，得让给山悄悄要嘛是，让允许，俺可巴不依，那做他这头，俺给是这么去咯。
0: 沈子浩，七给一个六千。
3: 让什么了不起当的？俺让来帮忙打到切开不要来要嘛子？帮忙用作俺让来哪个性格是不？哟，啥个家用吧？
0: 我得要嘛需要开支。我是让个古白出租呢，让个帮忙切开有六千等个月子，六千得催开我着打。
3: 第一个兄，俺身子好，泡沫，别出去要热。
0: 上山的老师要我给不上热。
3: 喂喂喂，这不嘛事，你没上的热。泡沫呀，俺是我给随便的。
0: 是呗，没事呀了。不过老师给不下个贴，俺们做好事，爸爸开心还是舍得。
3: 但你用到钱钱，爸爸是你的，不过老师给不开心热。
0: 旁边黑木地，上个两元是没了啊？
3: 卡多，
0: 我一千没送。
3: 上一千没多哎，对的，对对的，我们肯定收到。同学们，对的，但是他们爱收不的。没事，俺们也是行嘛事。一年爱泡沫，要买不起，肯定收没的。一千多哎，我今早不会俺们来交钱没的。
0: 嗯，然后呢，俺们忙过去了，要去偷渡啊。地铁站里一人一。让泡沫爸爸停车去约吧，我那弟弟让谁？
3: 这弟弟你们弄那些不是呗？俺对俺的是等多啊，俺阿不随心生病。
0: 让对俺当把子也行。

0: 미술 라지 덥제베 마체 데스 캅산체 돈돈랑 보고 레어체로 제옥슬럽샤
1: 가지 부재게 용매스드괴
2: 개민도 개민도 다시는 욕셔 책임든제 예제 토스마시 민 용벌 겐겸니 용마셔봐
0: 근데 몰라 다시 와암라 전다도 뭐랑가 너브레 카니비 쿠이레 책임 영유네 민군줄 따오르바 간줄 건바르제 잘로디비치 예 세시 겹주고
3: 인도 부채 사야 잠치려 봐. 채는 다 그려 봐. 제 말에.
2: 셰뒤 레라비 요리. 난례체. 돈도 보고 정절럽 투니 나 그바 채가 정제.
3: 장게. 인지 좀 화토분데 쬐고 해 두야. 니네네 게 재미 뭐. 보고 수로체. 니네 고다 하나 수로체 두고 쓰려 이 뭐. 니네 하실 세유. 고다 나 대응도라. 고한 캐스 다도. 야메 따시다.
2: 저디 나 삼단에 치고서기. 모랑게 책임든 년 3월로 캐린비 대용규 제 잡지 양미신다가 책임 양 주임부다가 남산주 년 여러배
3: 수요 라지 토하다 책임 양 주인이 어디 죽으려봐 많이 내줘봐
2: 디밍러 카딘 치를 많이 해봐 랑게 신규이배
3: 말이 어디에 등원사 근데 지금 등원수 이미 신규이배 아 탄대지도 진짜지 탄대 수수 레흐 쇼조 지기도 보이니 민소 라지 토하든지 제 토르배 아 무지 좋아하게 여러봐 양미는 로 토하든지 마주 봐. 그런데다. 나래 뒤가 찍나 거기. 저세 녀가 생기. 타머디. 저세 총 녀가 챔스네.
2: 장스다 셴뉘베 오스리. 신체스 제실링이 돌아스디.
3: 나 탄데 삼로 혼네 겹기기. 신체스 제셰 녀이너. 다도 광 파리어래. 덤니제 파리어다. 신기위에.
2: 저세 거스다 셴모고. 나 삼다네 츠부서기. 미스 덤니젠. 녜 덤니젠 다그스버. 是吧?
3: 인도 다육스.
2: 나만한 가바게비.
3: 아, 저 라우든지 경마래. 또다. 대아차라 야거든지도 아 지금 말해 이냥 삼은 야거지야던다
2: 김장진은 개치시디 가지 별미그 삼부 기블리드지 나인다 나인다 나인다 다시나 얘 길어쉬고
1: 육샤나 수수자라 수수기야도 别 겁니다 기랑 개신유래 따던 야거난 다 개지봐 워시 제양라 어 더군 기랑 나스 로피시아 新月店子里边过小妮的，这某店姐给写的详细。你也找没？你也看不得烂对多些的，前阵天里你也看到大姐姐写，自助餐么差事呢？那么上错了用个人。新月罢了，就最天了，托那些垃圾也的这些。今晚呢，隔天呢最天是呢，给咱给，你那个算啊？很多，给咱今晚出不是呢？
2: 呃，店内其他储备备齐了，你也囤台机器卡机，直接过下我。空隙天数，平时用个些，别那俺昨天来下下呢，新月罢了，突然两个车娃差不起来有些，店内哦哦，两个车娃差不起来有啥？俺来洗那些，这么多，所有没给用过些。你也听我用个简单的嘞。俺来这边，咱现在洗那，之前囤台机器没得用。
1: 是嘞是嘞是。
2: 谢谢。喂。
1: 阿家杨啦，今朗俺做的皮肉钱的生意，今朗给民山地大，刚没要过些难的，用多个。我那钱的啥货钱呢？你们送片大概值吧？你那些得不了这去。今朗给你铺了，老不想出去拿着钱的生意。钱呢，你第一件大的，给这要过些。今朗土地嘛那啊，你那么三家连皮去。好嘞，修哥。看的，杨爷听我一件大的，今朗才能多个。
2: 空姐，俺啥活计呢？你们送皮给用着送给。
1: 哦是，今天可把用过些，给咱光不吃住的嘛是？俺你给咱给添个用棉送糖嘛是呗？空姐，土姐给些钱也送给。阿在杨啦，今天可把用过些，俺最新用个这些啊。你给咱了那些都不落这啥，现在天也要嘛大。今天是哪？给咱个土猪大生命俺送的，你也给吃个去嘛。
2: 对，
1: 给咱给新月了，苏七南他给吃吧。Let's， 给咱给舅舅打声明送的。
2: Let's。

0: 허지 샤옌
1: 아장라 키라 가린 베쿠레 밀케 린찬 메바 도스텐에 여르베 시와 아무라게 키라 구부시는 것도 디네스텐 라 더르베
0: 니에 겐겐니 샤메 머신에 미중아 라지더 블로지도와 니에 미조 카바나네 고다 슬럽사
1: 다 쟤는 얘 밀컨테스를 그래 뭐라 얘 처음에 양수지 지만에 돈데 신민도
0: 지 뭐라 랑그 처음에 지마도 얘 처음에 마시 머신에 피게 침부터가 남산 피게 대고야 예쁘 매봐
1: 걔나 피게 대야 걔는 사부러 봐 독스탱에 여러 배
0: 아지 小燕 다 지수 랑그 부 쇼로 롭세 년주고 성구 여러 봐 아
1: 디네 추 로가리
0: 다 젠 대회 덥디 부차 없이 디 진다다 라베 정화 손자 저 니가를 당 부차야 여수 뭐 랑게 신구 유배 아 만주 용보 3년세야 디 무유도 지게 체도 마르베 아
1: 디데 이네 무주고 삼제 되는 용 아용 아차랑 게 밀케린 사는 매바 도스쿱 답다 지치는 참도 거에
0: 아 지 자인의 타가 잡고 차가라 아 지스 지스 예 오 진다디다 깨지시에 반반 님도 롭세 님주 다스 럽 디제 체는 용 두에 아 유구이 티스네
1: 테무준 네 표 도고 체면 요게 섬기 머신 예 개심매 이네 년신규 미스니드 거지 삼시체 카덴치를 내비채오래
0: 장례고 차가치 니에자르 초구비기 장니게진 도르슈도 장게 수수 초모 부제 그네 세제지 나주고 멤바 노븐 마리스 러샹고
1: 누마리 장인지 모란자 친제 고다토데 슈구유
0: 뭐가 나 좀해 장네 카린베 구제
1: 장노 유자 모란토 뉴요마리
0: 야 다랑 가시네 봐, 小燕. 쉬다. 랑잉 니 가시네 봐.
1: 저, 니게 쉬시. 쉬시. 시와 아무라자 친절한게 권다 토대 쉬시.
0: 마 죽음에.
1: 니 치우. 쉬시.
0: 지, 뜨다 다랑. 예, 뜨다. 여고 뜨다 지. 디 규롱어장 여고 가수 수염에도 지대에도 오고 동부다. 자동스럽게 동부 망고시라미도가 아, 뜨다. 장마치 여고 뜨다 지. 아지, 야, 디 쉬다. 여고 쉬다. 뜨다. 미상 어디르다.
1: 상로지 지니 미상 디르베.
0: 어.
1: 저 대회대 아무리
0: 가르치브레 아 가르치브레 가리스 다랑게 나 가가 쇼다 안고 쇼예 미잔디 페메진다디 나 야오시라 제베 마체 라제 더블로제 계시슈디 콩산디 니에부고 레그세로 제옥스기 딜레 계체 가르고레 아 어 야메노 디 디제시 요르바 나 데딘 키스나 랑그 초무디 부제 참부 세로 제옥 디제세는 용토아

0: 희생아 숑든 주와 주디 샤르니베 베사도베 디니 커바유
1: 두베 양카수유니 신유 둘람레 개체요 마시
0: 니야판 추스니즈지 제 추스니즈 로그 대비 도아즈마도 넘지 주고 레로 체스 상해 감지나 도베니 송사도
1: 인도 롱마시 당고 롱마치 아 니에오 다와징이지 아자기에다 높전 튀어선 잘 죽으리 삼초 아는 강감자 난지 남사
0: 뭐마지베 상티 제장라 뭐마지 팁시 딘제 수장 럽초 상게 메시지 메시 단 딘제 준도 단에 메 컨저제 아 지만에 니에랑 자라 각시 심용메
1: 俺女兵是阿姐，我那些呢是说女的。没想到了，我们是给别人做么事？啥对的？土老些上马街对的？可对人呢，人少啊，大款过些。俺当不起啊，忘记是大有事呗。没从我那听怎么些，俺还得你说些。啊，上个天热，心里眼恼不是呗？这个人，勇敢勇啊，今晚那眼啦，平时多出门。今晚就没出不起。
2: 卡别就去救命是我是吧？勇啊，去救我！你卡定你赢啊，让了怕借球，怎么借球？你也想拉一个腿子别去去心里都是我是吧？但现在啥？兄弟看哪了，乖乖给不起啥钱，到底偷偷的我是。昨晚钱不抵着哪点呢？光东家的钱呢？不在借给他们女吧？叔叔阿姐对面中间给当过去我是，落地给哪了？金山抵那不在给等女钥匙呗？啥对的？昨晚钱不抵哪了，上这些年输些。
1: 苍木阿妹子的球多啊，人家阿拉是真牛鱼呗啊！你又不生，都是阿些，人家三木是多大，老弟给拿了，你看咱的一切都准确，还是钱不多。咱对的，你让没听我，对大爹，人家都得听对的。第一个女呗，最多没人我的苍木，你谁听的讨厌些鱼？人家有这对的，第一个我一天说，你别去钱多个啊。
2: 就算咱们染的，心愿，轻松的钱都打不过，普通人从不是从中下钱。到我那染三的钱嘛，都开心个月啊。
1: 染，染个还钱吧？
2: 我，你还钱多？他的心里俺从没这从中下钱，对对，染个没了肯定歇一月。你三的去给那老总钱老用不是，表哥那老总给给什么的收入吧？
1: 今天歇你别饿着嘞，听我染个俺就是歇去。
2: 到我那没了，长毛线还行吧？你染了嘛，都给这些面，染个没嘛，我就是歇多，他都没意义多钱还多。
1: 你也跑没钱多，挣钱算大大，装个绿东西多吧，人家钱偷多。

0: 아자
1: 아 숨소가 요제 야 같이 왔음도
0: 야자란 돈다스 야이
1: 기타 어스도 장게가 펠레드데셰야 된다 그래요
0: 알려 카칸 돈다
1: 영아 알레니 카칸스도 춥드라이나 뭐야 다시다
0: 아자 그뒤 안가 동사 치가
1: 말이 나한테 좀 아쉬워 슬레비브 제도 왜
0: 쟤는 안가 동사 그뒤 치가
1: 샵들 없애 매봐 나 근데 스티우래
0: 안가 동가 조이 안가
1: 자 다들 아버지
0: 아자 나 그뒤 안가 동사 치가
1: 다람이 겸벨랜드 걔 제제 되는 거
0: 빨라가 그때 진짜 나네 아무라가 다 쳐 루리

0: 네, 장게. 네 유다메베 레그치기 베스로 마슈다. 되다. 제 상대샤유. 던도 같이 오래.
1: 레일 하브지. 제 경험 가지 유면 당제 체는 람사 하쿠지.
0: 아, 지 삼도 된도 용. 당제 최초적 여름에 아.
1: 샤마셔야 하지. 당제 그 제비 녀슈 된 차도 그. 장게 신규베. 캄부디나 제 경험 체네 게유는 글론 참마 두여지. 마세 대 여년 참마 주마다 부구만 자 손자. 부구진압이너 김자디겐류수유즈베 랑이부구이바브시 랑가범어핀제나 단류수유브두게
0: 네범어냐 미인당이다
1: 용아신즈하 두스티용두게 계승아 토고차차두너 니에콘조고원다슬름 리미토네 참무차구이체초 용두게
0: 수신 차르그디 내 모두 소이 상한 좀 못들 선자 나 장르마딘 가미세 타서 뭐
2: 시와 암라 공부 못소 삼로 컨제스타네 당아 용금에 기랑게 부제신다 세나아

0: 에바나 미디카 담라티니 창자탄키 모디 도시타 니수마치 네티라 응어듀키 덤듀유라 네티라 서버토슈키 조자유 네티에 태도 지바로 유비 미큐직 유바 대다키 나초로 다비 미단 자위 사자티 모츠 지신유 편초기 긴가미야 보러 냠린치 텐티 이원 편종리 제나 담레 나님 시바 진비슈인 사듀 담라 초비 사듀 노단 자위 모디 시이메응리 정주망회 중재 이마마세 초크뇽 지비에 개치 떼와 인라 콜레 텐뇽 조 지비에 각제 휴지지타 갱외 남아 정신기 방주 더비 개주 학과 대비 긴감 진료리 사신 대비 긴감기 송제되 그 장단기 미디카 담라 티니 변조 능수 총기 허리조 미디카 향 도내부터 사뇽 서버 토체미 시동 곱제 신비에 서시 체미 믹시 강사라 개토차 Nyedon chobke lu dao sungbe cae chugu nye, gyegab di midika damra ti nye, gyegab rinbe rengchun songchub kyu la dangi cae gyu chokze na. Pyo yin meba cue, chobyo sato sarbi cae batang du nye, lari mangchoy dam gyu ne tira sadyab du dyab chung. Tuan ti, chobwa mangchoy tang rengchun si dun kham nyamne ki luri tang, nyamnyo mi ra mangbo gyun cin tup.
1: Ha, ta chong sa pe mene ki chung nwa tari, tazi zong du ta tazi. Oh, who's the bottom? Tum pata tenzan di mu purung kita kola ahya di ta chair son ni zari. Ta chair son di yina ta yira zep sadu ta mu ki paa tinan paa taon zak chiang di ta ta si ya adun jiru ki ki o baa ki bago yaa chi di chik naan zuhi si di kawa ganda ya jia si ganda sa jia si di ta mu ki ti mu pata ya paa son di ya adun jiru ki
0: 天主尼,这里盲区登局的军军把米的皮巴提业。空气他的谢西巴天尼,米的卡坦着啊藤色月饼,登局别中西巴提业。那位登局天哪,米的卡天尼,强撒别马林协素,北极月。北瑞吉虽有几年卷,别马林协巴提,这天堂卡车为念我杂前西业。天阳开撒的结冰念加撒银饼,人念及人当清不点饼协素月。登局天哪,
2: 强撒白马林土错接线二中接不堂别别属于银别路接别中尼瓦别马林土一恰穷别中提督促前部地年庄巴芒错堂桥瓦错地点刚安月都错天都三年他的名言来那瓦地点长点将瓦坦扎色系提西地坦林家松竹前芒垂地登居天南推错扛天翠玉边推力地没被中共绝育起方面恩家基础年庄来基础帕拉军都亲别帕拉 我才起来,恰连起那把抗力问题有病。回力起装备随便人的村别得不让开进行业。接天呢,我就给不力装备人类来行住起吧,没谁给人当电源。坑里数码那边,没得看当个电源,立得拆为三十十英巴拉,没进去。坑里躺,只有,丢球,帮冲前,那天呢,别马那边,强当杀掉,真正行住。 抓过去来了这么趟努力了点点杀退党队拖错去昆曲这边拖对些人中看不看是对两面切贴配送错别没力气盲出人家就在杀退去来里盲出等于太阳铁锤给我擦起了流血液 罗松主里边天亮为森林 Kim Ki 耕子不言 콩키

0: 미디카라 총총 끼나 여바 잠마세 대가니 당미 소차기 대화첸기 신캄기 경진라 대체 지자균라 지릉미초 제제고 고주 유비 담라 디나 체우탄 담라 제니 유비 자치외 당미 소차라 초대 규타 예비규 코든토 저지체나 담레나 당미 소차기 지자연 유치 대나 총총 끼나타 사 콜라 차라 즈 이 제몽소 개급히 자치 송죽 소차 유바타 소차 디다 내태라 로디 파빙아 차로 용시 최초 기모 사랑 넘치 유치 대다 장마 미디케 망초주 健康 후유라 송죽 내부 체바타 카체더미
1: 미디 장부 규람라 나체 튜즈 땡기키 개니 장세 지효시 베나 디더부시 튜토리아 아니 추 샹토미라 딱제 체니 추 사페가나 파제치우시
0: 독세리니 미디카상 등위기 수지인
1: 추 티부지에 말해봐 참아 잠부여나 교통체우시 재난은 이 매길 다가줘
0: 공기 나우유 담라티 미디케 망초라 튜니 스무 데모타 담레 긴캄 차사정신라 송주체주티 개간 신도 체부인바 세월 신기유
1: 총디 지수의 캡자체 송교 퀴나라 긍중기 어진 침히조바타 개니 이내래 긍중도 용히조베 수이 라타르체요시 춤이 미승어제 뒤즈 땡게기 개니티 안즈 개니 보규 서질 옥시 틴제 제베제라 제규르 타규 제도부 여시 당부디 지자타 로스 잡주시 테네 최대 책이 안즈 담제 송교 님어서 뒤즈 개진을 땡제 망요라 지자 로스 잡규 춤이츠 코리오라 송접 제베 도시 땡주 책이 여시 니버티 세시 십제 체린 서지 망부지 조제 쿠류기 균도 소리야 대시 젤레이 내내 칭여시
0: 미디케 담라라 사드 로와 시수 비규규 담라티 당라 타니 친탕레 기토 내규 종규 경유 남아 정신기 방주 임바 잠마세 초비 사드 긴캄 디자 디케치 송제 더비 태양 계속 침부식 탄자와라 뛰기 출로 집도가 다 초고 난기 남다뉴

0: 지신기 닌주 레주비 민추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셴유비 셴셴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캉탕 잉통첸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녜퇴응외네 신투블라 컹충기응외 로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캉기 안제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계린 빵딩 쥐영아탕 미그투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 제유 Kesei kiraan mik ribzhi qibataan, mik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i nantun yuzi. Bijin bi min tang, tiawai rengxin ki, mik nian zhonglong suri menze ximchu kaan la piptaan, ngoyo la kabar tang, congkaan nang lepkian ki gongchun ngabju, rimi takjia tang, rimi nyamlin nang xoqbe, guni pibar ga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or x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 chu.
3: 哎，恒国真的太好了，刚把他们打个，上不掉不远吧？干点嘛个吧？我那嘛去吧。恒国电脑出来见过恒国的，对啦，投入掉不起，死人垃圾。
4: 大半年以内，恒国打见过恒国的票呢，也不是不知道。恒国打见过恒国的，见过个跌单了，送就投入的吧。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半夜要个多啊，你就这样不行动，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来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的证明拿走过，很巧的哇。
5: 何不给我糖，那就甜吧，那刚不说的，那空得不面子。 预防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些了人民识别的，人民能做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娜来追问，给他些经验。那娃那所当当，四处浪吧，那娃五只找不所给，那娃得不面子。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这些当，起来给浪子托呢，人民识别的，人民能做了。预防那当哪位所去看给，那娃我不当，那娃脏事情呢，给了，第六给那娃些经验。预防那当哪位所去看你，给用给母鸡才不适宜。
6: 他的卡巴吉吉吉来给小区托呢，给那的哪位那段了打更经验。预防那的哪位数据抗给，对他进行结果培训。那的哪位那段看了，从卡图片里识别人脸能力，高尔古丹高速过来面馆。他在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节破浪，卡巴昂扎两个月估计初级送啊积极给。实际三年，实际中级深处之区扎的吉朗，卡巴昂扎两个月过年，结果昂啊鼓鼓出。八卦四处浪巴汤，三个开巴数据，八百里给那段月子。
5: 预防八股脏事看了片段，眼从高了片子，日本面板吹得当，别具难瞧。八在林中堂，冷水团吧，八股四个开吧，说给八百里的那段了。预防八股脏事看的，日本面板吹得当，别具难瞧。预防八股脏事看的，我用的直接堂，前列面呢，八百里的那段看了大空气。预防八股脏事看的，给用的木质全部是硬板，既然了八百里的那段日子，眼从高了片呢，露出难瞧了，里面七九的，两面也难瞧。
7: 这类的垃圾桶，还算给小区过年拍板，告诉说，
8: 预防包括脏水卡给这单及时结果培训，包括这个内头看了，从卡图片呢，实际两面能在高尔古丹高速过来面馆。
7: 他在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节破浪，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啊积极给，实际三年，实际中级深处之区扎的吉朗，可把按照两个月过年，结果按啊鼓鼓出。
8: 什么天气？谈得。 人工气那么些我都学过。城管去了，这么忙不考虑，车站站女士走进来，多远爬着？迈出空间了，这么忙不考虑，车站站就进来，谁爬着？

0: Tiringa zu logeba dru, lamdi, ani lemba, kaji, jilina lulia, bola mola lia, kunjune, ani nyongzo, mune di kandirudus, dagadro.
1: Te shabsha ju, ode chik tsudus taro nani nani kwe?
2: Kewo shushtu wala.
1: Nase?
2: Yangwo shushtu.
1: Chana lemba di tibu duwe?
2: Ta di hao hao maso wala.
1: Ti logeba dru, lam, ani kira lia kuya in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치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져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민 김비 너콩 디부 메바타 고나 구유코 소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셴슈 디네 시인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비 이치 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메베 토니 꾸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내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탕 너콩라 샥주 양치미구비 蝶形江边过年年年前西土切日汤吞别过年那空了脏着切的你不汤年前去那你脏些切年也没跟别过那我汤古有空我说起那空没得我那错用牛茶给用途清笔汤吐撇汤人民托清笔路面去娘们汤人民托那东普尼娘们切切别也没你去吞起脚不清笔汤吐撇汤云通也没你这汤铁为人心起也没你了偏不语 也没跟别那个不疼那就说我只做两把过那我故意和我说起你打了明显给偏女电影他三三年他三娘真蓝富康面康你对不三别卡住清笔糖冲康卡巴昂扎连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西子三年西子生住子亏扎的给蓝蓝西都开香味给路目前的亏卡住清笔糖那年面前冲康卡巴昂扎 Lewa ge gu ni ge dun lewa ge si lewa lewa loke sane loko chonggir nedong chu gwenbu lam loke lupchung tangbu kachu chingbi tang chongkang. Kaba angja, lewa ge gu sum dun nga nyi lewa ge gu gu.
8: Omo, chima chimbati gari chimele.
9: Bala!
8: 年马修归的巴拉吉兰给马的脸巴卡里不及提不难的马的什么心不切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脏 的不能养活啊
6: 谢谢日本团结营子团结所在的车间营内者团结的托达米营内者今天的明朝为南部学的
9: 为什么谢谢日本唐藏之马
5: 如果地区我愿天刚长期为什么地方看破个重叠的冲击感国大安杰吧为什么地方看
6: 亚明金边能空地不灭不堂能空卡吧那去养死顿吧国拿国语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明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糖
7: 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结合给青蛙拉给预备亚明拿出去洗洗自信给您去列出别明确的问题给冷却特别给过年明确能够给稍微给特别明确给巨人人
6: 可别没过的汤能够让普通没被托的小军刚也没把眼泪上头
7: 军统也没你这汤铁位人心给也没你了偏不语巨人用了些许语别些许比起了给林语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 他是娘前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住清笔堂那年地堂地年西个子路木切地亏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罗个重叠年同区滚不南罗个路穷堂不要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 泰迪熊罗三边行拍切过，泰迪熊七边躺看起来，果然骨质骨骨来准备，每个进行困顿体位的，看涨了切开月边，扛着四块皮表跟四熊。泰迪熊罗三边拉大，罗一爬车你到你学走路来吉尔身边铺面对通铁，石头参不月边，困顿跌了，卡套心真难玫瑰，体位不利开，就去银边不利这个汤，侧面落吧。
10: 加切汤配切康气刚度全熟，脸部油了，能量能推汤，起了强强铁腿全气，还将参不去。落叶爬车，吉儿身边扑面对通，
7: 直到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泰迪熊落三边行拍切过，泰迪熊七边躺看起了，果然骨质骨骨来准备，每个进行困顿体位的。
11: 看涨了切开月饼，扛着四块皮饼跟四熊。泰迪熊落三边落大。哎呀，张阿姐啊，咋的嘞？多少多少猪个？这还第四季吧？开要买嘞？让不落亲戚的买嘞？
12: 喊你放的白就是当的，爹哪个就不做呢？人中的面子嘞，车上炸的卷起面都烂。
11: 张大姑也不去吃鱼。
12: 所以这门牛的店家韩立芳白酒单的这个娃儿，
11: 都是干么就涨起婆婆单，所以这门牛呢，就是地里人自己婆婆单，俺的出些单呢，所以也不是邻居。
12: 这样我是想想，东西也做够下了。
11: 你让了白酒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单， 去了呀，你们屋里呀，没毛细细的单，南部里呀，那不帮不，也不是要的。
12: 韩立芳的，我那也要多。
11: 韩立芳更穷点的。
7: 阿玛拉的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林叔，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邻国下南区杰克洛车开去韩立芳从康。

0: sangbojo cha chang yoshi
1: tunda dege takchu todu ngare semde lulu rishto
0: ngi une go chemo so lagzi ta so harto rome uzu je nama jo yu sa rina
1: lagzi me me chin yu yori la lang ho da nye ge be ma da
0: be ma imba ro re shu sa si ro ba ti yang a chi tu ro ba
1: ran ka jo ka de xie ge yu ti si ji zhe da he zi ge me zi ji ge si ji zhe
0: si ji imba ro zhe si ji ge zhong mo ge zu na ge po lu jie tu ro ba
1: ran ge ge le da zhong me po lu de jian de yo ma de seng bu dui a lo da lung ju li du ge le chong zui na le guo gu gu qie mi le yue jie zhu gu min de gui
0: ge le ge ngai long de lian bi da ku zu po lu jie tu ro ba
1: ni ran le xie hu zhong me ran ge long de lian xin ma zhe
2: 你也爹呢？冷水给，专门拿来连通嘛的。何子，嘿嘿，你敢说这？日龙给去年家头，没事年的日年家头的，你让给过手嘛的？让年的，你要是过是闲的，退休出来当不来，俺就让给咱俩打自己个脚的，他若再要我买件衫，统统脱皮马当的。
3: 노루상모도시티바 랑가드 쇠바 억울한게 쉐브는 시 더브데브데 요마시
2: 남자디 좀비 마로 윤게 구지 남시다 녀로디 간조 사브세야 이
3: 디디제이데 님은 숨나 사야 요마르다 님은 숨나 랑가디 사브즈모도 티사야 요마시
2: 어제 가시야마도 준비해야 람페 규브긴 럽기 저르르다 규브긴 럽기 인도 바지야
3: 아시 야디 고르시기
2: 양디 고르시기 살스그랴 회집 개럽이 닝도 사지.
3: 어, 갈래 개톱다. 탑주 제표 봐. 동리 교토 봐. 튼지 제토 봐. 리기 뷰도 제시. 니 세다 넘어 송아 오.
2: 제자. 나르 교도 야고 등기. 니네 동료 도와라. 랑린 다 톱 거다.
3: 하. 오고. 다더 지소 비게 친자. 나랑 주 비싸들이 셰야 요 말베 아.
2: 저 봐. 지소디 피게 근데 치미니 표규바 개럽이 닝도비 뿅님 맞다
3: 시시시 오그랑 개교 당시
2: 다들 생각나 상당 맞다 나라저랑가 간교수지 공주비디 소수림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쥐람톨와 신비에키르수야바 지조기초에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리군디레둔바인치 인달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케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난기 쿠유라 인달 기군 치네 롱 쿠르투 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장저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 치바 쪼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를 지켜 치바 미개기 최대나 통낭 치바 합치 개바 로개고 장쇼캄 라베 충류 카나 개고 로숨 연기 응원고 컵겨 미베 잼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고 컵겨 뷰 꿀무 치고 탁바투 겐군 추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고 컵겨 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겨고 Rangwe guksun la shukyob gui. Rangxian nigar pen la di tang yongtub.
1: Satyu mangzo ki sedung chokdun. Satya nama ta juri zorchi. Ngozeta Sindu, Womata Sinri Mangza, Shata Gonga Mangma Chagwa, Tsuchu Nyobu Yung Nangwa. Sadu Sadung Chokdun Le Jisung Ki, Nengmin Ditan Le Songgyob Chi.

0: 바위 창등 주주기 학삼 강가 서실 겹 근대 겹뒤 미소 겸연기 바우 오야난 그제도
1: 미소 오야난 사발 괴지 라감디르 챵하제 디라나 좋아 하로제
0: 나미에비는 오야나 사바돌 구육지베 니 오야난게 미겨부 통주 시에자 신의 사바돌 구육지 대야 미도 남바자니 더미지 겐제브사
1: 타그지 아주 로디 샤메이게 시에디 덴버시
0: 근데 개변 내주도 삼고도 안 먹이 싶시도 그때도 년랑라 영롱우야디 링가 진제 가치요시 랑다 양다 링 진자 파 용고 삼네 용투야도 랑칸월 추통디 칸월 추니디 나리 이로제나 삼추 其实 랑내주라 하비나 나가 제소래야
1: 常古先谈的三部都对现年时期那你姐妈那地锅妈先的用途也嗯亚面呢我让你毕竟了罗主给啊毕竟了罗主谁哦谈的是个月别嗯让谈的列桌后来肯定没那组设备姐妈谈的那组很辣桌用呢是我你谈的毕竟了能可把用过谁配了嘛用过配用起这里才对比爹爹姐年明都安堂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 你谈到老七们的米路东，可真是丢人。
0: 不是，米路东的伢的，耍赖客气个别啊。
1: 你这嘛是？你来俺家，你怕是歹徒。没信的，你这里通道燃油是不？
0: 怎么你个样子，场面要求着的就人民多。这个，让他也要求多。
2: 弟弟已经过去，对的，我谈的密谈大大。
0: 儿子，有说有说，他都过二十多年去，压住啊。
2: 听这些也合适。
0: 让给你那边少接不是不？其实让给你下比家当面边了，你那边少个大钱，少少差二十。
2: 可弟弟，你去咋查过去？你让别家这边的昨天边的真水没多。他们的秘籍也收集不了，我别家当去。
0: 啊，那真是真是真是些。可弟弟，你去中间那头对，看上去有些迷茫过去的神经不接，怕别人多了，粗用人多，别的神经亏点些。他们的喊我催你，不论能是不理解些情绪。不论能是不理解些，卡些个哪个同样多，卡些个光嘛都同样多。等这日子了，俺有些来肯定接不接，俺看我催去。你接了亚兰接的对，民宿接同样多，看他个对对咋照顾其他多，让个所谓嘛到二点是嘛的。俺以内的哪样看过去吧？
1: 亚雪啊，
2: 昨晚你舅妈拉上特别要事是吧？
0: 嗯。
2: 咱们要接等对，西村赛同我那密友子接了是多。我张嘴，你们是娘子去牛一杯，密隐私交人是吧？
1: 他个谁？
0: 他个谁？我张嘴，你们是娘孙给咋着的？
1: 你们是娘孙咋着的？
0: 你们是娘孙咋着？
1: 去我谁？你说的你把我新这去的？
2: 我报名，几张素银
1: 呢？俺杨小老师爷有个六七年，叫俺从早出班上班了，俺那早肯定穿不舒服。去让保卫再去，咱们先下。你困在车不去，去让村支书啊加班，继续的。
2: 哼，多谢呢。
1: 阿姐，把我表现的去让来读。
2: 第三位呗。
1: 来我表现。
2: 第四位呗。
1: 同年有个穷，俺早看了娃老子给打下。他这肯定也不接装备，卡罗瓦的人，果然来他那许多。把我前天去拿了结束修眉，工人要死呢，我重新打。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돌 주고
0: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단다 디나기 줍스 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라
2: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을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시에다는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또 시에 초코샤라
0: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메 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래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0: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지나로나
3: 다스 원조 총대 창구장 한리방 총강 김세팡 럼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4: 드링한 줄로게바드 함디 아니 렘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5: 데 샵샤지 어디 직스도스 다가나는 건데
6: 개우 슈슈도알라
5: 나세
6: 양우 슈슈도
5: 저는 렘바데 피부도베
6: 다디 하고만 생각하네
5: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6: 나세
7: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5: 네네
7: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5: 네세
7: 아 대외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치면 오늘 난다 용서리면도 간
5: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7: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5: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7: 네세세
8: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5: 네시텐덴
8: 로지바도
5: 어디 기란 그 추브다 간람사 티나소 네 기란이야 대가 부위
9: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3: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아르 싱비에 푸미 디 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드 디라 캬토

0: 心中能迷鬼，体外病理科学研究院不离职高堂，村民落吧，加强堂培训抗体刚度群众，连不约了，能量能推堂，起了强强铁腿群起，还将参不约。落叶派出吉尔新的普米队同，指导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1: 泰迪熊罗三边人拍切过，泰迪熊七边啷看起了，光顾起过不来准备，每个进行团队体位的，看涨了参加预备，扛着水板皮球各自修。泰迪熊罗三边拉达，罗一派出你到你学资助留吉尔新边普米队同体，十度参不预备，团队的拉恰托心真能玫瑰，体位比例看究竟一边不认真搞堂，村民落吧。
0: 加强糖培健抗体刚度群众，连不约了，能量能推糖，起了强强铁腿群起，还将参不约。落叶派出吉尔新的普米队同，
2: 指导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1: 泰迪熊罗三边人拍切过，泰迪熊七边啷看起了，光顾起过不来准备，每个进行团队体位的。
3: 看涨了参加预备，扛着水板皮球各自修。
4: 泰迪熊罗三边拉达，
5: 敌人俺做罗一把主，他们的俺的两把嘎子，吉林那罗里亚波拉莫拉里亚，昆州的俺的娘子，我奶的肯定都是大家庄。
4: 对，啥子叫我的这个车都是大罗那里的？
6: 养我叔叔啊？
3: 那是，
4: 养我叔叔。
3: 现在两把的屁股都贵。
4: 到底好不好说话了？
3: 对，罗一把主，他们俺给俺俩培养的。
4: 韩国的那剃秃了，保险大多。
3: 对对，
4: 韩国都广播局就咱们也养毛小多。
3: 那是。
4: 啊，因为讲俺那都养个差不多七个几米呢，我那能当用手里面多啊。
3: 但是那两把的，给他剃不多呗。
4: 还得八十三七十三万呢。
3: 但给他七个剃十的嘞，培养一个人。
4: 那是是。
3: 哦，韩国的那广播老长过，那是一点点罗就八十的。我的给他个七十多个老长，挺难做的。你给他俩抬个培养。
7: 지도 카바 레월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8: 미글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년거 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 면제 신주 강타 인통 천재 냠제기 미글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대외네 신투블라 큰중 경우 조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 면제 신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대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탕 미토 장세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세 기란 미그접지 치바탕 미 세범미 동와 미주 튜버 미 깜보소기 내튜 유지 비진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 면제 신주 강라 펩탕 모여라 카바탕 송칸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샬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9: 바과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지기 네드 유제 유방 바구 장시 칸라 피다 내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바고 세게 개발 속이 바그베리기 내들라 유방 바고 장식하네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낭초 유방 바고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 미네 바그베리기 내들카라 다큐치 유방 바고 장식하네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계란라 바그베리기 내들 유지 내 총가라 피네 루트 낭초라 리미 최주다 냠리야 낭초 칠레기 락제당 학생기 십수 꾸니 피바 거수쇼
10: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바베리기 내드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레낭세 고르구단 고수 구레미글
9: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허브지게바탕 너주된바 나 깜부소기 너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래 리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래 주외 대단시 징예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매제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당 나와 장세진에 게라 대륙기 나와시 징예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들 하바 겹지 지뢰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둘라 다 균증이

0: ngadarang chujoge nguido chhepso chebi kde siene ma siene jangke ngel ngui kim chue dang go
1: yong a chenen ngui di nie zang pe su zha ma jia che ba zi ni yong de ngai che sa ra su ne nie gun zhen jie bi chong gui po su ne ngui di ngai ya ba zi ro
2: rang ge ji de ka su go le a kari ya su
1: yang ka che su
0: ma ji ngui di ran zhe jie chong rang ge kim zhe shi ya yi
1: ngui di
3: 他能阿这么着别就跟着三个没我这他见头是不哟大家让华主你吧俺们俩在这里喂阿姆拉哦这两个虽然被查出一目的行不行都卡恐怖的啊卡恐怖的啊卡恐怖的我是卓玛
1: 아무라
4: 감사
1: 아무라 드링에 기랑게 니시 나에게 내가 발리 쓰이
3: 오지 소케블라 심블라 딘데 심블라 오야 야 초스데다 초스데다 야 심부두게 심부두게
4: 심부두
3: 나지 좀에 가르 수비네 심부시라 요다
1: 아무라 나 드린 연지에 돈도 기장 된다 지슈아유 아무라 흑지 옐레스네 이구샤 나 기하 조르스기
3: 아레 아, 쥐다. 어, 씨. 니에 부티히는 다시네 아 쳬마자. 야, 랑겐 아직 로다.
1: 리스, 니 키랄 이기도 로고.

0: Amla, mune chene yigdi, ngas dengye kirang chisa. Yine lesa lego mangda chu. Tabdo gyangjie. Gutu masu. Amla, lesa lego zi chua chongzu budo, gyangta rungu zishya. Lesa gya chenpo dula. 出轨时啊都我爹能带没没心里的脸时啊都你能啊个来劝的坑门都你这个妈捏不得啊兄弟既然你都露出话亲别那最低也成用给那兄弟从不起来叶子啊既然你要不随接 로리에다가 기랑강아 니에노그지 암라 니에니에셀어 니에좀탱타고나 치윤디 기랑게 꼬얼어 포모디 여우시라도 시랑게 인지 나마 린토브쳐오다 순추
1: 우디히나 디즈치이제 카르슨비유나 암라
0: 他能啊给轮子啊永不撒轻仓用途于你永不忙不撒吐诉呢看不全部是一个不一弟弟俺是能力的给搞个着急切错还给求着阿姆拉一过那国民女婿永不撒吐诉呢
1: 俺就这么那么连巧的阿姆拉不给他送的都是啥的呢我可对那么速度的是让落地不起阿姆多子多子啥的俺记不得让那么连巧不起的阿姆拉俺为国家民族
0: 아이키란다 학지촌지다
1: 보무디히나 이글로차베
0: 보암라
1: 데키시다
0: 암라 이글디 아우제 냐슈라

0: 부디히나
1: 아모 아모지 로즈마 돈스타
2: 응라환 카체소
1: 다와 카발리스 요거는 가주다
2: 저다와게 나체니에 뜨게
1: 요즈 그다치
2: 칼람사 주의
1: 어지 주지라 내가지구 입이야
3: 에이 겹수 롱우디 고시 컨트레스게 부인나 삼대유 랄라 소뚜치야 카르유 아
1: 어지 딘제다주 와 이내 악해서 파 로제 삼등두 피게서 준시야 삼주디 오네 조총도 삼주
3: 에이 老화 로디게 나라 나수니 고기 총소 소주소니 망고 충성아 라드다 타보도 괜히 수충성
1: 제장지
3: 로시에코니 나수 사레기니 시에루 주구여바 신부시 디체도 텁시시라 담바 이내 타무데 근처 충성
1: 디제 소자 나라주 보고조 따주시 시에루 주구리
3: 아
2: 俺是听个卓勇的啷个的个当街，工作都个娘子做年一辈，伢子这些人，可上头子的，跟这个两个去的，人家刚过马些也好的。姐姐到啊！
4: 让你小孩接待遇。可接待遇不？俺路路住接待遇。俺来啥遇？
3: 让给俺来啥活儿叫个就是。别充气了，我你个办法好用。嗯，
2: 杨啊，
3: 你这是在说啥？就到啊，爷就啊。你刚过马前山，绝不是垃圾的，不要我的这些，都是买不起的。
1: 其实他这个肯定的革命也不一样，老子毕竟送不地狱去了。
3: 呀，他这个肯定的没有呢，让给你最先打马那边建立前途对不对？
1: 让给你最好有上级，该干什么钱呢？要俺用。让
3: 伊呢，每次的对路小两毛多，心个巴子。
1: 他个的，你也是个人。
3: 他这到我对面去了，你也上不了腰是大病，
2: 现在你确实没呢。
1: 对，
2: 对不起，
1: 但
2: 那年俺这不种子那年土有嘛的，一年年草引进种子的年土不行。哼。呀。啦啦啦啦啦啦啦啦啦啦。
1: 啊，这，这，搞起我去！欧老花，欧老花，你，那你是不是着急？我不对呢，哪个出对要钱对？你要说了对呢？杨龙郎这边。哦。大龙桥嘛这，同我讲的，你也的，现在用大桥。用啊。用的个。用啊。喂，到我给看完那个鞋多，可对老有年多。
2: 哦，这叫大娃给。
1: 这叫大娃给。哦，这叫大娃给。俺说过讲个钱，今早打到幺七，俺就啊。打到七打四，让俺睡。嗯。三大人姑娘可把衣服穿好几个嘞，说说老远那汤马里边啊，给做着洗个去。给俺做老军军个听大听做，你屋里我最用多。

0: 야 하도 엄지리라 가르쳐도 와
1: 당구 대차 내부시원지 다도 공예 수유수샤
0: 내가 망고든 제요르베
1: 어
0: 미야쇼스 딜레랑 리액치쇼
1: 나
0: 도도 디규라
1: 아 중인다
0: 동아 리샤 리샤 리샤씨
2: 让爹你也见嘛对，爹你也安那年个久。莫哥，我爹就是年纪吧。俺这来了，头上看那牛什么来是牛皮的。啊。我这，让俺先说，给钱么说啊？俺这来了。多做工的用度耶。
3: 오지, 주름 감기르샤. 오지, 잠베야 다다르샤. 차수미 차부르샤. 초모, 초모, 란데유베.
1: 来接欧阳要不满着，阿姆啦？
3: 哦，
1: 你吃什么鱼？
3: 卓玛，对的，顶着也没钱不了。
1: 可吃多。你家来接欧阳给，俺可拉自己几个月不着。
3: 啊，
1: 阿丽，你家做么？穿西拉多，装啥清楚？
3: 偏激，空应该的。阿来，今日让给年初节，创作欧联了，来接欧联了，也就是说呀，马爹姐给就写的。
1: 阿姆拉，给咱修的，年岁修
3: 有
1: 我。

0: 폐지 온주이 보자.
1: 유시. 유지. 유시. 야야야야야. 유.
0: 온주이 돼. 온주.
1: 유. 유지. 아지, 아무 양보. 아지. 아.
0: 온주 대시다.
1: 어.
0: 랑튜규 사브죠 카스칼 두구용 마시비
1: 응
0: 레스네 랑게 니에폴럭지 통원중에 아
1: 통원중 통원중아 레스한 레그체제 대시 아무 양보 딘 라자마 뒤 캐러리 딜에 불리아주인가
0: 난당다미도
1: 불리아주
0: 원주
1: 응
0: 랑은 워시 몽구 송자 탄德럭지 킨제이메 깨지지 지루하지 아
1: 요

0: 디 가리비에 크시에
1: 어 디 어 심백에 일 어 쟤는 얘기랑 그것도 죽는다 그랑게 루틴이 샤라 레네치구로
0: 레네구다스에 레네 화규구시에
1: 어 피진 그랑게 긴구이기 맞지 루틴이 샤라 삼베토라 니즈도스도 승비
0: 삼베토 니즈도스에
1: 어
0: 카체브시
1: 중두 낭차긴 야오미엽지 파문이기 구부 양다야치도 로춘주가라 칠리학시가 진짜 유린 레그첸 깔리 카차오다 추주마담베 긴게 수글라스모토자 양스 구유코치니 리주이
0: 첩지부딘 제 유시
1: 정부터야 두주정슈 가수를 꼬죠
0: 가수시
1: 응
0: 님지에
1: 사호지르다 최장은 주민강 삼담이인라 니모낭 수고리 삼담이 루든 리샤가 수위치에도 제자 키랑게 모랄리에 수영스지라 당로 주야이
0: 용아 니신스 랑규시
1: 레스 타제나 타제나 타제나
0: 잘라트 키규다
1: 디 디슨베케 이라
0: 키규
1: 제나가 니엘 두인다 타제나 연자라 타제나 연자 쪼라 터지나

0: 대는 탁주 제약이 탑시지 다 맞베.
1: 탁주 제약이 탑시도 요리. 나서 니샤 주고도 욕샤. 로게 터지유. 로타 제비는 튼퍼 망주죠 봐.
2: 제너 진다라. 님이 지라 잠바 망류 핑도. 켜서 먹고 메죠.
1: 님이 지라 잠바 잠바 가서 핑도. 에, 녀랑 셰오. 디야, 녀원의 세계 묘매. 나서 송가 첨부 송사. 마즈다 칸르 푸베. 독스터드 망구라 집히네. 켜서 먹으라 요 말이.
0: 요. 어, 이게 맞지. 켜서 메비나 조앙라다. 고진예 제제 레어 지르베 아.
1: 오즈 송마르베. 켜서 주도. 거브리 켜서 오즈체. 거브리 시라미도 십제지 게 묘매. 원내지 게 묘매.
2: 진짜 이 뭐지? 터제나. 저.
1: 개등 말해.
3: 지달라.
1: 터제나.
4: 배고.
3: 지죠. 콘서트 시에 단체는 켜서스 메이트도 와.
5: 예, 근데 켜서스 메이트도 와.

0: 아고 드링 안주 해서 처음 치주 대치면 피게 칭하 잠부선세 총가시도 진다디 구룡샹네 제도와 콘저 총강 초야후 십지도 콘저 캡상가주 유메 딱제 제아치도 안주 칭하 구룡샹 칭비다
1: 구룡샹네
0: 어 퇴산 뒹게지게 잠부주워서제 러지러 찬유 유메 가주 유메 캔데도 왜
1: 가세도
0: 예수고 항상만 나아 직동아 끼시시야
1: 마구 된제
0: 어 도도 쉬사메다 러니부디 콘주 미리 찬유 유메 가주 유메 킹슈베
1: 가세도
0: 송도지도 와
1: 오세 오네 에
0: 오네 이거쇼 어떠지라
1: 오
0: 기란 요기 태승에
1: 조마 담배 소주 소야디 어구 모두 마치야 가리 메랑 게 신규 유배
0: 신규 유 난주 정주 다 향용라 다부도 담배 소주 주투니에 요 마리 가리 인스너 림다 멍위 락제 거리 마세 안주 담배 구룬 담은 넣지 깨자 요 마리 대중에 신규 유
1: 조마 교진 디스 유사 탄데 랑게 좁토야 요마지 마세 랑게 이 퇴실을 보는 시라 체대 유사 총소 유령간에 좁부 채우지 마 초신신의 신의 마타리 랑러 소충 손배 미갸 뼈토부 거르다 딘제 추는 신의 퇴다디 좁토 우지
0: 용아 쟤는 예고 차가지
1: 야 왜 조마 조마 에이 랑게 니에시엠 고쇠미도
0: 쟤는 그제 채우래 쏜다
1: 你也让了点这些，退到的主部以呢，充满所拥抱着，怎么搞不用过这？重组云连干嘞，谁去要着吧？以呢让个三木大伯，开始琢磨头呢。<音><音>

0: Sanye, Lhasa Chongki Lingkor Sharlam, Phagwa Chongchongki Nyincham. Luzhi Khabar, Lego Ye Guji, Chu Ch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yi Chu.
1: Tanya Cha Nga Kisa,
2: Cha Dile Dur Dur Chugui.
3: Cha Nga Disi Skiwa Keyo Mare, Rambu Lo Chin Chin Mare. Han Li Fang Di Pechi Standa, Di Nangi Gyubzi Zoni, Rung Chung Menzi Re.
1: Chanapu,Yapuchi,Chayi.
2: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3: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치나로나
4: 타스원조촌데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강 링고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0: 근데 세네 조진게 먼저 이지 마셉시 겐류 수고 말씀 보시
1: 대표 체내리 마체내자 간당 아자메서 주탁 주의
0: 조진 조제 모든 전부 요 마시
1: 마참이야 가려래
0: 전부 요 말이지
1: 지저라 로고 신지 디데 그제제 아 저란 총 준수배 조자시다 저랑게 총디에 대게다 총도 서제 튼다 개첨시야 유로 퍼스 고군 로고 제도나 조진이 뭐 뒤마 칩스이지베
0: 上个 主人过了，准备归路去。他们的合作伙伴没对上，可这几个。
1: 给当个马大哥。邓明白。

0: 저 피게 당 주시.
1: 내로도 다가랑지. 이내 랑게 변조 피게 당위는 집절이 약하죠랴.
0: 네 삼단차. 네 총주 캐주다 뒤지. 내기 레뉴 소지지 조지유다.
2: 왜?
1: 주디야 야구도 이내 집절 총례 대리 언니가 로키 지동하지. 딱세 심주 최대 랑게 된대 세요시. 로크 신다 치고야도 언니 제양시야. 낭다 뭐.
0: 영아, 쟤는 야주 쓰긴다. 마대다.
1: 요.
0: 어야, 쏘다.
1: 왜, 마대시다. 랑 라다 기유다.
0: 시피.
2: 예, 베티프카시 시키유. 랑 로고 채도시오.
0: 하, 은혜 가고 야주시야. 야주아.
2: 계신 마시.
1: 왜, 모라주고를 야주려면 영 안용. 되다. 랑 비디미야 치에도 은혜가 가로주야 자시 두지 촐라신수.
0: 어제 비디비디게 기니님도 요가진비야.
1: 어 체미. 은이니 가로상자 님도 저거쇼. 말비.
2: 가소지.
0: 야죠아.
2: 뭐지? 라링이 남시세 비디디 좀비 말라가 안 되죠네.
0: 시. 관계 나죠.
1: 어제 좀비라가 제비나 니디 파키니 로존 야우시기 맞죠다.
0: 왜? 비디디 니한테 책을 내 대사모소. 도스치. 대사소노 기니를 제쳐.
2: 영아,
1: 미랄레스는 사치. 비디지레디 제지. 너니 비디스문디 조키시다.
0: 되게 단다.
2: 더규인다.
1: 나도 규인 사스 그래. 비디디게 은이니가 뉴비 조키셔. 더규인 사스.
0: 더규인.
1: 전기
0: 아니다.
1: 또 좀 하세요. 아니. 이샤.
0: 나게 내봐. 파티스 사스게.
2: 교사 역사.
1: 교사다.
3: 도마.
2: 아.
3: 나 저 잠부 소스 주야 피비. 레신다데 제니 용마르베아.
2: 최하 청조 퉁고 먹고 진짜 손자 내 같이 지리 저디 총수에게 겨고지
3: 야매너 먼저 김치 소리 쏘도
2: 잠배 소리 쏘 못 봐 김치 소리 근데 쏘래 딜레 갈레 체여라 맞제 딜레 망고지
3: 계속 랑치도 매너 나 잠배 소리 대 손도 미도 나 메스데 디들르르체 소아게 파모조니에게 체베 볼륜체 도너 다루야 지이봐
2: 지조 잠배 소주 주야 미기 액체도 마지 총무치 소화야 주야 치도지 등도 불러 산치
4: 오야나
0: 하세 정부에 말라 나부 딘제네 기란 대피비
4: 그래 총수 레지런 게 그 숨에
0: 하세 그스 슈고 쳐
4: 년아시오 나 총수 나로 모두 심주 신예이 지만에 양수 용고 기다
0: 쟤네 야호 쳐 기란 양수 필요 쳐 승비
4: 정부에 말라 하세 쇼가네 저도 고가 유월베 내가 리유
2: 정부에 말라 안자 기란 세워 삼추
4: 영아 어 독시 비게 대제 세도
2: 레스
4: 야, 되다.
2: 됐어. 봐봐.
5: 오, 라모. 랑주조 동양민도 니나 가르치고 와래.
2: 심무조. 랭윤이 야옹 마시비.
5: 간다 권용 좀 말라나. 가르치네 주고 와래.
4: 초동디 견수 TV
0: 라고
4: 정부 말라 대조 상무 레집 오양게 초동 난 역시
5: 진짜 역시라 치도고 게 연이 된다 퇴유 공대 독스테드 디고리에라 셰디 셈샤브자 견수 장배 소저 조야 치도 딱제 심 주시라 제샤 되다 학바르도 디그도 디 총래 처림기 20디 내일 기업시라 제샤 아무 퇴유
2: 신기한 게 나저 개교는 그리 와.
5: 개교 제거죠.
0: 이내 좀 보이마라. 나저 정제 종미카지게 미드 칭민도.
5: 대지. 권제 노로 된제 소도 치기 유자. 노로 권제 노부지. 계시 된 조 종제 잠배 소저 조고 있으나. 배제 각스 지그리. 강에 전부 열다. 뭐시란 게 20년 개

0: 난 기라리아 피아이.
1: 한국에 있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지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0: 그래서
1: 어 대회장 안아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뭐네 난다 용서되면도 봐.
0: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게
1: 가래 빠도 사직 사베니
0: 다 기란 책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1: 그래서
2: 너 한국 뒤에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
0: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3: 지도 카바 레고르 제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4: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예 로게 파트 지 알싱베 품이 대통
5: 지도 카발 레워 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지
6: 아카존 가시가 조세
7: 좀더 비우니 다 땡바다
8: 이제 니마 세샤
9: 중국 귀진 유감네 탱구 벽에 때모 시로나
10: 기랑 쯩이 들이 신네 아니나 초 시바랑자 레워 게 구치 추 레워 지지 지지지
11: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메바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구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12: 칭피탕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탑야미 고베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Gyurim yong la shibshu yubye, shibshu byuchi la genlin yu. Kabarang cha, lewo ge gujik, chusum gugu, guchusum, sanye. Lasanyang chen lam, fukang menkang ki nedu bu sarbe kachu, qingbi tang, nanye di tang di ne, shikazi lumche di k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kang, logo chonggir nidong chu, gwenbu lam, logo lupchung tang buyo kachu, qingbi tang nanye meche chongkang.
14: Tanyang cha nga gisa,
15: cha di le dur dur chugui.
14: 자가디스스께와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단다 디나기 주스존에 영중은 맨스리 제장자리에 견 직민도라
16: 자나고 야구지 체리
1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와리 또 세감을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스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스단은 수야구지 링기
15: 자야 오스차사
13: 都是要做苦下了你让他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
12: Mizhu Sanbye Wo Hanli Fang Chongkang
13: Lingguo Xialam Ki Gekab Lok Che Kachu Hanli Fang Chongkang
17: Awa Wunne Sebu Mizhu Na Kangda Chi Na Wa Sechu Lama Ta Na Wunne Si Mizhu Na Jida Chi Na Wunba Na Wurba Debu Mieba Soge Uyushu Nyamzi Nangchung Chime Na Wunne Du Takchu Chegu Chi Zhenshu Tangla Pita Na Wa Wunba Na Wurjarba Nangsu Donwa Sechu Langba Na Wunne Se So Yuzi Zhenshu Tang Na Wunne Ditang Dinela Pita Nguilu Soje Kenge Zechuba Zuhu Zine Taksan Gishab Chuchu Guinye
18: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7: ruji nga nga nga nyi chu.

0: 뢰바 책임을 해주고 이제 뒤마 차부당자 지린 비태라 꽤체 아유
1: 마군치모 도저마나 차부친지 딘대지게 지림을 죽인 태를 죽으면
2: 헤헤
3: 그라스게 야카도 야 으디 더디 그드제브랴
4: 으디 띵아쥬 지자지에 말메
5: 배진 쇼구디 철주 봉부 인기리
3: 바사사
1: 라예
0: 랑게 람사 샤오싱 총기 타레야 쇼다 허신 겸니 약쇼디 세슈
1: 카르 나니에 이메
0: 허신 겸제 지자지 우리
5: 용구 마리
0: 마요 약하리 이나 타레 슈글레 당시 체열에 마세 타제 약슈가라 팀주 약슈겸이나 딜레야가 용야 요마지
5: 타레레 팀주 겸나 광침부 네그리 마군침부 체랑게 나나츠 뷔지 니브르베라
3: 사르디다 뒤죠
4: 기라 뒤모 대치기 퍼디기자 미신다기 미비다스 신나도 고지
0: 원아 랑 탭시 약하리
4: 디다 디
6: 小月，小阿飞，你过来，我这边你都是。嘿嘿嘿，
4: 你怎么读哎？
6: 忘记不得。嘿嘿嘿，就叫谢飞利姆尼苏，破门米娜了，我就讨厌米多。伯爵，他不是你是，你都是要给小鬼干了，正是准备接了，就干他我是。
4: 你到底做得到？嘿，叫到何时多？马光来，真就难不得。
6: 用啊！哼哼哼，
4: 不要让兄弟前途大地，让自己这样的。来，听他吐点呐。阿是，长顿个月。
3: 哦。
4: 顶着可不记不了。
6: 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阿姐啦，
7: 年过头了，阿婶个给住娘家落在那边里下，看子都是钱，顶着是钱。年轻早若不得来钱偷嘛哩，小哥，都是得对阿家人特别的要命的。
4: 别老亲戚，俺就跟着去啊。特别是大姚嘛哩，年了穿的是大的。
5: 呀。去哪做？
8: 给阿叔啦，俺做你这小妖逼。
5: 他心嘛烂的。
9: 去哪给随便你都躺别去了。
7: 你都拧这么的，俺这一娃别得吵死。
4: 今早去哪了老叫起俺妖逼，去哪给你都说哪里不满足了
7: 的。啊，俺爹爸那个去哪找那随便你都是。
5: 哦，爹我那年岁不的。
8: 俺做了什么大事？
5: 这当中我乃讲头都会啊，
4: 我乃唱不唱下意。
5: 何在得比阿叔？大爷的爷奶奶与子亲爷说说，这当中大家辈的也断绝从了那说。
3: 你们满不起别接了。

0: 배들 신사제 대국이
1: 막벨라가 제대 비슷심 저도
0: 저 도착도 다 예시 뭐죠
2: 이루토
0: 이거예 걔라 테디 가서 착수 다 달럽나다
1: 착수 다기
2: 대샤지랑즈 정시 고치야 가자
1: 얌친기
2: 정시 쇼야디 레림 타마지 당선에 키라소 교부제 담당 러브유
0: 교부제 담에 레라다 취샤 키라게 녀러 척스 담당 럽나다
1: 시시 척스 담야디 김도 카베스트
0: 다그시
2: 정시 초베 니도소야디 부구제 마다 니 감년 글레 그지리
3: 돈도만 잔트 주민도
0: 키라게 녀러 그지스 담그레 럽나다 정다 제바 지셔
2: 키라소 오네 기도 치가 요베 아
1: 이거 저기
2: 제주제제데레스코뉴유베
0: 카르데
2: 마마모 부부치게 진순시에 디네 부부디 시브리
0: 나시디메
1: 예스디
0: 베사스 토르스
2: 이 카르시아용바
1: 오늘 체능 안 좋으시오마 대야 탑시 제가 용비
0: 지림 지자치 얘기 쇼도 흥미도 제자키라로 차로 나다시에이
2: 지림에 마다 저 요마리
1: 야, 디 샤오신청 미창미 긴치시 저와메바 카리기나
2: 팀을 저와 유바 차샤네 다들 저 오키메 니에 차버지도 로그치 시그마리
1: 아유 야, 계속 가졌어
0: 아자라게 수부당리샤 게 아슬라 카피자 카글라 그지 자가 지지 경아 탑시다 로치다 아지 자가 지지 경아 탑시다 로치다 그저 저울에다 아지
2: 보 탄도 니에메베
0: 니 롭디 마무어비데 적스 베주다 얘기 탑시 탄도 니모주
2: 상외 락세세야디 락시베 소소송상 치메시그마리라 신도구유마리
0: 안주 치다 지요마지 고즈드네 계치 영셰비나 게 아슬라게 차로나도 가부시
2: 딜레 탑시 신다 사무도
0: 이니 탑시 신다 사무 고민도
2: 되다 차가 춘주 니 조접샤 딜레 니뉴
0: 차가 춘주 보르친제 니슈
2: 어지 다히네 베사소 베사소 테토 사마 종게 테브리
0: 요 시가 빈다.
2: 가지 치가 아.
0: 시다. 럽디 참 럽지 않소. 이니 대케 재미도.
2: 뭐네.
0: 다 원의 양락이 석지 추가 도유 없이.
2: 네 팀은 퇴감러 양락 추구 요르스 코뉴유 이니 슈고.
0: 삼르다. 삼르다. 참못 줍토 혹시. 헥. 헥. 헥. 십세. 지 빨라 나 탑시 니츠
4: 시우지리시
5: 브라시지 라탄도 사무소에
0: 차조유 저지체 사베
6: 어?
0: 야
4: 지 야 예
0: 꼬불시다
7: 에지 농치지리 카르시
0: 꼬불 디 양라시지리
5: 양랑시우시 베러시주 랑급시 디리베
0: 당시 기라도 슈러 누부디 람사 통구시 지스 자가치주 이다
1: 가가가
7: 섭섭시라
5: 으지 야구도 디제체나 주시시르 신샤
1: 니토토소
0: 양라 차부체 대두 아주난구이 배치다에기 양라시 이니에 차부차베지러 색즈차주시 디밍러 양라색즈사 양라색제 추티마디 제자능규 추마티에기 여체치워시
5: 경부초 라라 차가하고아
0: 아 차가고미도 이니에 셔티에시
5: 아
2: 양 가르치가 용바
1: 안치 광다시와 용비
0: 공모조 참은 안치 노업시 跟阿师了，你们就去把阿师你读的推梦给带去陪姐爷给你读前头就到小天不一。
2: 哦。
3: 梦就先不了给给让子的你读给他们给你送给。
2: 我呢那是等给你那么人民读。
1: 给让给随便你读你这么也咋给他去不一呢没满贵牛不是。
2: 哦。
3: 对对没满贵老子讲啊用不是。
0: 给让给老子的。爹爹母腿君子都会这
2: 压着压着啊
0: 去让给我做卡尔玛那的地吧
1: 给阿师啦你给他的心当着切我
3: 你都装死了切我
0: 阿姑的
6: 啊
5: 边绕群居给老看

0: 내초게 뒤지 저블리 양진의 뷰비 문디 카토 양차비 하세 뷰리 기자
1: 신의 뉴강 변종 예란 뉴강 뉴뷰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부르
2: 中国新的女的贫穷养老女的啊不过没得十个月贫穷没得啊这边没得十个月看着你能看不懂的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看不懂的啥吧哎看不懂的体会我做的事真书堂年纪性别级别起步真书堂呢别是有创业容易年年才有工作也从来都骗你 이미 폐주다 내년제 다균 제출비 내년제 유견주 도난난도 내년제기 내등기 업직무 미디와다 영무 미디와 예수야구 미티바 송래 집에 찰롱다 롭종라 숨기 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도와다 연구주 레베 착제니 혹배 내가 포로 줬어 내년제 유나 전수 탄라 피다 개용기 무지 총다 총가 인비 인송유 서유문수 너구 대로 침배 손나둘라 업직무 대외디 전수 탄기 샘상기 청와 중내 꿀라 대탄치 유주탕, 미주, 나주, 샹람소, 주터망외, 송강도 핍리, 리밍안, 배주前的错라, 단동, 白药, 白云山, 静修堂, 중매금주직내조, 미장라, 채시유배, 원라림나, 원라불규인, 배주탐지기, 예송강도 핍리, 루주탕, 리밍안, 렘바탕, 배주낭초,
3: 3년,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송종기이람, 하방자, 내원제구지, 주지응안, 안니추,
4: 홍고사업디,

니가르니 워자라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인디디 디가르니 지도 덴비에 사도 인디 당가라 그규 남풍 규지 계상 내도 서도 덴 디가르니 튜럽 사비에 윤종 사르바 인 윤종 사르비에 그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녜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규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땅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교육이 동을 타 참비에 유세내비에 피해계기 럼비토 규유라 피해계기 튠섬 사바라 시수에 초용리 피해계기 도시 사바 와다르 제비 유세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계 동외 문규 규두규로 슝는 계비에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교육이 주진 띠约铁 健康 기멍지 등부주가사 사두 健康 불류 초두 송종의 숭능 겜유 계급이 健康 시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 탄삼 도띠엔타 허승 사띠엔기 지지 르양 주约铁 조용리 탄삼 띠링타 탄삼 사띠엔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호타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튼지 베드 호타 체규이

0: 야자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티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리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또 세감주 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스차사 또 세야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 게 텐세 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 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레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지나로나
4: 타스 원조 촘레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름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 체카트 한리방 총강 Loki Patri, Nidon, Nishu Zotu Lu, GR Singbe, Pumi Dutung Ti, Subtu Tsambu Yubi, Kundu Dila, Kato Simjan Nang Migui. Tiwe Buli Ki, Duji Yinbe, Buri Jigao Tang, Tsu Milokba, Gachet Tang, Puji Kanki Gangdu Kunjung, Limbu Yula, Nangle Nung Tutang, Chila Chamchang Tetu Kunzi, Hajang Tsambu Yu. Loki Patri, GR Singbe, Pumi Dutung, Jido Kabar, Lewa Ye Guji, Chu Chu Jig Chu, Chu Chu Ji.
5: Tiring a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gaje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l dos da gajo
6: de shabsha ji ode chik tsu de shtaro na ni ngde de
7: de wo shu shu wala
6: naze
7: yang wo shu shu
6: chen de lemba de tigu de
7: da ti ha ho ma sa ba
6: de loge badru lam ai kiran ya pya yi naze
7: naze
8: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6: 제제
8: 하고도 공부기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6: 그래서
8: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갈
6: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8: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6: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8: 그래서
9: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데
6: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10: 지도 카바 레고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4: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싱비에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쳬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예 로게 파트 지알 싱비에 푸미 디통
11: 지도 카발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4: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싱비에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쳬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참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예 로게 파트 지알 싱비에 푸미 디통
11: 지도 카발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12: 신의 뮤강 변종 예라 뮤강 뮤빈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 좀 부르게 중국 신의 뮤강 변종 예라 뮤강
13: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되모네 신토블라 큰중 경우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도 사르도 되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타 미도 장세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 tang,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e netun yuzi. Bijin bi min tang, tiawe rengxin ki, mik nian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epken ki gongzhu ngabj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aobie, guni pipar gosu xiu, sani, hasa chonggi lingguar xia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 chu.
14: Hobji geba tang, na ju tuen ba, na gamba sogi, na kung dibu mezi. Yue fang, na tang nawe suchu kang la pita, nguen du ki jik che le, rimi shib che tang, nyam lin nang cho la, gu nye la u jingu di la, nyen ze ki sui na le chui we, di tang shi chi nye.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스 전에 게라 데르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 토네 게게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0: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두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14: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호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지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디리이나 나원에 셈기브시다도 이승 바오기 퇴제 니치도 네 로춥장 아까래 겹이 디리 한스기에 지다 광한 공스 능신 표중기 마초 공스 디니다 냠네 제아 중장 나원에 가봤죠 샴리 이능아주 퇴제 사바 심

0: 쇠 나, 야, 쇠도 쇠. 저 미가 안 탄고도 잡지기.
1: 야. 이 가셔서 캐랑이 배트 녀태샤. 하이. 라고 안 하러 뭐 이웃 중에.
2: 네기 니 생명다. 태양 남자 디나네. 나 비샤.
1: 하. 가리는.
2: 가리가 제브레스. 이전복 남자데 나 주지게다 구블러 친샤.
1: 네가 쓰네 잘 럽중아. 미지 뭐 나다. 다지 뭐 치세브지. 자네 수디 나 차발이고 대다 찍버샤. 미시 다지 능고 타주리. 이네 예라셔. 남자 찌가라 삼탄데 요마시. 남자 야고 먹고지.
2: 왜? 톰지대 할도 뭐 톰지. 잠비게레 네츠케라 마스바.
3: 한네츠 할라 그래. 뭐래? 됐다. 김주 대급 200명이 거두지 그래. 안주 화생을 내정을 체크 됐어.
2: 나서 니 속에 침포라. 김주 레자다가 주인. 경기 시즌 체비나 코르간디 토급 차다가 멍은 입대 남산 조시. 로데치.
3: 아. 我去舅舅家过夜，可是到了周松堂才看下。我念舅舅的，
2: 啊，
3: 念罗州人的，今年来了些东西。
2: 勇啊，让你阿舅，你家吃我些来多，
1: 眼睛还斜不得。
3: 州人的，

0: 고맙습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다루자. 다루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루자. 고맙습니다. 다루자. 다시 다루자. 다루. 다루. 다루. 다루. 다루. 야, 브레나도.
1: 무시하자.
0: 조심하고 있어. 개잼 좋아.
2: 이거 뭐야?
0: 혀도 보여다.
3: 노선생, 등대 제발.
1: 코코마리, 예쁜 코코스.
2: 예쁘네.
3: 조대. 들이.
1: 들이. 등에 벌고리.
3: 눈 상도 왜 되다?
1: Let's 잘라 상샤. 케라미도
3: 라면 집지. 루딘, 대배 좀 나나 봐 토체나.
2: 걔는 말해. 띠녀 지워 버려.
1: 야죠, 초보.
3: 랑아 주소를 스리스 거 가셔.
1: Let's.
3: 맞지. 루딘.
2: 랑강 가셔서.
1: 어. 땡기 꼬마 티드. 강부 취스.
2: 니 도블라 독스나. 니 공년에 갈게. 차서 뭔가 동할게 줘.
3: 영아. 나 좀 가도 가 뒤에 얘 좀 나타지. 도스 내가 저래 가 형들 가셔.
1: 영아.
3: 왜? 유. 유지.
1: 랑케 챔송아.
2: 걔 챔송.
1: 야줘.
2: 계속 말해. 저를 봐.
1: 야줘, 야줘.
2: 따로다.
1: 영아.
2: 또 잘 친숙해.
1: 낭담이도. 야스인다. 장민을 가르스 유매 취하지이샤.
2: 루이첸 천천천 쓰유.
1: 천천천 애.
2: 어.
1: 영아, 니니스.
2: 라민 가스유.
1: 니민의 양철 쓰유. 중칭 장진미이. 대 천천하 여미다. 됐다. 나대 랩다가 꼬마 토제 진짜 롱도 차고 줄아.
2: 지금 마사. 상하이가 랑라 파자야고 샤무소. 상하이 미창 디르 마르다. 랑 도스가도 게브레.
1: 랑토자 녀탄다 상하이로 파자. 야우시라 춘. 나미 상부치르샤.
2: 쇼르바. 소토비네 로부치그레.
1: 띵에 민창이.
4: 고급 조선 중칭 쇼아.
2: 好.
4: 녀라 꼬르텍 바티우. 让你们先预备
2: 今年明强一
1: 用啊用啊
4: 我准备要去预备
2: 咦 然后年初就有居然选不了
4: 这 贴不下去了 贴不下去了
2: 居然选不了 你也给他们动画拍给我
4: 我来先去吧
2: 这个就把你也给我
4: 让他们都
2: 贴的
4: 用啊
2: 是不是呢
4: 有 对다 잘 집신샤
2: 단단담도가
5: 하이 장도다 코르간데 큰데도
6: 그치 디테일 니 융스메 이네 두스터드 능담도가
5: 와야 너니 피게줘
6: 용아
5: 급제디게 만주 첸덱 소르네 텐비에 로데부치 만주 화제 어준게 해유베 급제 켠등 말이
7: 하이 하이 유교랑 거 얘도다. 유교랑 거 얘도 돼.
8: 내가 좀 뒤티샤. 다저 인주 신다데 이튼주 선자. 님니스 메가 대고 치지.
9: 레스. 엄지라 터체나.
2: 자 동매. 지교순라. 된자기 계지 손도 속이. 손차다 초피 인순기. 마치나 제라디게 기가 당주. 어, 저 하이 메린 창 소전에 둥그리. 메린 안 기차. 레카르이네. 나 좋아치로.
9: 용아.
2: 자 동매. 좋아해. 네 수역 잡 좋아. 나 주인.
9: 용아, 유아.
2: 요.
9: 하잉. 라섭서 마치지. 지금 할라가 켄제 투레시라는 게.
6: 아자. 네 주신 주시. 메큰도스 포샤. 딘테치리 아유. 나미간에 돼야 요르다.
9: 용마지. 드리맨간 되제 딱제제. 균체민도는 성이맨간에 된초리.
6: 아레 용아 상칸 님초 님지 뜻집지기 따지샤 용칸 통도 레스라 요시 고스 레스가 요
9: 됐음 대청 마지 지스 녀란 제도 실내요 셰이다 우겨마자
6: 아시 신신스

0: 요르다.
1: 용마리. 드린 다가데 이. 선이 쇼게 맹간에 되야기 줄로 니르차서는 안 친구.
0: 아, 시 딘제 제우 바시.
1: 랑게 제브베. 중두 랑 그두 나네 니다도 치기 봐.
0: 허시. 니 제시 시베. 중두 깁시라유. 교실라 침딘제 차시.
1: 하잉.
0: 오.
1: 아자게 랑 치우. 랑 게르그네 투 그두 타스 치가.
0: 게르그네 투. 아, 시. 아자. 아자라니 아무라 자자주기. 그리 게르그네 투스 고시.
1: 드리요니 범츠스레.
0: 범츠스기유.
1: 자르메 도게가 요니기 범자 텐트스기유.
0: 알레. 범디밍러 슈신산사 지당 로부지리.
1: 맹간 랑다가 요디. 지당 좋아신기 마시.
0: 나 허세. 아자. 디고르시에다가 고도스 나윤기 요모소 나도스 녀인다.
1: 자유시. 모랑게 자라 메도시다 제스마. 잔 좋아치 유자. 계속 이니 레일고 유나. 장게 유네 유토 마치.
2: 호시발라. 야면 키랑게 가로 하시신 거 전한다. 가로 망 땅고 섬기.
3: 니랑 로그몽 어디치세? 랑 로그르베.
2: 你 k i r a n g a r o n g o chi dan shu me rong bu ha xie xin wo xin dan du du oji pa la ya me no kina zu gu si pu chun gi le mi din zu ngan zu na le guan zhe dian zhi xin nan da ngan wo zhe le ri ge jun dan jian din zu da wo xin dan du du
3: zhe ge ri ngan zu gong xie jun dan jian mang gu yo le
2: o
3: 大钱呐，你拿了，掏出十几钱，咱们俺这估计钱去，去让给平均人民点子给大拿，去让大人民帮着外师傅当土地。用啊，下面呐，那人家钱呐，省住了吧，用得过。
2: 用啊，巴拉，你让平均人民有在学会的。
3: 现实去。
2: 巴拉。

0: 세미고 조금 감사. 지갑 쉬라 순하는 구집에. 네밍을 저하 인생이 광한 레미 기랑게 지갑 쉬라지 순나로나. 허세 자
1: 산산
0: 지갑 쉬라 공 감사.
1: 아예 라용배. 야, 명호 저 치고 丁강주 公司马昭前辈赵海英的。

0: 디 녜잠구쇼 유엔밍리
1: 잘라 감사
2: 가츠유인다 가츠유인
0: 디 녜포모 슈산산리
1: 라
3: 라쌤네 시도 갑시도가
4: 잠만 쉬아 마 하체체 쌤네 키우래 머신에 예제파고시메다 모르소야고시에유
2: 로윤베
3: 모르소야데 가주도 제목어
2: 왜 친친
3: 머신에 아님도 고디 딱바르 돈을 대나 아직 썩불썩 못
2: 친친 가셔서
4: 마지 많이 두다도 삼고다 기부큐는 민도
3: 다이쿠쇼 제메
2: 친친 세계 촌동다 얘나 이게 세우다 친친
5: 코치 계속 물려 맞춰야 가리나
2: 你让谢雪明的海英兄弟两个总共都差了重不是让给海英自不要人你那海英给让中春竹子给让给这些诺尔达还会越亲情

0: How about you?
1: Oh. Wei. Qingqing.
0: Masan bi kiu kene min du.
1: Karche su Qingqing, mu ya har du. Ni zu hala bshe.
0: Karche du. Na. Ta ne su. Xiang hu shui zuo ge xie da. Xia bu che bu, ke ne tuo ya you ma zhi. Xiang hu shui zuo ge xie da bu, ye tuo mo qiu. Ta a ku ge ke ne you ma zhi.
1: Xiao Hu Ruzo
2: 这还意
3: Tanda yishanbo, chumra du yaka gazay du leza, kunzu tunze saba sabi chi yaka gagzhugu tukadri. Tanda mungu jobsi yadi, kaza guidu gu liyagri sha. Kanda tanda tu kyobi na, jima nangda yungu mare. Hansi geji, mungu ka nipu di jocha sha. Tanda...
2: Rang liyagdi che ba, nimu tangu di inbe. Tengi da che na, ngaranzu mungu nipu di, kunzu chumra du yung chasu na, sinye zhiya ure. Di nganzu ma jo nyingyu chi yaka zadu yuri.
3: 지겹슐라. 기랑게 켄세다. 경을 챈제니. 다들 좀 리용게. 뭔데 챈리리. 이성보다 냠레 진행게 처마 수사 진행게 튀김. 다들 튀니 슈네. 증업주부터 야기 단차 요리. 창제 뒤토네. 이성 보라. 폐게게 둘럼 챔부 요바 세샤 지그 요르바. 톰라도야 리주 총비나. 디네 총비 캡산디. 지마 공세 남자 현다게 첩 제도야 요 말이
2: 중앙에 교고 진로다도 물리에 주조리 지마네 무제 길에 도담디 담으로 담으로 주구리 니에디에나 촘라디에 초진디 콘조 레라보라 아윤생기 제장한테 님과 마용배 체도 춘지지오래
3: 지겹슐라 키랑게 닥바 님과 마용배 체도 춘지지아리 균대리 송도 믹세리 니 유기로 봐
2: 뒤주 뒤주 님제 나라 왕위 마고 님제 가와세가 로래
3: 니에체나 용강게 두가 200위디 퍼지게 한 주나 赵海英了 콘솔 협조 좀 타러 봐
2: 다시 올해 차수
3: 赵海英的年岁一期间诺顿部了外国家亲属没事呢永康的毕业俺最顶着几件差不了天气时送钱呢俺最你们住那间呢天天呢给不了的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急 我们的安全队了，趁你动当差不吧。到我那天，你可要麻烦。这个不去了，俺们的大王你别去当军长的，大王你愿意。他到金罗大东屋里做一个了吧。 지겹슈라, 다 뒤집으면 또 태도만 하다.

0: 디랑게 사업수입에 제보 인수를 해.
1: 다시 예산바 무투 용칸을 맞춰나지 콘서트 튕기라 수치 디제 준비이나 투가 좀바 맞춰 집에 멍위되게 초로리 생비 이니 투주 도스 고시
0: 제나 투주 응위 말비 저하이 ran le ga yong ba ni mu tang gu ma da ran ma zo chen be chu chu ni be gen ki ni ri ni ran qing bu le ji jie niu qiu qia le gui di dang ga dan bu yi ran ga zhi ga qin ba bao tong ga jin jie sa ji de ga zhi se ri sam zu mu yu zhe le ga zhi se ri ma du a pian de le ga zhi se ma ri
2: zu zhang zao le hong mu su ke xi ga ge zhong wen le xie bi no 미개베디 캐치스비 이네 꾸싱원의 셰비노 꾸싱키베 안탄 과샤오스비
3: 저해이 캐시라메나 난주 공시 주가 순백뮤트 제 시그마리 장가 탄데 시다디 공세 근거 전부 시다스 여버다 조단체나 난주라 람삼피 초그르다
1: 그런 경우가 다들 비난이이나 가게 수야미 이내 기란게 내 제보 내시대 여제스 이루나 용칸공세 링탄디 리리신다 댄줄이 실하게 토요시
0: 내대 니수신다주 니수디나랑

0: 용관 탄다 경구 체부 포샤스기 나라주 모두 마주체네 냠블레 진예신다게 칠딘치그리 나라주 지고게 마주체비나 무디 다야 큰요 말이 용관 얼규시 튕기 제도 말이
1: 지겹슐라 투중의 이미 니세브신기 이는 예제보니 쉬나라 지십지겹차 칸당한 주 모두 용관 마주체베슈고 기입산자야 고치그리모도 키산자야디 갸치주 토요시 니에조 알키란게 공부야고 시로나
2: 만종의디 뉴스 보고를 인지 개톱치기 키란게 샌디교바 토제나 쇼이
3: 키란 통제된지 나오마지 나의 공시 서제 뉴슈도 스템 잠기 고래 하스가
2: 좋아 좋아
3: 나 레어유 죽인달
2: 레슬레스 챈피고
3: 슈어
2: 용아
4: 교수야 교수다

0: 샹스 과도를 긴슬리고 강에 체스기 다 깨터르 요마시비
1: 다 님니 좀 드리 계속 용광급 대비나 예래가 쇼그리 나스네 신의 용광 머신의 용이야 계속 하인 게 용광급 도비나 야구 좀 와 아니 예 잡고 쇼고 말아 봐
0: 괜히 길에 굽디베 배천 멍고지 찬스 용광 침부터지 하인 미지게 하게 도지 30도기 하인게 융카치도 배수시 다치기 승료 유세 돈지 갈래겹스 토마 하인 공스네 융카치도 마시슬음네 더도 로고시 다치기도 무한란치스 공세란 줄린치스 멍을 접서 치며 톱디 하인 미지기 내 퇴마시부
1: 老白 코너마 딥시다 니 하인을 컬러 지금에 니 하삼바 계승은 이 렉숍이나 장계수 같이 그러다
0: 응아 대기니시 영마시 나이 지댄부유 용칸국 딥시마시 차자룽조마규나 자수남은 제마시

0: 上海 문에 집 시작도
1: 장게 화춤슈레 집에 사시 요마르 수도
0: 탄고체나 화춤슈 알아 참슈리 삼주 이네 다지디 상하이 딜레 참바
2: 오야 야야야 저우스 디스마 야야 그다 네 수베 저우스디 좋아시더 아 오야 야지야죠
0: 디 카레라
2: 야창리 좋아시더다
0: 야창라 돈이 켜네메
2: 야 좋아시더다 르사소자 님도 스퉁이다 야, 저주소다.
0: 레스. 키랑게스 남배.
2: 인고초. 그래도.
0: 오늘 좋아진 부시라도.
2: 전지샤. 망주소아. 도도유다. 비오. 나주 중고 지사 퇴지더도. 이지 저주서그리. 키랑주 어레 차샤나. 이슈 총가 되지마도 뜨거 말이 그봐.
0: 대그리 이슈 총가 되진 댕그리 티디 나지 차시세 그래. 에레 저즈 매봐.
2: 쟤는 방야리. 야 망투 쏘다.
0: 장구시나 차시 신부 열이디 빠라그 저즈디 저 딜레 신바.
2: 야주 야주. 저즈 사야기 좀 제 가래서나. 지사 되지 다배 걸로. 나라주 로닝부 파게.
3: 罗萨不出所学的罗萨说的引起饺子烧的饺子烧的土泥肉的白白拿了能这里的要我随着路亚的龙卷配送错过的错话的几点不出过要的安嘞海英
2: 天呀，啥地还是个用吧？让菜个用，光喊你拉美人，第一用就买呗。你让谁？医生把我推到伊那，第一个先免得。啊，谁提得不落的？让我看错了。医生把我拿不着的，他都冲那对面干的。伊呢，打通屋里给梁桥城别个卡的下，听我让给俺呀，让把那个梁桥城，老早人民币买菜，全部人收动，让给怕老些欧拉了。
3: 차로나다 수다. 니에라 마십체죠. 天呀，马这些年用嘛是，咋都用那顿算算，若不切土米多。让牛大海英，俺若不切呢，说说若不切不打开要嘛的。跟这是嘞，让三木东的，开始休息的，打通木列皮的，别的卡车带皮呢，光看龙尾头嘛了不。啊，他是，没些年嘴的，听这是。地锅嘛些年要用啊，些年龙开西吧。龙切好多，龙切那片多嘛的，别早说，现在就切个着，着。

0: 야 미김비 너 홍디 보 미부다 너 홍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 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 기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베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디링아주 로게바주 함디 아니 렘바 까지 지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네, 샵샤지 어디 직접 듣다고 나는 건데.
4: 대우 수수도가라.
3: 네세.
4: 양우 수수도.
3: 저는 레바드 피부도 왜?
4: 어디 하고 나서 말.
3: 네, 로게 봐주 함. 안 기다려 줘야 이. 네세
4: 네세.
5: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3: 네.
5: 하고도 공부지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3: 네세.
5: 아. 대외장 안아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뭐네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나 저는 레바드 기란 티부도 왜?
5: 가래 봐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 텍스들에 줘야 이 기란.
5: 네세 네세.
6: 너 한국이냐 건달람 사고. 나 시텐덴 로지바도.
3: 어디 기란 그 처음부터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비위.
7: 지도 카바 레고르 제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쳔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예 로게 파트 지 알싱베 푸미 디통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8: 바과 스조 랑바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파 바부 장스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다 베주 능초 바제 륜중다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파 바부 장스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다 베주 능초 유파 바부 장스 칸기 원주기 직제다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바구장식하니 개용기 무지 참바식 이베 계란라 바구베리기 내준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9: 유방 바구장식하기 제단 지심 제구비 규인 바구베리기 내준카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당 고수 구리미굴
8: 하세산이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의 시지총이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워여군이 개구 망아 구구추
10: 하왕위네 세부미쿠나 강가치 나와 서주랑바타 나 우르네 세미지나 지다치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미에바 소기 휴슈 냠지 능중 치미니 나외네두 탁주 제구지 전수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자바 너수도와 서주랑바 나외니제 소유지 전수당 나외 대당 이내라 피다 무일로 소재 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학상기 셰프주주인 개가기 리부터 나외 치주 면주 요체래 현재 야라 토보미로 와제기 지난 년도 뇽지 제발래 덥시사
11: 단도 민국군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 전리 당종 대신 리미토 배주 제조
10: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셈 유비 문지 나외 대단디네 편유 전별 권에 나외 내두 라수 지지 분위기 나외 대단 세월 중이
8: 산에 하수 총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응아 안니추 산에 하수 총기 링고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응아 안니추
12: 黄河 入海流，
13: 哎，美杰，我的祖国，
14: 创最怕点，乡村振兴，
15: 红色的点，乡村振兴，
16: 美杰啦，伦敦首都，

0: ཁྱི ཕྱད མི གསི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신가 좀 줘지 디시지지 좀 줘 봐. 저시 당부 되면 진짜 저시 통매.
1: 저시 통매.
0: 어, 저시 님디 저시 삼부.
1: 됐어.
0: 네. 저시 봐. 네, 저시 추디. 저시 제 봤지지. 저신가게 디지 줘 이제 봐.
1: 됐어 이게라. 어, 유고 대피디 망체게 그게 텔랴. 망 도구시다.
0: 但 망체라 디제 봐. 저저 함은 디제지.
1: 함은 당란.
0: 봐. 다 장시 제제. 다 장시디 고민다에 디 조스라 제시 노부딜뇨 조 디라지 봐.
1: 그란즈 함은
0: 君子青年是的，长春人是的。有嘞，俺最他们一般吃香，但第二把给客人办公室里休息呢。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是学过的吧？但你君子青年，咱得来忙不有几的。嗯，但俺君子啥，今年给了你们吃的是学的。
1: 啊，来来噻。
0: 嗯，看着吧。
1: 啊嘞，给了退休皮那等会儿。
0: 皮家。
1: 皮这边。嗯，皮家，我们到他们超市喜欢办你不皮家。啊，来来噻。 那格拉兰多跟着学啊，因为那安做中区是老么的景区那落了，景区那落了，等于安做年底是都地段了，没之前，过了个没这安做观光车是行不啦？等于。

0: 你林接待。你林接待。你林接待。你林接待。金仓准行，家庭旅馆。
1: 金仓准行，家庭旅馆。金仓准行，家庭旅馆。蒙西折柜，基础设施。蒙西折柜，基础设施。蒙西折柜，基础设施。蒙西折柜。
0: 基础设施，熊蓝道路，熊蓝道路，熊蓝道路，熊蓝道路，蓝直路灯，蓝直路灯，蓝直路灯，蓝直路灯。
1: 甲级人别文明人类虚像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甲级人别文明人类虚像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甲级人别文明人类虚像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甲级人别文明人类虚像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
0: 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郡区景区。锦
1: 다 콘산 레시교지 루신 통한제다 파주 제오제 되니 콘생한 솔의 선임 민제주 나냐가 민제주 시장 주변에 좀 미자 꿀리바
2: 아 알았어요
1: 땡한주 미자디다 녀레 지교 견도 메가 제유메 특별히 샤드리스라 생각한 미자지 셰프 귀샤니 녀레 땡 미자는도 리스오니 나 미게 된제다 이르지 베스오니다
2: 수요
1: 베지다 되니 다 찬제다
2: 진짜
1: 좀 안전 룸비도 할 칼라도 잠비다 저 유언제다 손좀 시지지

0: 좀 소윤이 런이 슈쌈지 랑콜레디네 창단 진비 람바르도 양망 보통 주유 헌즈 균도 슝람타 미링웨 자당 토라 양나 고고니 자사왕 양나 편지 티리 치버서 지출 리왕 양나 항제 웜시게 거브지 구베 라통와달 고톰네 되버타 거브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우웨 빠냠심메 양라 교수직내 초의 곰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지 유해라 교치시라 양 갸리 개왕 유해 양라 쇼과 추구를 쏘네 추통와타 니미 뒤지 폐치와 자단토 자사와 니에수 체내 되바타 사스스 함라 라리안 지구 기내산 로베 초의 곰시 시유 江吉年代吉利松居银竹个月巴塔昆子卓大洋米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竹个月别昆子清别虚土江南人物西清月彭久尼 江给这次个休息时，昆子旅了陕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区，云田南边窝了邱子日吉利西区县个站丢脱个月。年个七位退休女秀有贵有个，宿舍闲谈多呢。最近邱子日吉利建筑站丢脱不塌，中期吉利我就站，年期吉利西区站，江期教学了邱子日吉利短军的格局牌丢脱别。 항제 하장 교부유 양 교조 등의 자단토 방가 교급 미국 치고 살아 때문에 류초 랑롱 치고의 나버디 하장 지차 냠 가왈낭 퇴즈 추신교 장 자단토의 경양 미교와 직격 미에비 방부타 니스머치 미지기문의 죄나 창자단이 손에게 차긴 셈에 미미롱동도 낭양 경초기문의 셈나 창자단이 헌즈 차서 딘사 교회 지도 댄베 김시시 헌즈 딘알 기신 딘알 차롱충 탈 자단탄 시지도 드네 세소기호알 팔미도 헐심유 창단기 서시 체미토 창래 댄베 속자망고
1: 让人所需从而旅行去，体育的扩展南面面交板，龙吃东西，秋季吃多，可谓均它千米多，信心气。那个当个头，一旦这个当，他的成绩就稳了。谁知那个方面，龙军给你转，参农场，小子农场，我这农场能够，主力党，小包人。 我在塘新都盲藏去过，下塘恰恰我们也是做文藏去过，我们塘三明人全镇新都所，你们也去过，去盲藏去过，东西南塘，抢塘文藏去过。
2: 陆团结，三十九年，连塘的草啊，水果。

0: Letun Kuji Shisun, Juyanki Gengam Kuru Sungip Dashir Sujun Chubie, Chirunido Nisaru Lue Tawangabe Tse Kunin Ne, Chinda Chubie Tse Kunin Para, Tawajik Jadu Chigushi. Tie Ringi Chidun Duje Kabar Anjani, Legor Ge Kuji, Chuji Ge Legor, Legor Legor Legor Ta, Chidun Jersi Yigamni, Pujan Yujon Lasa Chongire, Aichik Sumku Jersi Yigam Yinsing, Dashir Sujun Ki, Tedun Kabar Lembe Tuzuni, Nindar Gishobe Chuzu Kubane, Gongme Chuzu Kuba Parain, Tang Juyan Ta, Gizijigip Kanki Langjata, Dashir Sujungi Genu Shisung, Juyan Gengam Kuru Sungip Dashir Sujungi, Sunetho, Pujan Yujungi Gengam Kuru Sungip Tan Jewe, Yibu Shujarata, Kabar So Yune, Tedun Chiri Dagju Chigun Ibata, Dagju Chigun Su Madobe Yibu Shujarki Tedun Nedun Ka, Dimbip Dara, Sanegi Dagju Takju Chiguro, Dagui Chigushi.
1: 新的女岗品种也让女岗进女兵发展，国统就是业动的。品种的样都，品种托为品种也不准。中国新的女岗品种也让女岗。也没金边，能空地不免不谈。国哪国有口说给，也没你村屯西脚步轻皮糖都皮不糖。
2: 一个皮青蛙拉起鱼边，也没那只就是西。三年，那是娘前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边卡住。 红果啥不的，我呢，闲了没那个半月，养个多啊，你就这养不起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红果的，花不起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的证明拿照顾，很巧多啊。
3: 珍珠糖，年纪性别基本结构，珍珠糖呢，必须有，长期用的，年年才有运作。 也从个图片名，一米撇住它，年年在大军接受呗，年年在有根子，从哪弄？年年在给年天给，哦，进屋没得话糖，养路没得话，年岁也不没提拔上来，级别差拢大，老不中了兄弟提拔，在，闽南的来给女在马路找糖，电规局那边拆迁的后边那个破路桌子，年年在有呢，真书糖了撇糖，电用给木制从大从个一边，电送去，再用我说，那个电路前面从哪头了，哦，进屋提外的。 珍珠糖去三三给长华中年，为了地糖去，渔具糖、米具，那就香兰索、橘子、芒尾、松干豆片面、人民安、白酒钱的错了，糖东、白药、白云山、锦绣糖、琼梅、甘珠金也做，没涨了，七十余百，我来领了，我来白酒银，白酒糖几给，银松干豆片面，卤汁糖、人民安、两百糖、白酒囊虫，三年，他是中给，领过下郎，把我从中给一张，他忘着，两个月估计，如今安安安你出，
4: 领过大钱给很多的关节，吃了七百银呢。
5: 对不起，农民里生产几千公民多，人家当年刚不对面这几年，俺们都干了几桩，他人那年领过当钱个很高级官职，全部也好几个人的。领过当钱个很高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困难你生不干不用不嘛子，过年过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
6: 何不给我糖，那就甜吧。 那干部说的，那空地不面积，预防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了，人民识别的，俺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菜给孙哪里出位，给他洗钱的，那娃那所当当，四处啷个，那娃屋子咋个说的，那娃地不面积，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老子托的，人民识别的，俺们领导出了，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那娃我不当，那娃脏事情的，给了，第六给那娃洗钱的。 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给用给木制产品洗衣，他的卡巴给子，起来给小区托呢，给那当哪位那段了，打捐钱的。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得当几层结构被运营，那当哪位那段看了，从卡都片面洗衣，伢们那当子，过了古当过数过来没过。他在啥呢？他是中介，尽管去两间房了，卡巴按着两个月估计，初期送个几几个，实际上呢，实际中介生出去，咋的给了？卡巴按着两个月过年，给过俺个过过处。
7: Semua hingga pun kamsa. Kong sawah tina rangchung ke syar cho tang lo jok sanye kala dui mar che chu pebe nam shi tiendo. Wengyang tirin nensung sawah di ring la. 산에 티츠 체준 냄시 뉴 주교 당 체수인의 총 주교 이내래 토난 수고야 시라 치주 롱친 다와 타 주차 법소 두교 정신키 냄시 퇴년치 재산 처분 남부츠 토나망 잡 나고 당 라바토 너주 당 참도 쿨리아 민아 야수군 부고 왜 냄티 리뷰 티딘 처분 남부츠 니 바토 토소기 냄시 뉴체 토스나로 티네 심제문의 수비는 통호 랑중네 닝즈탕 토게 통을 남팀네 차부중암 강중법규 티낭네 사직하치를 차부중암 강중법규 낙취실규탕 참토야 증부마부코네 급리 증부뉴뉴코규 사직하치를 차부심삼 강심심법규 티민산에 칼라조 증부뉴뉴코규 산인님의 정용네 닝치일 황을 증부마부코네 차부중법규 티민산에 칼라 남탕네 급리 증부마부코규 퇴총 능추탕의 시지 누규 루규제라 한국치와름부 뒤예윤계규탕 연롱장부교구탕 참두의 챙규를 퇴롱심부 나예윤계규 최수충조탕 뒤내 마오년치나 시지 누규탕 우샤규기나 제쿠카라 매수인가 중치위에 토나나로 샘무투 팀인경원의 카치 스로나 하수청관취라 증망부코규 최장자 뒤내니 서지판 春竹中拉之芒不可丢车间炸捏捏你自己盘森竹子南藤丢车间炸捏捏你自己盘坎巴南藤捏人学之芒不可丢车间炸烈火捏绝给盘萨嘎南藤丢车间炸烈火我给纪念绝给盘内东拉之芒不可捏人学南藤丢车间炸捏捏你自己盘 穷给了这么不可能的东西，南藤就车间炸出年你自己盘。空卡了这么不可能的东西，南藤就车间炸出年你自己盘。车衣不了这么不可能的东西，南藤就车间炸出年你生盘。没到了这么不可能的东西，南藤就车间炸就是年送就送你盘。南总了这么不可能的东西，南藤就车间炸对年你再给盘。 可若不拉恰不心心碰的人写这么不可丢车间炸新年你生一盘马卡不拉恰不心心碰的人写这么不可丢车间炸新年去丢盘全大恰不心心碰的人写这么不可丢车间炸新年你去盘生你去了南塘的人写这么不可丢车间炸了我给孙年去批盘你们南塘的人写这么不可丢车间炸了我给你年捐了盘 所中拉这么不可丢车间炸了我给你年就批盘甘总拉南藤丢车间炸纪念就送盘给给拉南藤丢车间炸了我给你年就批盘初清拉南藤的人学这么不可丢车间炸了我给你年就批盘哈斯城关区拉这么不可丢车间炸对你自己盘
1: 他的有个人就可以给那么些我的学员不得拉这么不可丢车间炸对你自己盘严重用错这么不可丢车间炸送你就送盘那么错这么不可丢车间炸要和我给你也就出盘车送错恰不心心碰你这么些这么不可丢车间炸新年你去盘 南家把娃这么不可能人心南藤就车间炸初年你先盘全部南面告诉清末南藤就车间炸纪念你续盘三年拉这么不可丢车间炸对年你生一盘抗日不起南藤就车间炸你年就出盘天天天明总堂冲给卡吉给那么些我的死若难 母体艰难穿给卡吉去那么些我的死状难九头九名在看起落到十五年三年内碰到西北次也松瑞士密码瑞初尔大巴国中吹米龙吹青色就往新都长推到南街
7: 옥추 미도 당 스웨 미도 시 나도 당 지주 터진 콜 채무 당범아 토노 당 녹창규라 롱진 콜 창샤 당샤로 구토 롱부 당시 구도 스마트 행기 넘시 모두 시찬
1: 드링한 줄 로게 봐주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데 근데도 다가죠
2: 네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4: 겨우 수수도가라
2: 맞아
4: 양우 수수도
2: 저는 레바데 피부도 왜
4: 다디 하고 마시바라
2: 디 로게 봐주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맞아
5: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2: 네네
5: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2: 네네
5: 아 대외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 도발
2: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5: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5: 네네네
6: 너 한국이냐 건달람 파고
2: 레시텐덴
6: 로지바도데
2: 어디 기란가 추브다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8: 지도 카바 레고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9: 타디숑 로살베 심팝치고 타디숑 치벤 한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디숑 로살베 라다
10: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아르 심베 부미 디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지가와탕 쳔미록바 갸체탕 폐체 강키 강도 견종 렘부유라 낭래능투탕 칠라참참태투 견치 하장참부유 로게파트 지알싱비에 품이두통
11: 지도카바 레워예구지 추추직추 추추지
9: 타이디숑 로살베 심팝치고 타이디숑 치벤 한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라다
12: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니글레체 비징 비미탕 태웨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네 퇴모네 신토블라 Kengchungkyungwu Rodmisi Bijing Bimintang Tiewe Rengxingki Mingne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ki Nganzhi Sudabki Menju Chidab Sardo Deu Yujin Kielin Bangdian Jueyanga Tang Mikdu Zangsi Mugyur Zegyu Purni Tongwa Wangza Nyamsu Jieyu Kiesi Kiran Mik Rebzhi Chibatang Mi Seba Mintongwa Mikju Tuenba Mik Gamba Sogi Nantun Yuzi Bijing Bimintang Tiewe Rengxingki Mingne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la Piptang Ngoyola Kabar Tang Tsongkang Nang Lepkengi Gongzhu Ngabj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chokbe Guni Pibar Gesushu Sane Hasa Chonggi Linggor Sharlam Hago Tsongchonggi Ninj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Chi Nga Nga Nga Ny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yi Chu
13: Huang He Ru Hai Liu
14: Hai Mi Ji Wo De Zi Ge
15: 创四塔点乡村振兴
16: 米给了孙敦秀

0: ཁྱི ཕྱད མི གསི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གི ཁྱི ཕ 신간 좀 조지 디시지 춘초 봐. 저시 당부디 임시 저시 통문.
1: 저시 통문.
0: 어 저시 님디 저시 삼부.
1: 됐어.
0: 네 저시 봐. 네 저시 추디. 저시 제바 시지 저신하게 디지 조 이제 봐.
1: 됐어 이게라. 어 유고 대피디 망체게 그게 텔랴 망 도구시다.
0: 단 망체라 디지 봐. 저저 한번 디지.
1: 한번 당라.
0: 다 다 장시 지지. 다 장시디 고민 다에 디 조서 시시 농부디는 조 지라지 봐.
1: 그냥 저 한번
0: 君子青年是的，长春人是的。有嘞，俺最他们一般吃香，但第二把给客人办公室里休息呢，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区过是吧？但你君子青年，咱得来忙不一个的。嗯，但俺君子啥，今年给了你们吃的是什么？
1: 啊，来了噻。
0: 嗯，看着吧。
1: 啊嘞，给了退休皮拿多哈。
0: 皮家。
1: 皮这边。嗯，皮家，我们到他们超市喜欢办你不皮家。啊，来了噻。
0: 那格拉伦都跟着学一遍，但俺最穷苦是了嘛的，进去那落了，进去那落了，等于俺做，年的时候都地段了，没之前，过了个没之，但是观光车是吧？等于现在落去去，可怕可怕，吃一个月呢。但龙背鸡，但嗯，蒙西人，但哪个都得去上网，因为咱们这外就是些，等于但新的卡，那是国家的专业的。 드니 미자티 원조 남과 노스 파스 섬도 갈 노스 코르 자가 조엔데다 안데 치자
1: 레세 알랑가 간조 어 유고 친년라 디유나 모저 신제단데
0: 요올
1: 제세 김년데
0: 요나 요올
1: 요르베
0: 요올
1: 아침 근데 아야 디세 저도 용구이 나 말레 된기 근데 저 지금나 섬소소스
0: 아 레티
1: 진짜 어 어
2: 니린 제대
3: 니린 제대
2: 니린 接待 김창준캉 家庭旅馆 김창준캉 家庭旅馆
3: 김창준캉 家庭旅馆
2: 蒙西之贵基础设施
3: 蒙西之贵基础设施。
2: 蓝直。 路灯
3: 람준 路灯
2: 람直 路灯
3: 람준 路灯
2: 给客人别文明人类虚下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给客人别文明人类虚下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给客人别文明人类虚下 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给客人别文明人类虚下，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 Gyun Zimba, 传承人。
3: Gyun Zimba, 传承人。
1: 그
0: 란즈튀겨유고치겐데졸래랑가다그란시드워래홀다디유고니오니에코난츠다김사종아나르데사다위디니칼라사이브루데뒤즈미오네뒤즈동디에딘 유고가 가지다 지도 마마 이제 거다 이제 자가 저 이제 언제 주든잖아.
1: 응.
0: 되는 건 저 종수나 이내라이다 지규르게 뭐 진지 가시지 봐.
1: 응.
0: 종수 구리게 이제 지지제 유고 노스테지제 나가 노스 빙고 인주다가 비슷하지.
1: 아, 근데 세게.
0: 어.
1: 윤정 제비십지 도와라.
0: 어, 티셔츠네 띵은 저 유물한다 소나네 커튼 통해와 털으네. 되네 유고래라 가브라치가.
1: 레세 레세. 디네 마셰 강아든 기송한 김장 조간 저 민수.
0: 어,
1: 레. 레세.
0: 아, 띵사 고두 망 채워지다 뒤주 사월 김장 조간.
1: 레세.
0: 띵 김장 조간 추지제다 나리 조지 미카지 인짐지 칠타링 길다 레다 손조마 워체지지 나레지기지기 쇼르 용신용본제 야는제용시제
1: 아니 게라스탄다 차기다 데 컨시테르 야르치다 유고치네레 망망조르바 다 안즈 유고치네고네 셰비나 규림데 컨데시나 게라켄즈 안즈 제다이 쓰시고르바 나 게라켄랑기
0: 다 규림제는 다 땅부땅도 안즈니 다 혼자한 레시교지 루신 통한제다 파조 저지 되니 콘생한 솔로 데 스니 미니제주 나니가 미니제슈지 장 조빈의 조미자 꿀이바
1: 아 알았어
0: 땡한주 미자디다 니레 지교 견도 메가 제유메 비제샤 드리스라 생라 미자지 셰프 귀샤니 니레 땡 미자는도 리스니 나 미게 딘제다 에레지 베스오네다
1: 어 수요
0: 수요 베지다 드네다 창제다
1: 진짜 좀 안 좋은 비도 칼아도 잠비다 저 연제다 손 좀 시지지 혼자 이제 조다 좀 제시발 되는데 차순이 건다다 주주 두다 치게 된 직주제제 노 종수 상황을 되드나도로 요거리 칼아다 치 되니 칼아다 차순이 되니 디 주주 둔다 치게로 디 람 참 좁자 아 되니 삼 차순 된 지로들마다 안노
0: 미고 고지 고르셰교 인제지와 뭔가 그거 회수하니 인제스라 저 인제지와
2: 짐든캉 展览馆
3: 짐든캉 展览馆
2: 짐든캉 展览馆
3: 짐든캉 展览馆
2: 샹촌 탈비 샹촌 振興
3: 샹촌 탈비 샹촌 振興
2: 샹촌 탈비 샹촌 振興
3: 샹촌 탈비 샹촌 振興
2: 차수마 수요차
3: 차수마 수요차
2: 차수마 수요차
3: 차수마 수요차
2: 내창 青稞酒
3: 내창 青稞酒
2: 내창 青稞酒
3: 내창 青稞酒
2: 퍼세 藏餐
3: 퍼세 藏餐
2: 퍼세 藏餐
3: 퍼세 藏餐
2: 뇽르 티엔
3: 뇽르 티엔
2: 永日体验 퍼체 藏装
3: 퍼체 藏装
2: 퍼체 藏装
3: 퍼체 藏装
2: 퍼체 藏装

0: 都是干么就长期，婆婆当，叔叔长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叔叔当呢，虽然不是邻居，这样我是想想，都是也做苦下了。
1: 你让了白居当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
0: 吃了呀，你们屋里呀，慢慢细细的，南部里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
2: 韩立芳的，我那也要多。
1: 韩立芳跟踪点给。
3: 阿玛拉的巴尔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礼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林叔，民族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下南体杰克布洛特卡特韩立芳从康。
4: 忙些的，业主迷茫的团结团，出外穿的特级穿位，路线是紧了。 芒县来一万芒县，南端配送超过芒县，牛仔给人他七七点半，台闽南啦三大美边三百龙柱看侬不是在有。天地世界是美了在哪？平均六千九千六零几几根七毛瓦选拔，今个上平做了呢，木头配给芒县给设计了芒县给一万趟开就过了七点能够一百，天界呢几十有不少。
5: 다 드린 게 간선에 난된디 간저게 망식 예화당 에니코기 계주 디슈인스 다 망식 간선에가 디 캡체 준 거 만에 간선에 망식 대 예화 니를 챈 적도 진이 간선에 칸에 땅에 예발라 아니 간선에 강라기 간선에 초가르 메베게 에니 간선에 시딜 간선에 간저게 다 지단 게 망식 듣기래 다 디 삼아 간선에 직당 양이 좋아 예바 칸에 땅에 예발리 아니 간선에 락바당 강백의 땅답 메겨디 가서는 망시 다 뒤에 가서는 가서 잡충아들이 다 뒤에 잡채의 왕도 시에 가서는 당대기 가서는 칸의 땅에 망시 당 가서는 아니 루가르기 상마추입이기 아니 가서는 망시 뒤에 가서는 칙당 양 뒤 가서는 제대로 메고 된다지로 봐 뒤 인도산에 가서는 가서 연다 계속 된다지로 아니 시에 연다 초유바 시에 연다 세죠 말해 루가르기

렌주 디발라 테조 다디 가서 가서 다시 해봐 다디 가서 나 가서 그 당양 디 에 다른 책 뒤에 가서 딱 가서 그 표 그 가서 나 산에 상말이 예비 그랬는데 이나 가서 자실라야 가서 나 남자 뭐 여러 봐 자신은 자신에 배신이야 에 가서 이제 레이 세아통서 가서 자신 콘도 그래 뒤는 시계 한다 가서 나 루가게 나로라이 가서 나 고시 넘버 뒤나라 가서 나 자신 넘버 예비 그 책 넘버 뒤에 뭐 되는 그래 찍디 가서 나 자신 다 뒤에 가서 나 대정에 되매 봐 뒤에 가서 나 중국에 땅 가서 나 견도야 같은 가서 나 진짜기 믹스에게 가서는 책임지에 매봐 디니 가서는 포무수에 땅 쳐봐 디니 시 가서는 사지 강도에 땅 쳐봐 디니 가서는 소수에 가서는 소수 가보치고는 가봐 땅 나지게 해봐 디니 시기 가족에 창시기 그래봐 창시기 디나라 가서 창시기 디에 가서 다 그런 일이 그래 근데 창동 뒤뜨잖아 가사카를 땅 쳐봐 딘데 지래 다 가지기 안 가서 메시 가서는 충류기 콩 인바 강시기라 가서는 디 가족에 정통 자사 장사 자사 이날에 양만은 띠띠 친구들 강소로 서고 돈도 지대잖아요 신의 숙제가 나라 당초부터 가서 체류식이 창시죠래 어 대지디 가서는 애 가서는 제식이 나라라 제산 가서는 망시들 이원이 여부디 가서는 직 제식이 남아 이모다 직 가서는 제시 멘베 강사를 당초부터 애는 망시 니를 여원이를 친구도 다 가서는 가사카를 당초부터 가서는 뒤나 애는 배시하는 가족이 있는데 다시 있어야 돈으로 봐 직디래 에 뒤님 능신이 가서는 양 가서 가서는 들으러 서고 봐

이리사 다 도서 가서는 개도 당나 되게 란 가서는 소소하게 가서는 에 가주 천백에 가서는 소소하게 보정나 다 가서는 가서 연다 로무 게 믹스에게 가서 계주 가서는 르무 지기 가서는 망식 지기 쪽에 가서는 소소라 가서는 다 소소하게 삼바 천토바다 소소라 가서는 용서로게 대외게 용서 된다 제도 보죠 여러분 가서 다 양세 시대 남장 몸부 싶으리 에 배차시는 가서 가서는 에 창사 잡았던 저발 양만의 가서나 딘데 가서나 딤데 마우치도 다니 나저 가서나 양자 등도 가서나 양셰스요 봐 디니 가서나 양 종린 나라 저발 창루도서 양 코라나 가서나 갑자기 가서나 종셰살이요 봐 디는 신게 가서나 포당 모 양만의 가서나 겐당 쉰 然 티능신게 칸다 란카즈는 연된 지중 티능신게 란게 칸즈는 지속은 네바 멘자를 대지 디당 뛰인지 칸즈는 아니 시당고야디 칸즈는 나도 제시기 망신 나로기 기주 하전 가진의 신부지리 제시 예비 쉬고 가서는 뒤 가서는 대정의 진식 사정의 진식 그러면 제장 가서 가서 제로 써야 되는 것이 지당 망체 가서는 숙제나는 인류자니 가서 가서 강변하는 인부디 가서는 지당 딘대지리 이날 가서는 가서는 뒤 뒤에 대한 제로 뒤에 가신 가서 온 걸로 써고 양 가서는 치라 가서는 양 가서는 숙제 뒤지 뒤 뒤에 가서는 땅야가 남부 딘대 요래 이날 가서는 소부대 가서 강변하는 땅에 딘대지 그러면 다 뒤날 빼시하시나 이 가서는 종시 그러면 종부

다디 칸스네 당티 당 치디 칸스네 믹스까지 칸스네 정력에도 선 시디 테도 당고 걸어봐 다 양지이나 양지 이마데 코코코레게 양시여 봐 아 디 칸스네 소소게 칸스네 캐르주게 칸스네 넘버틴도 여바티 에 당간주게 칸스네 제시게 칸스네 넘베톤이 에 딘데치레스 다 제시게 콩라 차샤네 칸스네 다 사진 예신다 알아봐 다 딘데르 당에 디 칸스네 디안 칸스네 남자 가장 마음부 여바틴데치레스 다 뒤에다 가서 단등에 공도 쉬베디 가서나 단들어 봐. 에 종시에 단 양시에 단 뒤에 망부 가서 다 슈크대게 가서 체류게 공라. 다 가서는 가서 칼라 가르세비나 딜레시에 가르탄. 봐. 에 디니 가서는 양 가서 가서는 제고 가르치에베나 딜레 에 시에 가르탄. 티 가서는 믹스카르체 가서는 아니 코랑나 카장나 가서는 에 시에 남자 망부 시라요아리. 다 뒤에 신경 연단 가서 가서는 양 배체나 유르소알 소바. 동주치도 양 동주치로어 봐. 디치도잖아 배체나 배. 작장 깨라라 속바 어딘지 마음도 와다 가시는 에 가서 가시는 작

0: 그래서 다티 단대에 당에 뒤 가서나 가서 로스에 가서 뉴비 유비 가서나 치기 남잔 뒤다지 폴라 가서나 폴라 푼징 펀더슨 봐 봐. 다티 내시 가서나 소소금 먹다라 엔터바당 막 치레 엔터바당 뒤 내시 가서나 소소 가서나 양 가서나 슉 전부 유바든데 가서나 달 딘제 가서나 낭도 유비 가서나 찍 망부여래. 다디 가서나 미지기 가서나 당부도 있겠 던체위나 아니 미 망부지기 아니 대야 람제죠. 다 뒤에 가서는 가서 쪼보대 가서는 징념 대표 간에 땅에 뒤뒤인다니 아니 가서는 동들 속에 그 말 신발에 가서 너바가 대표 가서는 너바 여바 된다지레스
1: 공도 연계상 편조 라네 망셰기 여와탄 캐주 권래 지르 망셰라 여와 니잠 치구 주타 더동 대다라 믹세기 캐주 강저 유베 권라 베타 제디 체지 두르듯이 나주스 샴라 게라 공키 망셰기 여와타 캐주 현다 골라 체지 능규 임베 랭게네 무투 기시나로
0: 다 되는 신기 가서나 당 안 속에 캡체외 우왕도 제비이나 아니 가서 루거 남란 되게 하장 가서나 표정 사거래 다 당당 당 안 속에 가서나 루거게 남란 제비이나 맹맹 저체나 잔이 니지 파티인데 저래 다 이나 가서는 남장 무엇으로 가서 가서나 당당 되니 치당 되니 주제당 동조 상매도 안에 이어 보이는 아니 가서는 십지 잡기를 할 수 있는데 다 표현을 된대지 말이야 다 지금 가서 루거를 계속 문에 걸어야 돼 다 동조 그 나로라 차샤나 가서는 아니 이때 루거 뒤에 가서 남장 있는 가서는 가서 망부여 빼샤서나 내리 그를 차샤베 이나 아니 가서는 남장 소부대 가려서는 쉬운당 가르 다 망조나 차샤나 뒤에는 가서도 망시를 봐 뒤에 가서는 쉬운 남자 지금 봐. 다 콜라 칸스나 안 뱉네 시에나 마음 싶어 이 말이야. 다 가시에 나 시에나 조금 시거로 와. 아, 다 뒤에 가서 가르스 그냥 코너를 하나 가서 마음 보여 봐. 다 고르시에 니 가서 안 가서 가서는 벽에 싸네 상만 유비 가서는 안 로거 남자 지금 봐. 다 뒤나 시에 가서 표준 속고 시다 이 말이야. 다 뒤에 마 용지 가서 안 가서 의상 그 안에 가는 정극이 얘네 상 라디오 섭장하는 거 제. 뒤에 가서는 뒤에 가서는 배시는 가서 그 단대 다시 써야지. 그봐. 아, 뒤에 가서는 양 가서는 코란게 가서는 남자 갑상지긴 봐. 뒤에 가서는 제식의 공도 또 도움들이. 다 되는 시기 가서는 마용진 가서 가서는 시진직. 다 시진직 때 가서 가서 의전 클로 예배 가서는 로그를 남자 가장 미소 가운데지래. 뒤다운에 가서는 다 개쇼관수나 다지라게 애네 가서는 애들이 로그 상배 체균 난로라 애네 가서는 시진 뒤에 양 가서는 여와 니체는 것도. 지금 가서 가서 가서 제구 첨부 체비 값으로 가서는 비주 당야기 시진당 그봐 니네 가서는 중루 시진 다 중루 시진 뒤니 가서는 가서 미소까지 가서는 창세 값으로 비주 당야기 니 가서는 로가기 남자지 봐 이나 가서는 당예만 가서 이게 가서는 시디기 가서는 가르치고로서는 지조가 당라 가서는 그시 그런게 남아린뒤 가서 중루 시진 당바이나 안 걸수 시고로서도 그래서 시대전에 다들 가서는 결혼 눈에 걸어 니만 가간 거가라 아니 시진 당지 아니 영부 시대전에 결혼을 가서는 다직 남자한테 자기가 자신만 명문정치 쓰기로 봐 어디 뒤에 시제 가서 그수 시제 가서는 남아 무엇으로 가서는 다 김상나로 가서는 소속의 왕당이 나리 어디 야구여 봐 다 계속 시진다 뒤에 가서 제고 돈좀 맞이 없이 제비는 아니 가서는 넉수 쓰기도 와 최단 가서는 시 디릭라 가르 쓰기 와서는 아니 충루 시제 이제 창세 값을 딴 거야 아니 뒤에 가서는 충루 쓰기 전에 가서 창대

요요부터 좀 말아 봐. 다 뒤는 시 양 가서 시진 신바지 겨레. 뒤는 가서는 뒤체디 가서는 맞아요. 배샤나 원고를 써 봐. 뒤데 가서는 제가 친구들도 저도 안에 가서는 망소 망벽에 있는 양도 땅 시탑. 어디에 시야게 로그에 남다. 뒤 가서는 아주 뒤네 공단라네 제제 의선 차장을요. 제제 백에게 보당라. 뒤네 마치제가 저기 엔다디 매도 관계가 마 다 공부의 산점기 발라 공부 발라 파도 아니 가서는 것도 시진데 삼이 여부든데 저리 뒤는 신기 가서는 애들 가서는 시원하러 속봐 뒤는 신기 가서는 결혼기 가서는 아주 통제하세요도 뒤에 어디 신에 가서는 다 그런 남자랑 신에 시진 거 공수 떠는 지그질 아주 남가서 공로 여배 가서는 양쪽 공로 여배 가서는 시원세야 되게 시진 공로 신에 지그도 뒤는 신에 내가 가서 가서는 사지에게 가서는 so se yang lu ge tin de jiao ba a da di nan la cha xia na ye kan se na e di zhe le xie jin de zha bu yao re ku kan se na chu jie yin na re ci yin na re yin na yang kan se na long ba su su ge kan se me xi chang ma xie jin re de yin na long ba su su ge kan se na qie ji de ba tin de zhe qie zang kan se na nam zha ma bu cha ru tin nan xin ge kan se na zhe de chuo la suo ba ru ba zhe ba la suo ba ru ba tin ni kan se na chuo jin la suo ba tin ni kan se na chuo gu dong la suo ba da lu ge ge nam zha ma bu yue ba la kan se na mang xie ran ya gu yue ba 아, 뒤는 신기 가서는 아주 가서 레시디 가서는 양 가서는 남자 하장 마보예요. 다 아주 가서는 루가 그리 뒤는 레시 그리 뒤는 가서는 남주의 가서는 제시에 다 예와 체비 가서는 망시 그리 체제 가서는 동부 숨도 체도 그리 다 뒤는 가서는 아주 레시디에 가서는 다 하장 표준 사고를 내가 가르 체비는 다 아주 남주 가서 딘데스 주네 되기도 표 미리 뒤 가서는 니냐와 표비 가서 내가 가르쳐야네 시에 도우스네 지기도 나서 내 통제 제비나래 가르쳐야네 가서는 나래를 가서는 시나래를 이어봐 타나 가서는 카시를 가서는 시나 딜을 사고 이어봐 딘데지래 다 남장다 하장 하장 망부시 그래 다 뒤나네 가서는 망시에게 가서는 체조 가르쳐서는 망시에게 당부 걸어 가서는 망시에서는 가서는 시에 통동인 봐 직디래 그게 가서는 주제 가서는 전부 요한 말해 맞지 시에서 무시 이죠 직디 계주 직이래요. 다 뒤에 가서 계주 직 가서는 즉 하장 표준 사보여 봐. 다 뒤에 나나 즉 낭대 매버 지단 여 말이야. 재산 가서는 뒤에 나로에 가서는 아주 가서는 미기 가서는 근처급 없어. 뒤에 가서는 아주 그 냄리기 시자. 뒤에 시 가서는 소외기 시자 지단 차단 가서는 아주 가서는 망신 나나 된다고 된다 지래. 뒤에 가서는 망신 생대 가서는 하장 여보여 봐. 당부대 땅 낭대 하장 여보여 봐. 지단 가서 가서는 망시기 가서는 이양 나로라 왔다 진년부 미도 뒤 다시 독서 속고 했더니 제 두고 말이 뒤 망시에 세한 거라가 민망게 가서는 로동자 망보다 치자 망보나라 아니 가서는 소속의 소외 초유도 가서는 전신 소외 초유도 가서는 림신 가서는 아니 그 배교당 아니 가서는 제야 제야 제야 제야 친지 아니 딘데 차장 가서는 더 망시에서는 상만 년부여 뒤니 가서는 망시 가서는 계주 직하라 해서는 네 대부시 왜요 콘년 봐라 봐. 네 보이다. 타마 가시 당들 남선 현도 해줘. 다디 가서는 망신이 켜줘래. 뒤면에 가서는 아주 옛날 가서는 영이를 뒤직 뒤 태블릿을 뒤직 뒤 대세 좀 말. 뒤 가서는 망조를 가서는 뒤 켜는 거고 요 말해. 재산 가서 옛날 단다 가서는 망신 가서 장가 태비하면 요 말해. 가서는 망신 땅 외에 가서는 바지 가서 연세 가시 땅 외에 바지 척 말해. 다 뒤니 가서는 직니 간 대신 쉬어버래. 망신이 직 하장 차 탐보다 가서 하장 게 다 불거지 야구 이어 봐. 뒤에 가서 낭동 표준 사고 여부든 되지. 배차에서는 가서 이제 저러봐. 다 뒤에 나는 배차에는 시바차기로 세야서 좀 나러봐. 당부 가서는 시바디 가서는 룽기 감. 뒤에 가서는 린시기 감. 뒤에 가서는 가족이 가서는 감시기 감. 안 뒤에 가서는 신나를 써봐. 망부지 해봐. 뒤에 뒤에 뒤에 안에 가서는 가족이 가서는 미인식을 써봐. 가서는 심지어서 좀 봐. 통서 사람 가서 가서 망신 찍 나면 되는 거래. 다 통서 가서 가서는 익대지네 그 나는 뭐 하기나 가서 뭐야 요 말. 제대 가서 망신 나로 어디 가서 딘대지네 가서는 오 천사랑 가서 삼는 백 미리 뒤 가서는 대성 가서 딘대지 있게 가서는 남대한다 야나 가서는 부주 조당에서 직진 감고 부주 통서 간직하고 위원아. 그봐 딘대 가는 삼성 열이. 하정 가서 딘대지. 다 뒤 가서 가서는 단대 망신 나로 다 이야기 가자는 이 세바체 조통서 있는 가서는 딱딱 가서 팀상기 가서는 친리기 가서는 다 세바체 조조로 딱딱 걸어 뒤에도 재산 가서는 아주 가서는 가부 시부지를 놔둬야 돼 가서는 그 랭리의 하장 가부 임비에게 가서는 능수도 된다 싶단 말이야 다 배시하시는 아주 가서는 뉴 가서는 나와 지라야 내가

0: Jesus. Poye kangrika po mala shuna, dola zangjang mo kane jons. Dola zangjang mo mala jana, zangla che mara ka kane jons. 다 상무 단원에 가서 대주시 보고 그러 봐. 다 뒤나 가르시고 그러잖아. 예, 샤야르 전장 님의 샤야르스. 엔 푸야르 근리 가버시오스. 님의 마샤비나 근리 쉬고 말스. 근리 마시오나 슛 용고 말스. 상장 거 뭐. 상장 거 마시오나 돌아 가잖아. 제마라가 제거 말스. 제마라가 매면 가라잖아. 로야 장비가 싸워 큰이 주스라. 재산 가서 가족이 신게디 가잖아. 추마 교제 추익 제마키. 엔 제마 제라차 뒤당라 엔 세심 뭐 봐. 디시탄 가서 가지고 오 세싱 중단티 다가는 하는 가서 가서 진행을 다 대시 딜을 해야 말 봐. 최선 딜을 고요.
1: 디링을 했잖아. 변조 로체인 규제 루링기 기계 침무와 쉬어봐. 개개선 변조 라니 망셰기 예와 탄 켜줘 걸라 체지 누르듯이 나줍스. 탱 지멜 했잖아. 겔라 콩키 무투 망셰기 예와 탄 켜줘 대신 망셰라 링네 균진기 누바 강시 대유바 소기 제유 난된 걸라 체지 능규인비 텐게네 뒤도도 기지 능력 많이 받나로.
2: 흥고 쓰던 가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3: 상부 대부유 봐.

뜨게 보도 태바다 자주게 없이 수입다 돕슈 소녀 강기 테네야 파메지 자루자루 쪽이에 멜린 종교기 피우이 교조 시보로 제와타 조나 진토메 고행장 콘즈 참부 친이 되베 샤차웨 나바 테니 뒤지 못 해잠메 멜린 종교기 자주 태가르 주바타 제여진 자주 찌가르키 동해 프리타 무리 칸이로 자주 게시 콘즈 펑규르베 뉴제라 추즈제르 동미 숨주잠스 대외 탕군이 관저의 방제 류세 제지시 중국 고장 예동래 초비 규조시기 타다 미리 자단 양면 토라 방제 몸신도 대외 관저의 우다타 규시라 신수이자 제덤이디가 시기 멜린 종교니 멜린 창매 자단 토기 수급 체수기 소자시시 콘츠 르브 토고라 데니 니고르기 쿠리오타 용수 검찰이게 정괴니 동국야 캐브유 콘츠 고티기 자주라 데니 제야라 파르괴 차부치게 대외 콘츠니 가제 무리시 이바타 세 콜레토도 소화견에 타바라 로체주 시주파 데세바마세 저니 코너 원우베 코츠니 치부시야 증규로 총이베 밀린 종교 프리츠 장기 시타 저슈 치르 원규로 가우베 지르기 제예 타즈 당도 레냥 치베 미지 강토마 밀린도 리뷰 크디 종교 초로 양아 제외 마르스 제티 최바 제나 드럽 주구베 튕굴라 멜린 창매 당동키 종괴기 창보로 하람치 초동 유나야 지루 최동 계기 계주 기구로로 창보로 납기 십시 시지 잠내 하매 최수민 남기 소자 송겹기 제구 빼고 잠배 다수의 멜린 종괴기 고장 증업주 예매 바라 날수 도바초 호주니 멜린 창매 양우의 서신 디니 왕도 규르켄 타 송겹치 겐디시 태롱키 로비에 카나디의 창조 야존에 베린 초가 바르투 소자디 창보로 하람 최준이 휴전이 창아래 계획 대다기 지제 뚠찍래 개라 류부 범마마세 최와 까르부시기야 계획 최외 증제라 리미 뚠주 연세라 지제 동기 나잠 신토 소자디리니 초란시 소란이 휴대 소재지 이마타 휴소지 난키 과장 치송타 나동타니 쿠공지도 면소시게 콘주의 남규 창립지기 쿠유토 상가겸네 냠도 이마테네 뒤주로 가보게 소란이 세 콜레딩도 소대체네 타바라 롱오치 나동타 되었습니다

장래 동네 새 고래 감세 토기 자세 소차 최쇼기 제지 이나야 거저야 초난타 동그 카데기 머지 제체 매균 포네라 타나 소견 쇼르세베 내루시기게 초난기 수도기 레제타 치와르 데네 정송치기게 칸다라 튜버브 고급 탐송 품나 네글레 타르 소나라 치와 네버 예베 대조 고송남 카르고 치료 배제 최초 관주의 치와 하자 농아르 쳔버 이데 소나 교제 나유 다과라 증제 토비 예베 관주의 치와 조리 제네 개범 예와 제범 텐전라 진남 그리치 소랑키 파조르 지에베 남다 센드 지리 제바 티니 균덴 더부시 관저의 튜브 티단 뒤에 정의기 류봉타 도표 채와제 몸스기

0: अबजगे जदान थु जजे मुरी सिगि ठंगोर छिक्याटा खसे सिमकि खे कोनजो राजु खुगु छेबनि येबे खरा ठंगोर माउबे अबजगे जदान थोकी केबे पुंजे सि छुपिये कोनजोनी दादों राजिन सि केया अबजे के जदान थुलो दरा तातो राजेन कोचा छिक्या थंग अपसम केबे पुंजे ना शोने लमदा जिले तोंगचा की जुशु जमदे सेत हा छुछु वर जोगिये केदानी अबजे के रिगु नंग की थारगे छेशु की जसे सोजा के छेशिशे तातो राजेन की छंबोर माओ बे सांजर देने क्योजु देजा ला केन सुची पुरी था मुरी निगरा नोंगार छेवे राजु देनसिं जाजुनी खजुए कोसुन था हरगु छेबे छनजेसि तातों राजेन की तेंजे छेसु सेंगे था मुंसी सिटे सो येबे खजुए छिदब ना जो युति
1: से छुगे तुजे खाने फरदब छ खजुए जेसे ले जोगु जुर
0: तेमिना 동토기 얘네야 초구의 대자 된도 관제 장소라 나와미도 개보로 공배 똑치외 소자들이니 어버지게 자단 치명물이 개침부시시 왠야 관제 손에 나고스 내된 첩치부까지 되게 간이스나 초근 차베 겐히 코즈메 바르토 사제 시엔토 게보 자세 소사시 이베므네 코즈니 탄데 바라자다 토토 게가 페토바 총베 냐차웨 쿠디 느주 마나츠 메도 미종베 푸지시도 쿠르게 아비지가타 갸가라 헤도 니시예 게급 진행타 정중 송교규 차르다 제기 최토 소자 돕진시 초대 지시게 대다 소득 지나야 창보로 신도 내니 왠냐 뒤에 고토 기자 주 겜비 미지기 규례 총대 자주 디니기 매균 소수 체체신 자주 뒤 자주 찌가르 토불에 초시 자주니 소자 디리기 텀진 차지기 고전 티시 소자 테니 세루시 세루니 세 콜레딩도 초월 르네 롱오 치치동 시비파 데스벌레 고송 라자 코초브식 렘규르 총데 세루니 룰라라웨 지구의 포츠 대가라 파르구의 르갸시 콘즈의 급리 휴직내 쪽이게 세르의 교진이 지차라 모레타 초구초레 초피게 모레기의 초구라 숨겹 제배 도시의 시도내 차구게 세르 르베 지제라 뜬 숨잠 신신 르베 빠고 토부이게 세르 자주 장갱가 콘타 초고로 숨겹 체토 도쿄 체위에 세르 자주 콘즈 레즈 뒤에 칸에 체토 태야 콘즈의 동국야베 퇴수 자주 파르베 수보로 이공 피토 세르니 지제라 참의 이메 모에네 고소 뉴제 신도네 캐브이드 건즈의 동국 개우슈 뛴 시점 센토블라 뉴르제니 추즈제라 동맹 업줄에 개토 손에 크기 타고르토 제야 체크하고시 세르 자주 체외 고티 유유 체쇼로 정류기 도표 단유제라 댄네 매규 소슈 체도로 동기고 세르 파르기 지르기 རིགས ཚན ལ ཤི མེད སོ སི སིར ཁོ ཚུ དེན ཇོ མུ རེ ར ཆེ ཚིག རེ ཆེ ཕམ ཡེ ཆུང བེ ཆོ ཐེ ར གབ རེ སོ ཡ ཤོ སི

콘솔로 신수도 민저위 캐주마부유 대다기 고치위 고류 차송부 큐님에 고유 예연토 제르바 유바마세 타동 나머징부 네모로 나자르시기야 게히 타나 콘즈 치와야 미세 튜브시 유티 대나네 치와 니부 너공키 쇼 니네 계신 치와 셴티니니 대샤모토 게유 치와 티 중 통통레 메롱 농아라 치부히 제르바키 제가 도브제 추규 코나라 제시히 콘즈 치외 진신기 자와 고기히 퇴즈 동베 퇴수 콘즈 덤접 투즈네 추라 슈기히 덤줄라 데네 류도키 시그남 장세치기히 관서도 칸다라 제르바기 초와 뜻대시 조난 때문에시시 양배 어비지게 자단 주연이 자펑스괴타 강고나제 규티 이시야 샤르 청진나제 파르투 안주에 감세 토기 수급 체슈기 소자들이 통토 계조로 파수 친분이 변신 나외 소자 드리기 장기 로다라 송겹 차지 소 변조 체범마세 콘조 카스카도 조교로 가신 로가라 남다기 소자시 인디 콘조니 랑첸시 잼리 용조 켄돔 랑첸 리그미자와 숨이여발레 대낭 아버지게 자당기 랑첸 타 아버지게 나 세기 랑첸 이지예 랑첸 제 추이들 대주의 속도 체시 정화타 파수 정부니 계유배 파수 예비 사고 돌아왔다 무제 지부 갸토라 세리타 동파 슈비예 랑첸기 파수 너공라 깊숨 토비 뉴바디엔 랑진기나콘이 파소르 데니 고송 지기여 마시 랑젠기 수도 파장기 체로 급급수 생게 랑젠 레가 진송타 마르소 체바라 다주 체네 왠야 랑젠기 소 변조기 능주라 송겹 지기여 테르덴 콘조 남윤 콘조 창보라 데니 대자 개송 체시여 랑젠기 추부니 균토 대조 지야 매베 초대 대전 인류 랑젠기 16유구 대연에 초보에 등장한 개년도가 치고 랑젠 파기 증진이 지차내 까마타 파조를 체배 왕조 초를 체배 체도 배부시 증진들이 겐 당통매 제조를 조회 남았네 타마 쾌징아 순기 내수 통조 랑지

랑첸 니 진염 체시 이도 왕우라 칼레 항사 그룹의 소자시시 제와타 자주 정부 유협의 소자 참마라 송겹기 되바 차고 유바마세 지르 체바라야 캐브유 소타 자주 니 권조 이완 초베 최지디 이디 권조 세수 퇴연비 도표타 코즈나 데니 제와타 자주 냄비 저외 류봄 메바라 체라 퇴송수 코즈엔 티달라 데니 또 최지 테나 코즈니 남이야 고 미그루베 바고에 마르마샤다시 권조 자동기 참네 파자 기업이 전이기 김시 다 줘봐라 송겹 지지 예비 코즈니 나고 띠송 제비 빠제 젠키 바그디시 나저의 장중 캄 체메 최토 소 초바르 제비 제와타 자주 냄비 춘지 대비 몸에 탄도기 바고에 남라 치르미다 니니 메린 창메 토쇼도 초대치 콘조로 자주 이도 원시 대유나 니니 세 콜레딩도 초와게네 로치주점 대세 콘조 슈크자 하잔치와 마세 타동 자주 동부계 슈체부이 자주 체조니 콘조 코네기 천제시 멜린 종괴니 탐진 체규로 개베 디다기 자주는 고체티 제야라 바로고에 잡고 체지 코즈니 가제응으리 시리라 세 코레 띵도 튀네 타바라 롱오 70주게 퇴총 라나 튀민 도왕우베 코즈니 슈크치부 시기야 림주르 총예 프리츠 장장기 청슈타 도브레 옴스 갸규로 가싱 프리 시엔키 제노 체바라 장나 자와네 미치 다도 자제니 어비지게 자센 소자 난키 페그 상슈기 소자 체시시 로다르 고잔 치갸다 응업주점에 주비에 따도 라젠 봉첸키 개별람도 슈바타 콘조이 람바르토 자가타 동주 최신예 대다기 창보르키 상자라 댄네 지규 댄자라 겐소치 프리타 모리 창마라 라준 내부께 유바타 테니 곡송타 파르크의 체제기 천지시시 세루니 세 콜레 토도 튀네 타바라 롱오치 칠도 시빌하 데세나 코즈 코체부식 림규르 초예 세루니 진리 케와시 이바마세 고송 제뉴니 유나메네 티시 콘즈 자진네베 고유유 체쇼로 도쇼 타뉴세 슈제르 단네 메균 소슈 토르 동토 테즈 동구게슈 뜬시 잠신라 뉴르세 추즈레라 동맹업주 잠신베나 초대응아곤수 제야 토켐베 양외 어비지게 자단 체모로 검저 정신 체상외 자신 소자시 초대 지시게 티신 콘조니 어비지게 네가 체슈기 소자게 제시겐시 콘조 수보 체싱 시슈상 젠터동 신소 초제기 자주 차지 예배 그 생각야 밤에 돈토 테나 어비지게 데메 탕쇼 양모로 도르규 타제 강가 큰기나 주시게 코즈니 어부지게 마히시 정중 감기 체 뒤마타 체 포취슈 체 진행 체슈 제기 코즈 페니 초년 타 대주이 뒤엔팅 제메 세베 멜로그 대세낭 빠제 댐베 속자 시에바 제비슈 주이

0: 이게 망스 되는 모도 보고 두바차샤네 뭐 추우지 러베 투마시 채능 아이 탑시 등히 계시 보고 망스 두바차샤는 아이 기행치가 좋히 다그리 여호 추스 디고세자 첸스스 게리 랍자 조셈다 니에 더 규지 어 최사 디더 디브시보 키나니게 직다 다시 어 디레 러브 요마다 디그리
1: 让头发是你剥流了了，染了明斯大罗叔叔，就是，呀，这个人，嗯，上个工地剥流了了皮叔，空了的，托不起手啊，哎呀，那就是。
2: 부결이
3: 보리올라 빨라게 지랑게 아 민스타로 나순기
2: 잘 민도스에
3: 알랍다 조조연에 돈도 민이요 말이 빨라게 디치랑게 톱자 인순기
2: 어찌 부디나 기어리 어 부방 어 기어리 부방
4: 장 빨라라 부방스다나 그제도 수다.
3: 인조 가그레.
4: 어. 이게 니지. 부방 퍼자 슈자. 야, 계교.
3: 보리올라 토제나. 공을 찾아올 쳐라.
4: 와. 시스 시스.
0: 니장 아다 조링게. 칠 진제 43 유메 다 가지고 기랑 돌 뒤나시.
3: 빨라. 빨라.
2: 아, 근데 주소. 민
1: 大南主，大南主，邓普方，引出去个嘞。我是普恰雄昌，邓普方，民众我呢也会大南下。哈，一个嘞，先不说啊，今晚呢让个名了，邓普方啥？

0: 시기치고 줄이 온디치디 자바 고고탄 고추노 카스치리 마세앙아조 나니가 튀어내지 계시디데 뒤라 먹고카네 붕치 공대지 고추노 튜츠게 등마시
1: 나니가 제변의 튜스군에 등마시
2: 제사치
1: 제사
3: 전춘 나 섬수치 나란수의 조지 카고지 온디치에나 지금말베 나니가 나수니엘라 조지 용세시 온디치에비나
0: 小白家土马里了找我和他土里监狱了他的早上光地里重新主力的给国庆被别大事嗯切走了嗯我想继续蓝队那岁不用给你成就里 尊义呢重启不多
3: 人家你来要马戏记得干什么呢贴个大浪过送去去给你现在的出道的王者前面呢恰把我当头了这个起头马戏出道的王者前面都的他的出道的王者呢电波都有了一年最初天呢你学习经过的但是我最出道的王者呢最初的接生马戏蓝队那是
4: 봄 겸내차
3: 전춘 얘랑 섬주디 학화배 쏘라 치에서 랑게스나 시주네 추도네 원진치 동물토 깜스네 도구를 쓰기오라마
0: 닥시 겐여라가 니 섬주키이샤
3: 니에체나 나주 랑상 니수디 카스카라 야타비라 제비나 자우 랑상 우상상 보조 셀럼부 까하주시
0: 지 겐여라 섬 닥시 대령아디 자퇴지위 대수배 레집 장매 상황 등소지위
3: 주저 마을락에 겹쳐내 취시디 초보랑게 로스텐벽원에 권동치 다리 이능 안서 대다 승배라지 처음으로 투투배 마세 전소 치료내 개조마게 막등 동지 등지 공제다 머신에 손으로 강고대부 투투매사 다리 이능 독통균약지리 텐배강 리마티소에
5: 人心给进度不讲了错了冷哥的嘿孔爹当了卡地家庭的这一呢托过我你杀鸡的这儿吐过几个日本对他是俺的松松松给将他们多谢的过些去对他的国主就说用啊你老婆来切切
6: 他的都是的对 主任王志给如果忙起了几千年你对他个车下他都不要给在两个卡些了刚做的多少个人测评大侠他的贵州的杨白基地浪过顿住的松来出白主任王志如果恰过东张松来是个装下第二年的罪他都俺最没过了卡的确实卡些下面死了下嗯
7: 함시 찾아줍니다.
8: 이공 유배 쇼크지다 차리 이공 유배 쇼고 쇼크제디 긴데슬류네

0: 다양 거디 중치 총기기 제 두종 디네지 지사 제 권세 숙침 파자 막조 먹지 제 녀통도
1: 这他们做啥？回来了，回来了，他们明显那个女士。知道了，马总也可以呢，钱卡巴几贵？你俺四年这牛头马里斯叫做羡慕极了。阿姐，大爹的牛头没多。
2: 对了，俺做老早，阿姐，你也别出去多嘴，天早过去给我，大早早早，老早起来。你这苦命啊！是，上老早，叫。程局，爷，我你新换的这三把行情做的，天天介绍大洋沟的。 朝天门给，创作独进店内的人了，请不起。没些这个人工，你这来买点吧，怕住过了。一年可是个了，忙做个，把人不直接带下，得用在何里？看医生呢，这地忙做个，你到三亚去的，这矿在帕尔比呢，住的现代给矿在帕尔格里，这矿在帕尔上。
3: 重庆的芒族学金铁山下，陆军说，俺村搞不你个木头了，芒族家比较便宜呢，这个领土也远嘛些。
4: 伊那熟悉等了，俺村村民蒙古边界，芒族西乡呢，住的矿在抗拒电波用气的是下面的，偏这铁山太木松。铁山村边参观一个年纪，几所矿位了，相对学馆呢。
2: 师兄个意思，得不得过那程序，千万样样嘛的。俺村芒草个茶馆这边去了，当然去土木做了审批，瞧不着。
1: 大哥嘞，
2: 俺村我是专员，三年内送，新华你这茶馆到了，你当然是重庆给专门做委员，这的出席，弄我不参加，混在国际，芒草村，他的内部还是不靠谱钱的，做个当地，录取我了，没收不瞧嘞。
5: 阿家长了。
1: 哦。
2: 大家长，都不得看你别亏嘞，女儿就是前面嘛噻，我不在看你那么多。
1: 老李，让开些个路，谈到这一趟出席狂欢节，马才苦命多。
2: 嗨，这狂欢上，都不懂我用米，他们的土鬼家是中央米多。
6: 年纪轻了，三看可是不行，吃个饭噻啊。
1: 茶馆拿了教程口一百次狂欠不都是关系啊？俺这倒是呢，你快吃乖。要么都乖。用啊，用啊，用啊！啊，这个人就晓得，但他不都是的，从肯定是给不着。哼，孙虎，但这个房子这个是别，茶馆拿了，你那女妹都是的，师兄给推动拿了，这个房子根本用不起是关系啊？那天做的推动是硬硬还最些。
7: 你也可对了，这出去通道不狂破格的事，拿了助理倒是伢啥钱吧？穷也没得。演员了，他这个助理的现在该做什么事？
8: 这群，他这两个男女关系，我也要去对头上，也不相识。
7: 不行，控制，春龙那组肯定是新的。
8: 俺做重庆的队员。
7: 这边的冷家大陆水呀，对起。
8: 蒙古，去哪做鬼火车啊？是。
7: 对联的，哪怕天土。
9: 在中央这里挂车，结束。村队到了，让给忙水啊，桥东的年轻货。
7: 熟悉了，皮皮。
10: 熟悉了，
7: 去哪总阿三来中啊？
10: 主席啦，俺最去让他们上学家呗。对是的。川下给人民币拆毁主力，他到王镇前边干啥？嗯。
2: 也好冲，贵州主力重庆是做啥下？俺最搞不你个木头皮，免得烫过的，但也不认不得。
10: 他们啥子也推到街头是，看到前面跟着几个妹，看那个走丢那路。
2: 嗯。三年内送，师兄给主子有在呢，他们俩主力可团结。
3: 수지라. 고달라송 김이게 급단 되지. 막고 연 그제 정리.
0: 최사.
4: 고도 만년도 도구요지. 간다 혼자 사도로 채나. 가수 고아유네. 고든 지규리.
2: 다 그래.
0: 수지라. 기량게 더도 치슈 켜서 샤미로.
2: 뒤가디 님 주의. 님 주지로. 개방 비와 추리.
5: 시슝 주수네. 주제 고대게 니치아디. 로다 튀음시리. 고쇼군라 광시라 시마나.
6: 이네 촌레 토라. 제 콘세 탕토 퍼기.
5: 딩아 나즈 유예문의 셰비노 담사 심마르베. 도르디마. 나즈 냠레 치스디. 주리 송가 죽다다. 도쇼 지외 송이 길에 가시에 주어리. 주리다 싱뱅 즈라과 유자. 무드시나.
6: 지다라. 리데 사바강 스슈네 제콘세 주지시르 스코샤 나나스 야토밤도 샤나나
5: 나 이지나다 예망에 근의 뒤제 청소 묘소치디 티글라네 계좌유다 계라 예슈바세나 노요마지 훨씬부시나
6: 레스
3: 조준의 좀배 주지디게 야준아 침스비능시
2: 我的老总给面给了三女主给。书记了，也没能啊去，才还算呢。俺们这小马是，他的年龄了主要马是，俺是人数马少些些，工资空班呢，俺最空班些，工资开起低点没不少些。不久给三个车队，修个那天呢，天突然有马是，那就那拒绝车位呢。 시내 님 모임 그래. 퇴가 님 주디. 나가라 이. 니아칼 뉴시. 닝아바. 주홍파.
6: 어제 현재 감사. 쏴쏴. 네대 차로 가시 시유 상마 고시 시접제 동슬바.
1: 예스.
0: 아, 토시 토시.
6: 야 주서.
0: 나이네 가르뉴네 공신 부 시우고. 구셔 원라 차 쇼글 삐리.
6: 어제 디데 저와 저.
7: 토치. 시유자제. 탄도 소홍파제. 무유네 제뇨도 야요마.
0: 시유자 시유자.
1: 키스니 아메 기니 소가네 주리 뇨토샤.
8: 예포 주셔보. 저야도스 고차상. 양케르니 주리 송가게 뉴사샤.
1: 코데르 제니 중고리스기. 생겐 아테시 뇨토시.
6: 哦, 王爷,
1: 其他是两个信息,我注意的。哎,托西托西。你也可怕于。跟我走。
2: 您给吧。主公牌。

0: 老王
1: 아,
0: 티샤 카리네 콤퍼기 다시르도에 곰니라스 파르샤 아, 다니 토베 림보다 제 림보 곰지 방메 조 성비
1: 상마 총부 김지 소사 콘디지 스바비나 돈디엔 싱마라 지드미드 셰싱마루
0: 디게 니 하코유 탄데 조디 체다 메네 마네 털털 주기 다이네 녜제 녜토야미도 다도스터디 자가 주토야미도
1: 손게 못은 거기
0: 겹슨 겹슈 저거 봐지
2: 요 지초에
3: 망마차 뇽마차 세니게 님의 주선기
4: 그랑게 자주 배우러 쓴 거 입에
3: 다가이 세니네 송 게니 주리 송가 그제 콘세 지구 야마칸 곰뒤 제가 매매 돈에 코드 쳐버려
4: 제수 남산 구지시기

0: 칭 라시.
1: 소장 창라 감사.
2: 루딘 쇼핑 라 감사.
0: 콘팅의 괴저 서치 딱지 소 소장. 러선 쉰 라시.
1: 소장 러라 감사.
3: 루딘 쇼핑 라 감사.
0: 콘팅의 윤난 서치 딱지 소 소장. 등유 수 라시.
1: 어제 등유 수. 어제 김자 지르도.
4: 수시 등라 감사.
1: 감사 감사.
0: 콘팅의 시감 서치 딱지 소 소장. 최고 신 라시.
1: 소라소라 감사.
3: 쇼핑나 감사.
1: 쇼바촌 다제르도. 칠레 교환소. 니에 감디 섬지슈가 용구 니지. 디디. 원에 캡 상무 좀도와. 나 주당게 훈루 사비타. 주주치규. 로타 제사사. 데가 옥드 챤디. 케치 주치치리. 돌데브나시. 나 키나스. 사시 데베 잡디 소사. 예바토 샴디 오슈위
0: 주시라 로틴 쇼핑 피스
1: 오 주시라 감사
3: 로디 쇼핑 감사
1: 아 피다
3: 슈다 슈다
1: 레스
3: 기랑게 훈놈라 롭시 시드 조교 나니 거지테라 춤제 야오시라 되도와
0: 사드는 도키란다 루튼 허롱게 가르무니 그먹답디 비라 야오괴샤
1: 아 티제저와 롭치나라 쪽주챠디 레라오 메보다 케치 임베 촌나 띵섭추 주시라가더니 총기나리 규단가 치제 미마 루추야고 쇼그리 숨는 시리
3: 기랑게 기니 변조라 숨겹 쇼르 숨야데 나터도 녀데 도스도
1: 레스 탄대원의 셰비나 루누쿠기 게니변조의 남자 뉴뉴손자 초연의 죽주의 린타 망속이 초외국고 공토야민도 디가라 소저망구지 레구조야 마땅부채 초물은 인구치자 미심기 딜리라 슈긴티샤
0: 수장 디광라 조시라다 루딘 천윤게 디고라 까면나 뉴욕시 루누쿠자마세 게용기 게니변조의 내둔테레 지야호시게 보치바
1: 수장, 제가 동국제 십시 군류 변조 정시 태내 개니 변조기 개시릉 신문 투기 개르기 변조라 순기업 채나 개니 캐레기 마다 매차다 동자 커섭 투기 이내 개니 변조디 태월 장제식에 토담 치두 능시 구름이베 폐기하다는 유말이
3: 저는 기라라 십제 채도 가리나
1: 아 삼례 후단야 마초 이내 즉 휴초지 초지네 나주 계급의 송송강유탕 무관의 무비여규 제접되지 계급마세의 콩비러 록요체 퇴기다 배조 라수투부치국이 초신신의 나주 소공댐부유하디 시세의 사등을 숨지 권주폐계디 천대당 리그의 니고치국

0: 야사쇼.
1: 야쇼.
2: 우디라. 로노 신지시 주링에서 화샤 화웨이 병조 신지가 개교 체피. 오디동다 관람. 저리 구소. 지주니도지 러상 개차샤. 머지허라 광부제나 러상 원제 뉴슈 마탄베킹기. 마드조비베 배교 코트고고 공통한 용송기.
1: 야오초. 람사 머지허라 단련다니. 머구카네 랑고다 쇼숨다 마공외제 원제다 쇼숨 공티체 슝라메베 사자 다제다 야르티제 워주 코드 김베 마그접게바 베규체르 슈긴테나 유마리스치 마주시 가족구 누가로 넘드나네 유제 코드 게린 투부 채워리 수요리
0: 렛츠

0: 먹지남니 초고디 구술 최부 여다 나나주 숨비 훈루블레 뒤소유나디 초고디낭 시 니에바도 탕잔헤미다 치세낭 세스고리 미마망 속에 믹통 럭시 충부이나 시내 콘조 로디부유그리 훈욱이 내리상마 냠부 수주시니 미상마 차신부지 또야 충부이나 나 죽을동고 죽네 ngersikeba pela bungyu ki magdun cha chi chekul ba pu chepsi le de le shu nu ke bu ge
1: tan zen tang bu di tang ge sun bu dang xin yin zi zen ge ri lu ge du shu pe ne chi lu che ni pe mi ma mie ge ge bang du yong su lu tu che ri
2: pela mi ri sa gong rang yong 락다체비노 도도튼제지 간여게국이 디카레스노 벽이 다리역을 넘어가라 급제 요마단지기
1: 이내 다들 벼라 신천 넘로 라다르치기 위해서 계속 요마단 보이나 아니 벼라 징주다 배제라 나주 교주 망고지 뒤주 양고지리
0: 딜레 시외 춤미체니 Pela, siwei jingzhu tangore. Pela ki, gyurzhu netun di. Chinche, pela mi ma ki, du du li shikche. Chui du che ni, tak ju che na ga yo re.
1: Nga mi tui yun.
2: Che na tunze sum di, du stengi yin da.
0: Ta du, ji kanu ye gu ge. Chue de rang mu, lak da che. Guan di ka la, sung gyab che ni. Pela mi ma ki, chui lu te mu tang, yu su kum si la, zi jo che gu re.
2: 다그리
0: 디규로 개강 첨부실 하리 디네 디규로 견주세베 겐기가
3: 됐어 녀사쇼 부틸라 콘트리피스
0: 와야 다그이 내주 갈도네 람사 녀사쇼쇼
3: 됐어
0: 书记登了，照顾小何。念我这修，后年其他的修养给顾小平那里。顾小平将了，
4: 那里，
0: 修的，顾小平了，修的，
4: 修的，
0: 是，爹修的，爹修的，你的修的，
4: 兔子囊嘛是，
0: 修的。 구쇼링라 티링케랑 쳔아 티디슈니 장람주양기 권 까미슈고 상주 기대도 키랑게 나수 공제등미 천유 장람미야구지 준투구리 공구도 구해
5: 장부슈나 罗马人 陈玉将他们准压掉了, 我们顶最缺的一年经济当别接了也忙过可久了忙过退休大林啊我们也接受今天是陈玉将他们我们准压了一下大哥的接着我做今天是能行给起来希望过不前不多
6: 聂路队里打了我操起来开往苍马列内的王者者托不上苍马亚学的这就是了位
5: 顾小平了朋友同我们将他们了捏不拿捏起来空给成语将他们想过自动的自己你给去啥也有马达顾小平了托定了我最提问给成语将他们了在期末三马错过节可能是目的必须行见得不亚速可就了做南亚人聂朗山里还修托吧
0: 多少片？给牛子许多。我这，我那太多。第一，就我那几部许多。 Yes, 到处的。
4: 我这两年是需要中央的资助的，就是。
0: 用啊。儿子，俺最配了新州弹药的七九四九了，中央的创新蓝图啊。
1: 前头谈的俺最配了干啥事情了？打打过了呗。
0: 中央广播前了，俺最台湾十三个市委出面的前经济建设前，今年我说干啥三年事情了，断过的。
1: Yes。

0: 멍지천락에 맞지. 접속 제도 배제니 리미 바르메 창고일라 데르마 잡아 소르 송고요.
1: 나중에라. 지지람주 꾼게 동주. 티네. 길겐 찍고 갈고리.
2: 기운 씨는 마도 강변으로 부수 도용이.
1: 라는 치타 대직 되다. 도스모도 니 중심 갈릴 게 없어마. 깜찍럽소 샤조이. 뭐시 전에 제다 몰라게 나 곱조 상세 시간 다주. 라세 되유 나도 계지 막고도 제 시고야 요마시. 고스스게 디사도 되베 계교 막기 다시 격국이 주지. 장계 람사 상샤오 첸아 루비금 돈에 전된신 신지 숨기 사잠다. 미도루치. 내 먼저 가지.
2: 레스. 아, 녜슈 사스.
0: 샴르 루테 연전국에 감히 나줘.
3: 장구 슈비는 내 가르쳐 주지매. 대 슈비 행계 상매 힘세리. 세린기 제휴 청시 동시 제보. 냥아스네 지라나 과도를 치유. 키나 상매 시리. 나나 주 장라는 부디 조준 시야디. 수시 등락의 숨 능시. 진내 장람 대 된제 리리카 레가 라스톱다. 니부디 천높다. 타나 캄베 구기 외서야가 중진로 티네스 전주는 신탈게오리. 계생아 주 장람 부세 영매나. 아니 미유디니 문교 용답 채우지. 제상 아래 따와 균교 채니 세시 삼시 송 넘시다 삼대소 계지 직제 기준 시규 뒤주증기.
4: 낙제시 뭐 링라 아래 철시 슈
2: 쏟아
4: 칠레 개환 링게 니에 철시 디 장구 슈비는 당뇨비 주시신 안주 탄대 넘시다 삼대근 내 출시 부인어 계시 락제비 연락의 수무 능시 체시사비시수 죽준 제비는 저주 편심을 주시 계시 냠수삼 제비는 지마 뷰제 털어 내둔 치불라유 삼심제도
3: 키란 공주시나
4: 니에스나 안주 다유기 럼시다 삼대기 균폭셀 시제 닝부시제 사부주 양나 땜부다우시
3: 제너 졸라신세 가수 이면 되니 땡기 치우르베
4: 락제비 연락에 근지 야오나스 니에스시그네츠 마자시제 카이유 통도 지수 카지수유 랭게게 제시나로
5: 증마 야오디미나 로주단지게 대자기는 토시 이네 디데 제비나 마네다 레유 더블로퍼크리 띵간즈 탁주 마시카미그네 토시리
6: 저부쇼홀라 我 kirangi, Gongjas, ni dudu.
7: Chelsea di nila, Gedula, Jundu. Lam judi gangi, Lam shida, Samde Mabuji, Munesu Sabri. Ine Sadu letter di, Nusi Chibusonza, Nanzu ni bardo, Shipsi ni negibe mase, Jebo Shipsashi, Malo Shejila, Yamja Solo Jebo Chesam, Sundedu, Mehorjin di Sinam Shabina, and the top show Gomu Topshari. 이내 용수 기준 체비나 미슈다 문슈 노르슈 편지급의 마세
8: 이디아도
7: 뒤수를 꾸고 여자 만주 단대 내수리 시부이나 예를 수야 요 말이
6: 디르시 제레 희망소 양자를 왜 군지 세주니 십제 내수 퇴교 가세시 계시 유세 니바도 기준 체우 유나 만주 루루 병기 내시 망소 군우 체니 외당 외부 세대교 Dine mo chumbi ino, kui shinda ni ya, jima kimbo zhe gyuri. Tadu ma tangbi ino, nye mokji liu la da, mokji he la chi ni, bi jing chi, zhuyang la tak chun na lo shu yi.
5: Chepsi wei la, tadu tun da ji, kye cham shi rari jia, di zhu zhi ji. Seri huo du, gen lin chi ni, ma zui le zhe to gi, shi le kye wang da, tam zi pa. 等都做不做，多帮忙练习不行。

0: 다그레 계생아 주주주기 주리게 마땅부 이나 게르기 주리 송관이 유튜브체 콘조 게르주규레 콘조레 계산도 스코르 봐
1: 아, 레스 젠턴다디 니에도 교시죠
2: 야쇼
3: 朱振武郎在那边。正确，贵州朱振武郎的两个钥匙还欠下，现在呢，民族是开当兵，建阳的最咋咋糊涂，现在咋咋没得票，直接交出来。Yes。一记的对。Yes，秀。朱振武郎，陆天元政权，我谈的。朱振武郎，陆天元政权，我谈的，直接党员行。
2: 这是党员，这是的。胡大喜喜，我从我先给俺做了去。
3: Yes。
2: 呀，陆队长，朱振武了，俺做木叫不来，都做中了，没不是等过要吗？是。上课啊，真亏好些去。陆队长，今天俺两件事都，让个兄弟去过来，兄弟预备。
3: 兄弟预备好久。

0: 可里娜，可里娜，我全部同你决定了，轻松。小哥，今天不投诉啊。呵，既然可能拿不来了，那太美。可里娜，可里。多谢那小李了。罗天武了，既然你这可能拿不来了。呵，看前面的，你家刚来喝上前面粥。哦，这是哪打了？拿了小光俺们打，毕竟我们在多次去，既然去哪打？你心里话是，他的给拿酒的没个穷啥，就得咋想不是？马赛俺都没多，既然确实。罗天武了，既然昨天没拿起，快退了床单呢，这一次，你上台全部信错了，这人家信错，俺做到把零嘛的，那是要求的。
1: 姐呢？你谈什么东西？朱丽兰，现在去哪里住？让他回家吧。今天个床垫了，这还住的，谈何床子，从我开始住去。床子过去照顾一个，工资看不着，这还没多少。
2: 看不？
1: 哦哦。
2: 哦，工资创作难了，经常要买的啦，来个大看过买卖，修了钱也得这里。工作三大了，跑没见有要买的啦，推上村镇那里催买账，听不到要买的。
3: 这房子估计给定给钱不？
2: 哦，买的这是不要的，听闻他多三大个工作，人民不是不要的，这里村镇当上，这是不要买的。
1: 哦，
2: 对。罗天武啦，既然给买钱不是，俺呢，全部。
3: 新白团座那就有嘛些，新白团座那个明明白说，没得处理客人是过去给不得。
2: 哦，第一工作多，一年俺最近呢，微博老交钱的，路上听不起来，是吧？
3: 啊，
2: 呵呵，啊，这个是看不得做，没叫人干些，啊，这个是俺做新白团座没了，大多钱都没得过呢，工作去多钱了，快要些。
3: 嗯，姐呢？给咱给我可这呢？
2: 哦，新不会不会？
3: 那，明日送新不会不会？给我拿单来。啊，哼，那不是也好学习？咱这对不对？
2: 明日送新不会不会？姐，你也过去嘛说。
3: 咱们微博呢，微博了，若不买些，就再喝点，若不吃不喝了些。
2: 啊，是的，吃也买吧，那，是的，可开心没？你现在可拉说也没说，不过大把多给些。
3: 主子，我记得我打小鱼。 我记得，我打鱼。
2: 朱丽面是徐伟一吧？是的。让个的朱丽给看着。
3: 哦，呵，弟子，吃点点也是。吃点点，
2: 我们都吃过了呗。
3: 哦，我从那吃的，我们送上去。
2: 三个三杯朱丽的做，我做大伙你是当吧？
3: 让个的朱丽小牛一杯，说许多。
2: 哦，
3: 朱丽快要。
4: 你妈那就是，你妈小牛鱼，小牛鱼，你妈呀！啊，这我那助理呢，其他个谁说过？
5: 找，嗯，要死的，要死的，
4: 要死的，要。
2: 哎，是
4: 要钱吧？你带一袋，要钱，要钱，要钱嘞！
2: 小李了，
3: 啊，
2: 我听你没说嘞。
4: 要钱，要钱。
2: 米的俺做重水，啥不打的打了，手机给他啥不用买的，哪里买都要的。
3: 明个啥？
2: 谈起贵啥？哦，这个米的，哦，米的铺的，哦。
0: 칙 미디 어 미디 포리
1: 랑휴 둘이 먹고 드레키 두기 대체 대야베
2: 미드 좋네 치밀로 미상시 소시를 나왔던 거 맞다 목사님 옆에 뒤수 여비는 둘이 라지베
0: 당지구에 나저디네 사다 치슈르다 총소나 그 서신 폐치고 콘소나 그지 시슈네 제제네 자 초십제네 자 녜라 저거 이나로 디네 코 게사치 요리 코들 코 총들 건지 요르사 제사 자사 편이 요마리 총소나 그 팀은 국민당 먹부나 슈베 밑에 소의 로요제 쿨로 미차샤 제사 공무 유베 마세 멘테 요리
1: 견다디 도스치 유마 주베
3: 예
1: 유마 로든스티니 미디언 좀에다 상마야 되슈 멘데지 내쳐매요
3: 예스
1: 저거
4: 예
1: 종대진이 캠보디가 제디 종사할 꾸리지
4: 예스 주린라 이 내고 주 세고 탁주 그제 저제
1: 고조 주리 워주 무격 상태제니 소수 사정 엄마 대제 선주저 특치주 대민 고조다 중위 발라 삼대 비리 시도지
4: 예스
1: 레드 소조기 레집 상마 나니가 종대 소도 있으네게 종사가 구제다 신조 김구민아 대시 제육 레집 조 소도 수 있어 시스
3: 시스
4: 시스 어찌 로트 둘이 성가 과게 없으베
0: 지다 섬유리 다도 과대기 없지 스미아르샤
4: 어찌 로트 선라기라지도 디 젠다 젠라 튀규 남규 야호 시비유 뉴마 컨제 샤비나
0: 디아자랑게 하고 말다
3: 놀리다
5: 어찌 로용비
3: 놀리다 어 로용비
4: 부신 장면 소고 야파그르스기 라와 스니 제 겸이야 요하죠 아 딱바도부도 뉴마 저거
6: 엄마 미 잡한 시바마 뉴라 총칭러 제 주시 승비 망타수 요시 팅에 까부니기 먹다 마칩치라 이자 총치기 소고 자녀 갸체 뉴스 송스 파샤 땡땡 네트워크 요시 나 수공야디 내튼 다 딱히 지규치해도래
4: 아 네
5: 아 나 쥐구지게 쪽담라 이치 지규어 말라 대외경 쪽담 수규어 말쓰기
6: 탁지 신나 나 내가 차 주인다
4: 아 영아
6: 나 주인다
5: 아 영아
0: 说起来 여자 상매 삼자시라든기 나서 세부카기 상하기 칼락세시 마르신샤
7: 여자 무소링구 파자 나나주 시주토라 리지도 스나나 마시베
5: 총 이거선 주 카탕부 열라 총 색선 주 카탕부 열레 체유 장람 타다 소시베 간레라 표중으로서 접속 체우레 계시 주리 퇴기 근데 주디 자외 토니 탁주 뭐 투비이나 속조 같이 전에 다야 요마시
7: 타도 니제나 아주 된기가 지승 부요마시
8: 대원마 집주 칼라 양면에 개 요마시
3: 예예 오잖아 새 들어나
0: 나
3: 승매 오잖아 감사
5: 감사
0: 접수요이다. 예치나서 시세신 이승모 가라.
5: 고마래. 가래 윤내성이.
0: 어따디.
5: 아지 대쇼다. 주리세야디. 서신하라 덕부요리. 이내 서신 신배라와 요마리. 삽다대주 락배나 요리. 삽다하지게 착보다 뉴무다. 니지치 둘이디 소교 만조 뇽츠수요리 둘이 같이 뉴룹체네 내두 시세토리 탁주 통마시 제자 서시 신별락과 라비나 신의 시세네 둘 탁주 통래 예 접시 심주칸 루듀소 제야라 초진의 목격체 초진의 딱제 심주체니 서신 주교기 최대치 유지 수제 안수신제기
9: 色心居居个来着了，娘牛大西子设计最先起始了呗。
0: 丫糊涂，一年俺村四九团结起来了，连几位上不落来，就我当头起来。
9: 嗯，等给起来你个各种啊，连几不客气个，看着大，马对面给写的，路大转不起来。等到洪水，上面落水来着了，凶牛叫。他那腿跑了，我们这顶上土不起那么多，用个马力。
0: 呀，
9: 卡拉萨托，呀，我一打，呀，地球，
0: 啊，说起来，
9: 来，让说吧。

0: 네티지 고시게 혹시 종즈 메롱 거래 뜨고 미는 제리 혹시 니바도 뒤사 메롱 거지다 중문 메롱 거지 고시게 투치 혹시 계속 고시게야 장샤 뭐 전부다 고시 말합든데 주비 있노 팀로시샤 탁주치기 니부디 론노주기 조준시소 당슈청 대등외소 서신주교기 최대치율 규르기 삽다다 신부축비 서신학주다 강바 멜라 김재중시 당시 미라시소 찬용고시기
1: 아, 저리워라 시주디 하오시라도 이내 찬용고시기야디 삽다다 신부축비 묘둔치그리베
2: 어, 제자
0: 중앙의 점자시비 서신주교기 제짐나 중시당보다 동유县的特别 서신유재당 Tuanke yuxie xie, timlu di na dianji xiebe gigab luang pu, xingbe tuanzo ge zili ne, ji gyu da, changsha, lu tuanke to ne, se xin meba da, nyungwa. Ti xin tuanke yuxie ma dangwe, xingbu uibu namla, guaxi gebu be tenpe na yuxi, sabda le ti zongi guaxi gebu xi. Ti zhe xiebe na, gongze nye zun di ne, cowa gyung gyu tobe ma xie, nye zun gu ne reng yi gyu gyu dang to xi. Sumbudi, Leidun Tsukchungge Takjeda Gyeche Chibgyu, Zhao Guida, Xu Huagun, Chongzui Guzhine, Neiyu Donggyu Takju Chigi. Lengye Yima Xuda. Ma Xuda. Chongzui Guzhine Saba, Yangjia Xingbe Tungzone, Dengu Chigri. 계시 서신 주교 제배 규림나 레집 긍롱시기 니조 팀계다 고스 광예 림비이나 내유다지 제대 다티등이
3: 예사쇼 아 우틀라 친구남배 이스탕마 중례 칸칸 제비 펴트 저지 쇼그르베
2: 디리 지금 유로 로메
3: 라
2: 남사 정자 유엘 유베 징립 레집 상마 초강로 초도쇼로 로누 레베 제로 상메 레가 치싱 첨부시다 요리 로트 페치웨 싱크리 이내자 총기리 이내자 레가 후다 치요리 이내가 주 땅상 땅윤기 레가 딱제 최고 유나 후르다 세야기 잉주디니 죽을다야 요마리 Nyeri wala, lutu miru ngari, semi, nyeri pöpche, samlu tohne, nyerun takju che, gecen mebe, choglu toksun tang, lopchun nende che ne. Beli nyewe, sashin ju ju gu legu lo, suwa shukri. Pagbadu, nganzu chepsi simju khangi lutu chu, simgui tang, socha,
4: 忙做去了，忙子亲姐，忙子娘，忙子爹，忙子亲你，点点滴滴俺呢，大家心中列队的，也不是别物的。
5: 新哥可能这句，俺是大家听的。年轻个的，为了卡托这点要的，处处熬过去呢，来玩卡些照顾的，你卡过要的。
0: 他人我都这个也卡听呢，创作来这边点别些送过些么子个。
4: 新个他年的，前天做呢，创作老板没么天做这事，唐启贵老我没事。新错呢，新个过时点不对，年老了，听我们就弄忙过要事，新不正日子些，新个卡托不大，吞不马卡些这事，新不正也。给咱最难个车间的这事，新不正点个钱不？罗听我啦。
0: 常过去呢，俺堂的新个铁索院长陆一白的孙子，当了托县的书记。
6: 中，让俺你们的学，给咱做重组个检查去。
7: 啊，
6: 太
7: 你
6: 个
7: 嘛
6: 事，
7: 你
6: 重
7: 不
6: 过
7: 我
6: 们
7: 得
6: 归
7: 哪
6: 样
7: 不
6: 得？
7: 自
6: 行
7: 过
6: 去
7: 也
6: 得，
7: 跟
6: 着
7: 重
6: 别
7: 个
6: 钱
7: 不？
6: 呀。
1: 수고하셨습니다.

0: kiran zhe na le se xin ma gu zhe yu ne ma shi ne sa da xia cao zhi ta de men xi ga xi min si ne su yi xi le a
1: yi ma jin yu xiao
2: rang xin zi di tang de chi bi ya chen mi shi ne
0: 私信要我的这伙事件呢，性格都怪没心思。嗯，通通你打听。私信的开场就连夜嘛是，没想到给送去我是。通通我还怪我那个些。点点堂起规矩，规私信规矩，卡多不当，吞不骂脏么，行不规矩，压岁的过来呢。
2: 你行不行不能念出些啥是吧？罗金兆峰，你吃下去，当几个月了忘记这水吃不吃？让干妈现在也行个月。郑权，
3: 爷，
2: 公子仓库派提醒，你他接住。
3: Yes。仓库记住。Yes。
0: 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
3: 마시. 보고는 보고라지. 됐다. 예. 지만 지대 됐다. 뒤로 니 실랑스 콘라. 삽다게 기브리. 더도 되게 됐다. 뒤시니 로라 그도마 기브디. 멘데 기브리. 띵아 주부 띵에 샤시. 제양 직주던 뒤 총부르다.
0: 디 가스레.
3: 나다 중부. 사지시도 소 비행 소비. 둘이 퇴부도 쓰에 쓰시도 쓰고시게 봐. 가르도 와. 아. 더도 이게 진도 이. 방다다. 뻥미 있지. 니에 쓰에부다 키에바 고시게 부든 쓰에. 니에 마가 쏘도 오르베. 니에 중부 쏘레 제도 오르베.
2: 카네 카 뒤시. 콩로메브라지. 사지사디 중국에 왜 치드리 나모 망조소 도지가 좋아야 그거 누구지 내수대에 좋아시켜야 치드리 랑소드리 한바시니 망조는 냐프지시 라다샤과 유기시무슴 개박할도 아 주부터 제시키지 두도가 카담다가 사지고시야가지 내부터 구해
4: Take you.
5: Yes.

0: 아자
1: 유롱
2: 어제 유롱 용비 예야 야쇼다
0: 견류라 대미
2: 준준년 도르과 타초 접 되었으긴
0: 어
1: 된다 윤치로 시가 줘다
0: 아자 준준년 도르과 네 땡기 제샤 예 출긴 수자 괜찮은 얘기 그러샤 디 준준년 도르과 네 되베 문제 이르샤 아자 그저 죽으세
1: 给你了给我做我的对着小宋给让给钱呢我就连过去呗
0: 连过去连用马鸡马鸡其他你这次马鸡
1: 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玉龙让可就开始有个你姐大大老板之外

0: 저 개체 무슨 와?
1: 개체 무슨? 나 간주 레온 종유.
0: 아, 유룽기 줄긴 게 제부 퇴샤. 비절이야. 치주지 김 제국이.
1: 아. 무스지 워셰. 디제군의 편시르다. 딱다시 가상장게 녜규부 유룽 소제 제인 시사라.
0: 지 겐류라게 제스 공원의 미산시시샤. 저 같이 있어.
1: 아, 계제면서 잔례가 지시.

0: 아차, 오늘 리위 원고 중부 커서 우리 바바 제일 중요해.
1: 연지 여러분, 제일 던도 캔디스 커서 제비나 무빈 담도 침다 튀브리.
2: 아차, 리위 원경아 저 바람 루지 시작. 바람 넘주 터무 주게.
0: 지.
1: 캐란이를 빵다 유배. 캐시 빵다 면은 뒤 중재 약시드리. 매스첸 다리니 연지를 가야지. 리위 원다 바라 파르기 저와디 마셔주. 디네 리위 원비 오삼주. 이내 스뮬레 대지라 바라 셰쳔부시라도 리위 원 당장시야. 먼저 되게 되게 치주리.
0: 맞아.
2: 아차, 다도 바라게 유원 유원 스페무도게. 계속 아주 강과 제비에는 소비 주당 부가.
0: 지.
1: 바라문의 리유원다 팀도유나. 수가 토마리. 광게 딘제 나야디. 나라니 먹어 공부여리.
0: 씨. 아차.
2: 아차.
0: 아자를 봐 먹어내 나고다. 강부디다. 아무라 주응이 카리스 심에 되오래. 카리스 갈래 먹게 배 밀자오래.
1: 만주 바라를 타가 단제 코랑 상도 숨스니요. 아유.
0: 아차. 리유원 되다 탁주 토브리. 你也准他跟着瞧嘞
1: 让给Lex车 让给Pip车 你不能吹不起 没事给不起吗对
0: 没事的话是找着求死没 爸爸俺爷俺姐 这就记得 你也看不能这样子 一年阿家让给婆动不起 去了店家爸爸他的个当子 都打打 俺还可以买不起死 没事阿家让给卡巴给不起 俺从头学死了吧 俺到阿姆拉帕了卡切语 俺从头学不学我 因此拉起的 人不过语 拉起买不送到 你也学死吗的 Rangga dhaga dhaga chi.
1: Rangdi kharsi gore. Rangga nye khangbae polin chir sugi be.
0: Thalu khangbae polin amla sushio gobala nga chik sum naan chu. Nye chika gimba chay bi. Hanjoy dhige gye juu nyo bi. Tanda nga dhru sung tanya me. Maungu bae dawa khashe khangbae polin chay tu su maari. Chi chi yada.
1: Rang.
0: Aja rang chak jen so gyong bhrabo.
1: Nana yog lup jing zho yorda. Rangli nye dong apta chayo.
3: 用修来松动过红一瓶哦我妈都是我给你买啊你进个住呀你进个住呀你进个住呀是这刘光辉上个鞋的俺最直接给人家你那么多留给 年年没过多 我那时候让给俺们这样的
0: 姐姐,俺爹这确实呢 叫人来我要的
3: 走

0: 겐류라 키라 칸나소
1: 녜오 개괴 관자한테 지원만 조성비
0: 지야 가리노
1: 광괴일 개괴 디미 유자 관자 지원만 조성비
0: 광괴일 개괴 디미 유네 키랑사 좀 균식 마셔봐
1: 광괴가 나 순부스비 마세 단도부도 강부디다 우리 광이 중요일 뒤제 되어리 제자 도선제는 그지
0: 광괴랑 보지 그랑 강보다 중요 수지 차디 루다 튀음지리 개구 관자 지제 초여 마리라
1: 네가 저세네 광괴게 등도 안 요트 수고 선비
0: 겐류라 네체네 삼류토네 광휘네 뒤 탁주 채우지 그랑게 관자 지네 시제 탁주 도마지
1: 라게시에 다리 랑칼 님이

0: 조디 나랑주 듄디에니 마음 개치그지 봐 라게제나
1: 이기디 네팔알로 체스시하 지우디기 롭디디겐 우라게 레제 네고 유지 아부이 나 카바치네 네 롭디 키주우유 자그시라 치그유로
0: 간다 이기디 다 롭디드 난 대비시고 덴데니 이기지 让给人家说的。
1: Listen.

0: 李玉文，你他不多让了年纪钱，该不交钱，若不起个月，你阿姆拉达准备让了干部使用嘛这点，你别得让巧了那个月，你那让给俺吃来出借钱，让给俺其他的这日呗。李玉文，你让了阿姆斯盆子差不多哎，俺让你连的也不让给洗个没呗，搁不的对，你让把拉达多钱个小事给等的。
1: 让俺开个这是零吧，让了一切也要的呗。
2: 可是让了一切也免了，你让瑞给也免免，免了几个他个谁？
3: 罢了，去让给啥对那给啥？你莫让对那边王就要的，看意思呢，你那去顶着俺就拿了好的救命啊！俺们俩怎么有？光了跑都抓了两千钞没有。
2: 子越，让俺谢玉，俺别的汤姆斯。子越，让俺能救出几十个药。
0: 我你给喝钱多，请你给菜来干啥？子越，让给顶这些药帮大喝的药，俺大玉文用点着而已。
1: 罢了，大忙过送个嘛哩，帮大面呢，你得用四个嘛哩。罢了，既然李玉文来，那你送你个七个哩，莫让既然个泡沫来冲个的。 既然给他不多，一路存点米钱呐，上面抢着去生米啥子的。一年他的既然给旅游文能行，泡沫的这代搞了这些那样客人，几撮个米，既然的，俺最轻松了，肯定是得人。你这里我个米俺也不想给就那年一百，没事，既然上的穿的老皮着我要嘛的。罢了，既然老给钱。
2: 他给起了那么大嘛那呢？给让个葡萄伯母几座地方从还给我嘞？给让个参谋爷起码几座地方找个人？也当的给让个虚过，给让的李玉文你们都是要了不对没？子越，让给顶这些钱，俺别的忙着注意。给谁让了帮他工作员了？马东西大，顶那给这些呢？这就钱的这个人。
0: 现在嘛，现在你和咱南面那边住民，看意思呢嘛，让入不归。
1: 你年纪也说了许多，这就是些不？你看钱不看嘛的？看钱兄弟，既然给伢米丢了，给下那个月呗。老宋局矿个内水的是路给钱不是？路给可不记不得，既然给可对不到那么个，马上给他给给嘛的。
0: 李玉文。
1: 伢谈的轻松的，空没作为我呢，让的那人工俺看起来是个人。李玉文，让给听我俺做难的，几早干了来啥忙不起来，顶住俺辛苦听你约了，让了一千七个月。一呢，伢俺们俩穿啥子急了？让给伢把那路车七个月的，让给弄个就俺站那边干过去，又有这些破啥子能心碎下？
3: 子越。
1: 让给爸爸听这些也合适啊！对着我们的做面对人也合适。你什么合适没有？让给找我的性命多。你信不起我要药了呗？看这钱呢，看最让别偷嘛的，看意思能啊让过我多。既然了没让过我药的，没让你们多打把戏，没让他抢死药，难得有这场没让了些子药的。
0: 李玉文，让木头爹爹比那俺岁数都是嘛些。
3: 刘子月，这次让给顶这些药呢，你让子面别讨你，你年难也，让了怪不答应的，他不当找我的要嘛些。
1: 李玉文，让药给你开车着，让你那找着去。俺经常的泡沫送子，俺给是顶这些药忘记要的。他那送俺让团队没多，李玉文。
3: 呀，玉文。 让装吧，谁？
1: 子越，让女士，让给看的意思，利用我比个月啊。看意思，能还去让泡沫人？你先打手机来，去让自己去个人。罢了，去让去买吧。 키랑 고베디 수지 마리 키랑 수수 포모 고고 여리 포모 키랑 숨겹 쇼레
0: 요두예 아래 가르치고 입시는 예 요아 대년세 와서 교리 고주세 바 님마시 아지 요아 라치는 마시 되다지 되다
1: 가리 되다스 토사메 바 저러시
0: 지유 라교 도치니 다니 워신 세샤
1: 나 규르메 한국 고수도 내체 자퇴 속제 요비 야 암라 총차치 롭치마 친구네 키라게 게메신다 세주도 미도
0: 지유 잘 고수 주샤 나랑게 세야 섬드지 자원님이 요원이 요마시
1: 용아 고아 루트 제바 차쇼 이내니 예바도 맞으나 내주딘 제 말합 제다 주이 이요원 라저로
0: 요원 라마트다 라신이 마시
2: 유원，让马出道，让咱往里说你们，俺俩可不顾你。爸爸，
3: 光辉，既然你开车用吧，嘿，今年俺们俩拿孙子，俺你爹不愿意。
0: 라디 드레스 변호 화인구리 기라니라 강부 유거로봐
3: 강배 폴루제바 누슈 첸부 시부스도 나다 홍예게 너니 강부디 칼라단지 폴루제고 삼치
4: 보르도 루치신이 주유교로 두도가수는 내 주문배아 도체야 오다
1: 요
0: 용마시 네미 두미봐 기라니 자원에 보초미요
4: 我做没有去，爸爸，爹妈不是为了康白婆留这图书吗？这，阿姐，注意给我一些机会，注意给人学机会啊！卡里差不多，但卡里差不多，就是你阿姐的学呗。

0: 여가 유숭기 이내 티리 기란 깨끼네 지그치에도 부재 지그치에도 나 숭지 비겨다는 그 여를 봐라 네 깨지세 신사 기란 게 이지 리유 원다 주고 유송나 말해 당신 미도 아이 지마 난데 모두 영고야 고민 미도
1: 지유 아차 진짜 마치
0: 아마 틴다 말해 숨주 세브시에비 빨아가 인칭하다 리유 원그 끼네 담그 세브시 나구유 봐라 키라 시기시기나
2: 봐봐 바브랑게 니 아자로 룽카슬라무도 나 아무라그 부손사 바브랑게 나스네 디저 지그리 삼주 나 아무라기 부손사 아무라그 나르 수보니이 키리네소 胡燕给你打个电，他去一。
3: 不然，初一你们都点我三年，我到胡燕点点别说，初一你到你们都点三马去。今天最新的这一幕，想想个这就不是。
0: 想想大周啊，看着有人。想想李玉龙的，该做什么？哪哪了？他的大多是你姑的，想想你的年龄。

0: kong ngui dige ngan jim do nyi kim te ri
1: a ja rang ge je thuk shi a ja rang lang su je thuk shi a ja rang ge liu la le lo nyi shu la ge chung o shi tang de ge liu la ge ga bu da jing du yu sna a ja rang ge chance ge bu yu sre wa de yong shi chance de kan yo ge bu shi di je che bi na a ja rang tem do khu zu na gyur thuk shi lo xie ji le xiao jun tem do da nie tem do khu zu na gyur thuk shi di je che bi na chung ge di na ngan su su su kim sa ji or da ma se ge liu la kang bu da jun wen sang ba gyur dik de da ja
0: yu lu ra sam ha dang gu yu ni kong zan ji da kong gun ji le tie mei chi gu yu zi dong da zha wa ka ke yo ma ri
1: a ja shan ta de ji lu tie de wa ting du mi ni el chance ge op de ne ga ro ji gu shi zi dong se ya de ke li so kyong chen da ge ba
0: chance ka ge gu le a ma shi ne ne zi de zhe mei ba
1: ni xin ki a ja ra wo ce wo shi ke ma shi kan da dim ji a ra di 나 이제 또 탁지 부지 개류라
2: 유로 아자 대유
1: 뭐 니 아자 대유 야비다
2: 유아 나님도 로로 수직에 안 가죠. 도단 도마지. 나랑 저거 거기서 진짜 다랑이. 콘저 삼 갈던 거 있네. 당 주셔. 딜레 아님도 놓죠.
3: 겐류라게 치킨 이제 라자 차가 힘디. 덴데 라자 가위 역시.
1: 디 튜레 게베 지도 지시. 니 아자게 미가스 지샤. 니랑 시오. 겐류라. 지마니 니 아자게 조시. 니 콜 숨겹치기. 콩 부디. 콩 라부자가시다. 니 호타르바등미. 겐류라 숨겹치야디 아자 숨겹치다 시구시 아자 숨겹치야디 나라주 마홍베 디기다 저와 숨겹치고시
2: 공조 가르 시엔드 유메 셰프주 나고야 가르 유메 셰프 싱구 유아 니라 쇼디오 나님도 로초 니에 교샤 섬주디 님도 리프루시오 단다가 제티 손자 나라면 미터미도

0: 도스터티 쿠에포기 그놀 허도기기 다니 차주교 스피르모도 미신다게 니귤 허도기요
1: 니입치라 나라니게 인치 탑시 요새 페이지에니 군이 데르마차브 소그시 타마데 아르마데미나 아는 무이제그르바 제마레 탄데네소 응규징룩 틀어내버시다
2: Lolis,

말하사 용신이 밤니기 강하신다 아니 교회신이 감나 자신이 부익수 기나네다 지라동아주 님묘기 니치 익수들라 되윤다로 촉락스기링라 높중쇼인 다 디링라 샤샤나 조시행은주 부익수장에 멍시기 강라 아니 먼저 가서리 디단 드베기 링에 쇼그로 봐 아 쇼고스에 세도 낙사스에 세도 다가는 신이지 니기 틱텐주 인주네 신이 장신이 균롱아 주식이랑라 기초를 되니 링에 디강라 도중 쇼인 다보도 있나다 익수 치신이 패실로 정할 연구하지 진성

0: 징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소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 지류 세골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 지
1: 망셰니 예제 미망기 튕기다 초외 촌에 더접 중위 루셰시기라 망셰라 이와 망시 난드 표송 초바마세 교제기 진타 체치르 덴비 대 민남라 세타 메비 삼베 롱주 탄노바시 제이 탱디 시제스메레 제나 변조 롭친 규제 룹링기 기겐 체모와 쉬바 게게사 변조라니 모두 벼기 망셰기 시제레 망셰기 예와탄 캐주 골라 체제 능규 임베 탱게네 기시 유바슈
2: 다 드린 게 간선에 난된디 간속에 망식 예화당 에는 거기 계주 디슈인스 다 망식 간선에가 디캡체 준 거만에 가서는 망식 대 예원이를 챘는데도 진이 간선에 칸에 땅에 여발라 안에 가서나 간락에 가서나 초가르 매베게 에니 가서나 시딜에 간선에 간속에 다 지단 게 망식 듣기래 다 뒤사마 가서나 직당 양이 좋아 이유바 칸에 땅에 여발리 안에 가서나 락바당 강백의 땅답 메겨디 가서는 망시 다 뒤에 가서는 가서 잡충아들이 다 뒤에 잡채와 왕도 시에 가서는 당대기 가서는 칸에 땅에 망시 당 가서는 아니 루가르기 직 상마추입이기 아니 가서는 망시 뒤에 가서는 칙당 양 뒤 가서는 자다 메겨디 저러와 뒤 인도산에 가서는 가서 연락해 진대 저래 아니 시에는 초유바 초유는 시에바 세죠 말에 루카르기 직 되게디야 아니 때 참아 야님이 용바이는 아니 가서 가서 보여도 문에 걸어 딱 뱉는 하장게 마음이 요바 된대지레스 다디 인도산에 가서 가서 캡충행을 찾아는 망시도 찾아보이는 아니 가는 칸에 땅에 요바다 가서 락바단 강비 가서 초다 가르 매베게 망치들이 다 들어야 가서 요와 니치네 저거 요와 당부티 가서는 뒤나는 당부티 가서 냄주 가서 가라 땅 척베게 아니 가서는 초가 당 얘네 가서는 제국의 정신 매베게 망시되지들이 배셔서 가서 자시다 보러와 가서 팔라미지라 대배소라 진지라 시조 지미지기와라 렌주디바라 대조 다디 가서는 가서 자시다 봐 다디 가서는 가서 그 땅양디 당 책디 가서 딱 가서 그 표현 가서는 산에 상말이 유비가 되는데 이내 가서는 자실라야 가서는 남자 마음 보여 여러 번 자신은 자신은 배신이야 가서는 레이 세아통서 가서는 자실 콘도 두고 뒤는 시기 현대 가서는 다 루가게 나로라 가서는 양 고시게 남버 뒤나라 가서는 자실게 남버 유비가 책 남도 때 마음 보여 요 그래 찍디 가서는 자실 다 뒤에 가서는 대정에 되매 봐 뒤에 가서는 경고의 땅 가서는 견도야 같은 가서는 진짜기 믹스에게 가서는 책임지에 매봐 디네 가서는 포무수에 땅 쳐봐 디네 시 가서는 사제 강도에 땅투 땅 쳐봐 디네 가서는 소수에 가서는 소수 가보치고는 가봐 땅나지게 해봐 디네 시기 가서는 창식이 그래 창식이 디나라 가서 창식이 디에 가서 다가를 안 일이 그래 근데 창동 뒤뜨잖아 가사카를 땅 쳐봐 딘데지래 다 가지기 안 가서는 메시 가서는 충류기 콩 임바 강식이라 가서는 디 가서는 정통 자사 장사 자사 이날에 양문의 띠띠 친구들 강소로 서고 돈도 지도전에 신의 숙제가 나라 당초부에 가서 체류식이 창시절에 어디지디 가서는 엔 가서는 제식이 나라라 제사 가서는 망시들이 이와 니유여부디 가서는 직 제식이 나마 이모다 직 가서는 제식 맨비 강사 당초부에 가서는 망시 니를 이와 니를 챙기기 도스 다 가서는 가사카로 당초부에 가서는 디나 엔다 배샤진 가족이 있는데 자시에서야 좀 들어봐 직디래 디님 능신게 가서는 양 가서 가서는 즐루를 싸고 가서 봐

이리 자 도서 가서는 개도 당나 되게 란 가서는 소소하게 가서는 가주 천백에 가서는 소소기부 정말 다 가서는 아주 연다 로무 게 믹스에게 가서 계주 가서는 르무 지기 가서는 망식 지기 쪽에 가서는 소소라 가서는 다 소소하게 삼바 천토바다 소소라 가서는 용서롭게 대외에게 용서 된다 제도 보죠 여러분 아주 다 양자 시대 남자 몸 비슷해 배차시는 아주 가서는 창사 잡았다는 거 말. 양만의 가서나 딘데 가서나 딘데 마우치도 다니 나도 가서나 양자 등도 가서나 양시스요 봐. 딘데 가서나 양 종르 나라로 말. 창루도 다 양 코라나 가서나 갑자기 가서나 종시스요 봐. 딘데 신게 가서나 포당 뭐 양만의 가서는 겐당 쉰 然 딘데 신게 가서는 原天其中 딘데 신게 랑게 가서는 지속은 네법 멘저를 대지 니당 뛰인지 가서는 아니 시당 거야지 가서는 나도 제시기 망신 나로기 기주 하전 가지는 신부지리 제시 예비 쉬고 가서는 뒤 가서는 대중의 진식 사정의 진식 그리고 제단 가서 가서 제로 써야 될 것이 지당 망체 가서는 숙제나는 인도자니 가서 가서 강변나는 인부디 가서는 지당 딘데지리 이내 가서는 가서는 뒤 뒤에 대한 제로디야 가신 가서 온 걸로 써고 양 가서는 치라 가서는 양 가서는 숙제 뒤지 뒤에 가서는 땅야가 남부 딘데 요래 이내 가서는 소부대 가서 강변나는 땅에 딘데지 그리고 다 뒤에 빼셔야 하나 이 가서는 종시 그리고

0: 다 뒤에 가서는 땅 뒤당 뒤 뒤에 가서는 믹스까지 가서는 정말 깨도선 시에 뒤에 땅 거로 봐. 다 양지 이나 양지 이마에 코코코레 그 양시 이어 봐. 아 뒤에 가서는 소수게 가서는 캐주얘기 가서는 넘버팅도 이어 봐. 뒤 에 땅한 쪽에 가서는 제시게 가서는 남베톤이 에 딘데시레스. 다 제시게 콩라 차샤나 가서는 다 사진 예신다. 로바 다 딘데로 땅에 뒤에 가서는 뒤에 가서는 남자 가장 마음 이어 봐. 딘데시레스. 다 뒤에다 가서 단등에 공로 쉬베디 가서나 단들어 봐. 에 종시에 단 양시에 단 뒤에 망부 가서 다 슈크대게 가서 체류게 공라. 다 가서는 가서 칼라 가르세비나 딜레시에 가르당. 그 봐. 에 디니 가서는 양 가서 가서는 제고 가르치에베나 딜레 시에 가르당. 티 가서는 믹숙까지 가서는 아니 코랑나 카장나 가서는 에 시에긴 남자 망부 시라요리. 다 뒤에 신경 연단 가서 가서는 양 배체나 유로소를 써 봐. 동주치도 양 동주치로 봐. 디치도잖아 배체나 배. 작장 깨라라 속바 어딘데 마모도 와 다 가시나 에 가서 가시는 작장 임베 있느니 가서 가서 플라탄 그리고 양 유라당 양게 폴라라 속바 돈들치도 가서 아니 가시네 더버피엑 시팅데 유바 디나신 가서는 게 대진 가서는 에 콘도 당베 엔다 베 다디 가서는 가서 베샤잖아 에 직 에 다딘데 너바가야다 그리고 딘데게 가서 너베 유베 가서는 딘데리 다디나 시그널 샤잖아 지당 망제 가서는 에 아주 참모하다 딘데게 가서네 다 시바자에 좀 망쉬리 에 디나시 가서 아주 그냥 다 에 배에다 작장을 써고 학벌도 가서는 배에 가서네 당 단 하정나게 가서네 르묘게 남는 딘데지를 가서네 돈에 지도스 디 정세 가를 해서네 아니 디나 가서네 카시지를 깨나 직 야나 깨나 니 에 깨나 숨 깨나 시 뜨거들 매 봐 디나시 가서 카시 가서네 에 깨자당 저야 워라 가서네 대여 같은 데지레스 이거 대진해 주거나 오 폴라 폴라 본지 본다 소 그래서 다티 단대에 당에 뒤 가서네 가서 로스 가서 뉴비 유비 가서네 치기 남잔 데지레 폴라 가서나 폴라 분진 판다선 봐봐 다 뒤내신 가잖아요 소소금 먹다라 떠받던 거 치레 떠받던 거 뒤내신 가잖아 소소 가잖아 양 가잖아 슉 전부 여받던데 가잖아 딸 딘제 가잖아 낭도 여비 가잖아 찍 망부 여래 다 뒤 가잖아 미지기 가잖아 당부디 결된 세위나 아니 미 망부지기 아니 대야 람제죠 다 뒤 가잖아 가자 소보디 가잖아 진념 대표관의 땅에 뒤뒤인다니 아니 가서는 동질 속에 그 봐. 신박에 가서 너바가 대표 가서는 너바 여바 된다지레스.
1: 콩도 경계상 빈조라네. 망셰기 여와탄 캐주골레. 지르 망셰라 여와 니잠 치구 주타. 더동 대다라 믹세기 캐주 강자 유베골라. 베타 제디 제지 두르듯이 나주스. 샴라 겔라 콩키 망셰기 여와탄 캐주 샹다골라 제지 능규 임베 랭게네 무투 기시나로.
0: 다 되는 게 신기 가서는 당한 저기 캡체외 우왕도 제비이나 아니 가서 루거 남단테 기대 하장 가서는 표준 사버리 다 당당한 당한 저기 가서는 루거게 남단 제비는 맹맹 저체나 잔이 니게 파딘데 줘요 다 이나 가서는 남장 뭐스랑 아주 가서는 당당 디니 치당 디니 주제당 돈도 상매도 안에 예비는 아니 가서는 십지 샵게 할 수 있는데 다 별로 딘데 줘요 다신 가서 루거게 자성 문에 걸어요 다 동주에게 나눠라 차샤나 가서는 아니 때 루거티에 가서 남당 있는 가서는 아주 망부여 빼샤시나 내리 그일을 차샤베 이나 아니 가서는 남당 소부대 가라에서는 쉬연당 가라 다 망주나 차샤나 디리는 아주 망시해봐 디디 가서는 쉬 남당 지긴 봐 다 콜라 가서는 아니 뱃디나 쉬에나 망부시고 이거래 다 가시에나 쉬에나 조성 쓰거로와 아 다 디네 가서 가르치도 양 코나라나 가서는 망부여 봐다 골시에 니 가서 아니 아주 가서는 퍼가산의 상마로 예배 가서는 로가르 남자 직접을 다디나치에 가서는 표송 속고 시다요 아래 다디니 마 용제 가서는 아주 그 의전 크나네 가는 정극이 얘네 상 라디오 섭장하는 거 제 디니 가서는 디에야 가서는 배시는 아주 그 단대 자시 세야지 그발 아 디에 가서는 양 가서는 코란게 가서는 남자 갑상지 임바 뒤에 가서는 제시게 공도 또 도둑들이 에 다 되는 시기 가서는 마용제 가서 가서는 시진이지 다 시제지 때 가서 가서 의전 클로 예배 가서는 로그를 남자 가장 미소 가고 된대지래 에 디다운에 가서는 다 에 게쇼가스나 다지라게 에네 가서는 엔더티 로그 상비 챕균 난로라 에네 가서는 시진티에 양 가서는 요 니체는 것도 진이 가서 가서 가서 제구 침부 제비 값으로 가서 비주 당야기 시진당 그 말 니니 가서 중루 시제 다 중루 시제 뒤니 가서 가서 미소 까지 가서 창세 가서 비주 당야 이게 에네 가서 로가게 남가지 봐 에 이나 가서 당게만 가서 이게 가서 시 뒤기 가서 가르치고 그래서 에 지조 그 당라 가서 그래서 그다음에 남아 린디 가서 중루 시제 당 봐이나 안 그래서 시고 알수도 에 그래서 시대잖아 다티 니 가서 내가 에 눈에 걸 안 님만 가간 거가라 아니 시진 당지 아니 용배 시대잖아 계란라 가서 나 다직 에 남자한테 자기 자신만 명문 정치 쓰거 봐 어디 뒤에 시제 가서 그래서 시제 가서 에 남아 무엇을 안 가서는

다 김상 나로 가서네 소속이 왕당이나리 어디 야구여 봐. 다 그래서 시진다 티자 가서 제고 돈도 맞이 없이 제비네 아니 가서는 넉수 쓰기도 와. 제단 가서는 시 디지털 가르세 와서는 아니 충루 시진 시제 이제 이제 창세 값었던 거야. 아니 뒤 가서는 충루 세대잖아. 가서 창도 되어요부터 좀 말아 봐. 다 되는 시 양 가서 시진 신바지기 어려. 디니 가서는 디 체디 가서는 맞아요. 배샤나 원고를 써 봐. 딘데 가서는 제고 침부터도 저도 아니 가서는 망소 망벽에 아니 냠도 땅 시탑 어디에 시야게 로그에 남자. 디 가서는 아주 디니 공단라니 제제 의상 차장을 여러 제제 백액이 보당라. 디니 마치제가 저기 한다 디 메도 공간이 마 다 공부의 산점기 발라 공부 발라 파도 아니 가서는 아주 시진데 삼이 여버든데 저리 디는 신기 가서는 애다 가서는 시원하러 속봐 디는 신기 가서는 결혼기 가서는 아주 통제하세요도 티엔 어디 신에 가서는 다 그런 남자랑 신에 시진 거 콘서 떠는 지그제 아주 남가서 콘로 여비 가서는 양조 콘로 여비 가서는 시원세야 되게 시진 콘로 신에 지그도 디는 신에 남가서 가서는 사지에게 가서는 so se yang lu ge tin de jiao ba a da di nan la cha xia na ye kan se na e di zhe le xi jin da zao yao le ku kan se na chu jie yin na ri ci yin na ri yin na yang kan se na long ba su su ge kan se na me xi chang ma xi jin re de yin na long ba su su ge kan se na qie ju de ba tin de zhe qie san kan se na nam zhang ma bu cha ru tin nan xi ge kan se na zao de chuo la suo ba ru ba zhe ba la suo ba ru ba tin ni kan se na chuo jin la suo ba tin ni kan se na chuo gu dong la suo ba ta lu ge ge nam zhang ma bu yue ba la kan se na mang xi ran yao yue ba 아, 디낭 신기 가서는 아주 가서 레시디 가서는 양 가서는 남당 하장 마보에 다 아주 가서는 루가 그리 디네 레시 그리 디네 가서는 남주의 가서는 제시에 다 예와 체비 가서는 망시 그리 제제 가서는 동부 숨도 제도 그리 다 디네 가서는 아주 레시디에 가서는 다 하장 표준 사고를 내가 가르 체비는 다 아주 남주 가서 딘데스 주네 되기도 표 미리 디 가서는 니냐와 표비 가서 내가 가르쳐야는 시에 도우스네 지기도 나서 통제 제비나래 가르쳐야는 가서는 나래를 가서는 시에 나래를 이어봐 타는 가서는 카시를 가서는 시에나 딜레 사고 이어봐 딘데지래 다 남장다 하장 하장 망부시 부래 다 뒤나는 가서는 망시에게 가서는 체조 가르쳐서는 망시에게 당부 걸어 가서는 망시에 쓰는 가서는 시에 통동인바 직디래 그게 가서는 줍제 가서는 첨부 요한 말해 맞지 시에서 무시 이죠 직디 계주지 그래요. 다 뒤에 가서 계주지 가서는 즉 하장 표준 서보여 봐. 다 뒤에 나나 즉 낭도 매버 지단 여 말로 재단 가서는 뒤에 나로데 가서는 아주 가서는 미기 가서는 근조가 없어. 뒤에 가서는 아주 그 냄리기 시자. 뒤에 시 가서는 소외기 시자 지단 차단 가서는 아주 가서는 망신 나나 된다고 보던데 그래. 뒤에 가서는 망신 생대 가서는 하장 여보여 봐. 당부대 땅 땅대 하장 여보여 봐. 지단 가서 가서는 망시기 가서는 이양 나라라 왔다 진년부 미도 뒤 다시 독서 속고 했더니 제퉁 말이 뒤 망시에 세한 거라가 민망게 가서는 로똥자 망보다 치자 망보나라 아니 가서는 소속의 소외 초유도 가서는 전신 소외 초유도 가서는 림신 가서는 아니 그 배교당 아니 가서는 제야 제야 제야 제야 친지 아니 딘데 차장 가서는 더 망시에서나 상만년 보여 뒤니 가서는 망시 가서는 계주 직하라 해서는 네 대부시 보여 콘님 봐 봐. 네 보이다. 타마 가지 당들 남선 현주야죠. 대디 가서 망신이 켜줘요. 뒤면에 가서는 아주 있는 가서 영이 티직 직 태블릿 티직 대대 해줘요. 뒤 가서 망줄을 가서는 뒤 켜는 거고 요 말이. 제상 가서 한다 단다 가서는 망신 가서 장가 태비하면 요 말이. 가서는 망신 땅 외에 가서는 바지 가서 연세 가시 땅 외에 바지 책 말이. 다 뒤니 가서는 책니 간 대지 쉬어 버려. 망신이 책 하장 차 탐보다 가서 하장 게 다 불거지 야구 이어 봐. 디네 가서 낭동 표준 사고 여부든다지. 배차에서는 가서 이제 저러봐. 다 디나나 배차는 시바차글로 세야스로 지금 나서봐. 당부 가서는 시바디 가서는 룽기 감. 디네 가서는 린시기 감. 디네 가서는 가족이 가서는 감시기 감. 안 디레 가서는 신나라 소보 망부지해봐. 디네 디레 떼지. 안에 가서는 가족이 가서는 미인식라 소보 가서는 심지어서 총봐. 돈도 사면 가서 가서 망신 찍 나면 되는 거래. 다 돈도 가서 가서는 이거지네 그 나는 뭐 하기나 가서 뭐야 이 말. 레이데 가서 망신 나로 어디 가서 딘데지네 가서는 오 천사랑 가서 삼는 백 미리 뒤 가서는 대성 가서 딘데지게 가서는 낭대한다 야나 가서는 부주 조당에서 직진 감고 부주 돈도 간직하고 위원아 그봐 딘데 가서 삼성 열이 하정 가서 딘데지 다 뒤 가서 가서는 단디 망신 나로 딸 이야기 가서는 이 세바 책도 동서 있는 가서

딱다 가서 팀상기 가서나 팀리기 가서나다 에 세버책 조절로 딱다 걸어디도 재산 가서는 아주 가서는 아무 시부지를 납투해야지 가서나 코 쟁이의 하정하고 임비에게 가서는 능수도 된다지 또 말아봐 다 배시하시는 아주 가서는 뉴 가서 나와 지라면 내가 에소

0: ellos. Poye kangrika po mala shuna, dola zangchengu mo kanishons. Dola zangchengu mo mala chana, zangla che maraka kanishons. 다 한번 담으면 가서 되지 싶고 그걸 봐. 예, 다 뒤에 나 가르치고 와서는 예, 샤야로 전장 님의 샤야로스. 아니 포야로 근리 가 보셔요. 님의 마샤비나 근리쇼 말스. 근리 마쇼나 추 용고 말스. 상장 거 상장 거 마쇼나 돌아 가잖아. 제마라가 제거 말스. 제마라가 매면 가서는 로야 장비가 싸워 칸이 주스라. 제산 가서 아주 그 신기디 가서는 추마 주제 추기 제마키 아니 제마 제라차 뒤에다가 아니 세신 뭐야. 디시선 가서 가서 오 세싱 중단티 다가나 가서 가서 가서 팀들 나다 대시 딜라게 해요 말봐 최선 딜라고요
1: 디링이 레체나 변조 롭체인 규제 루링기 기겐 치모와 쉬어봐 개개선 변조 라니 망셰기 예와 탄 캐주 걸라 체지 두두시 나줍스 탱 지멜레체나 게라 콩키 무투 망셰기 예와 탄 캐주 대신 망셰라 링네 균진기 누바 강시 대유바 소기 제유 난드 걸라 체지 능규 임비 행계네 뒤도도 기지 능규 많이 바나로
2: 용구유 티린 주마주 공유이 추주된라 캄양상 발라다 암라니 디탄을 토나 제발 꾸티 동치 만취 포나니 기세바토 년포 단럽유 콘조르레게 꾸꾸 긴키 만취 니르신 쿠니 디탄기 초아르단라 다구 카토군의 감소
3: 어지 보면디 가르치엽제 골론 주부자
2: 달라담라게 균균하자 약혼하자 나 안탕보담스